0: 찬양이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1: 오늘도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사상에서 숲속 전원교회를 섬기는 날마다 교회 이종호 목사입니다.
0: 이종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도 샬롬 6월 9일 화요일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부쩍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익숙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사람들은 금세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스트레스를 받기 마련입니다.
2: 그런 것 같아요. 날이 덥고 또 몸이 또 피곤해지면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 또 존중하는 것보다는 내 필요가 먼저 와닿게 되죠. 본의 아니게 마음이 참 이기적으로 쉽게 변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반성할 때가 많은데요. 최근에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눈으로 보신다. 우리의 흠짓과 잘못도 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참된 가치도 보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2: 그렇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너는 특별하단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보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원천이 아니라 기쁨의 원천이었을 겁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사람들과 부대끼다 보면 짜증스러울 때도 있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기쁨의 원천이 되려면 그들이 시원한 사람으로 변하기를 기대할 때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2: 그렇죠. 그분들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또 반짝이는 보석 같은 가치, 그걸 발견하도록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교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잠언 25장 말씀처럼 새기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2: 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의 가치를 먼저 알아봐주고 그분들에게 시원한 미소를 건넬 때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지친 영혼과 삶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얼음 냉수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0: 아멘, 아멘.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짜증과 스트레스는 내려놓고 내 곁에 소중한 이들의 가치를 기쁘게 발견해 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한낮에 무더위를 식혀주는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고 충성된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아침입니다.

0: 강렬합니다.
1: 네. 네, 좋습니다.
0: 사랑이야 하고 귀전에 막 쨍쨍쨍쨍 울리는데요. 김인식 찬양 사역자의 사랑이야로 오늘 아침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희 김인식 찬양 사역자를 오늘 이 무더위와 함께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1: 그렇군요.
0: 네. 김인식 찬양 사역자가 벌써 대한민국에서 찬양 사역자로 활동한 지가 20년입니다.
1: 네. 아이고, 한결같이 잘 달려오셨네요.
0: 네. 목사님, 김인식 찬양사 하면은 어떤 곡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1: 아마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 야곱의 축복.
0: 아, 여러분들 아마 이 곡을 모르는 분이 없으실 텐데.
1: 너는 담장 넘어라.
0: 예, 야곱의 축복을 작사, 작곡한 찬양사가 바로 이 김인식 씨입니다.

0: 버전도 멋있죠, 박사님?
1: 네, 너무 좋은데요.
0: 예. 보사노바 네. 버전으로 또 김인식 씨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발표한 곡인데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아, 듣기만 해도 너무 좋죠, 목사님?
1: 네.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0: 맞습니다.
1: 아마 성도들이 다 좋아하고 네. 또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찬양인 것 같아요.
0: 예. 이렇게 20여 년간을 한국교회와 함께 동행해온 우리 김인식 찬양사역자.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곡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김인식

0: 이 특유의 이 음성이 뭔가 좀 세련미가 있으면서도.
1: 네. 아, 들을 때 또 새롭네요, 오늘.
0: 그렇죠.
1: 아침에. 네.
0: 그래요. 이 김인식 찬양사역자의 지금 특별한 공연이 부산 극동방송에서 준비가 되고 있죠, 목사님?
1: 네. 6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부산 극동방송 아톨에서 있습니다.
0: 네. 저희가 제3회 청년제 찬양 캘리그라피전이 저희 방송사 로비 1, 2층 전체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김인식 찬양사의 20년간의 찬양의 여정을 그 가사를 캘리그라피 전시로 방송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눈으로 보는 것도 너무 행복한데요. 김인식 찬양사의 찬양을 직접 들으면서 작품까지 함께 더불어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6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 방송사 아트홀에서 펼쳐집니다. 와,
1: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이 곡을 저희가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1: 위로가 필요하신 분,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은 분.
0: 그렇습니다.
1: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저는요, 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이번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네. 김인식 찬양사의 노래들이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1: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가족과 또 연인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이번 공연을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트홀이 딱 그 중형극장 340석 정도 되는데요.
1: 네.
0: 좌석이 한정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접수가 마감되면 더 이상 저희가 모실 수가 없습니다.
1: 네.
0: 하지만 무료 초대라는 거. 대신에 빨리 접수 등록을 해야 자리를 맡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찬양.
1: 찬양.
0: 네, 찬양이라고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김인식 찬양사역자가 그냥 찬양을 쓰고 노래만 부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1: 네,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 대학 신학 학사도 하셨고, 또 침례신학대학 대학원 목회학 석사도 하셨어요.
0: 오, 목사님 침례교단이시죠?
1: 그러니까요. 오. 그래서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또 주리반 미니스트리 대표로 활동하면서 찬양 집회도 여러 차례 지금 많이 인도하고 계신 분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곡이죠. 김인식 6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곡들을 널리 널리 보급해오고 또 쓰고 불러온 김인식 찬양사역자. 저희가 개국하고 나서 부산극동방송 19년 차인데 단 한 번도 김인식 찬양사와 함께 공연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최초입니다. 최초.
1: 좋은 기회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고 또 청년제의 아름다운 캘리그라피 작품 전시까지 더불어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니까요. 작품도 만나보시고 김인식 찬양사와 함께 재미난 토크도 하면서 또 이 음악들도 라이브로 만나볼 수 있는 무료 초대 공연. 하지만 사전 등록하셔야지 오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뭐라고 보낸다고요?
1: 찬양.
0: 네, 찬양으로 두 글자 보내셔서 자리를 미리 선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1: 네.
0: 그날 오셔서 이런 곡들 우리가 라이브로 같이 부른다고 생각하면 벌써 가슴이 좀 뭉클하죠?
1: 네. 시원해지고 뭔가 충만해지고 서로에게 참 큰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오후 5시 저희 센터매에 위치한 방송사 아트홀도 한번 둘러보시고 작품 캘리그라피 전시도 함께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전석 무료 초대지만 좌석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마감이 되면 더 이상 광고를 해드리지 않아요. 이게 네. 지금 첫 번째 광고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얼른 자리를 선점하시고 몇 분이 오실지만 등록해 두시면 됩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뭐라고요?
1: 찬양.

0: 마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종호 목사님과 함께 디도서를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저희가 디모데 전서 후서에 이어서 오늘 디도서 함께 공부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김인식 찬양사와 함께하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열리는 특별한 찬양 콘서트 예약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찬양 두 글자 보내시고요. 목사님 오셔야죠.
1: 아, 그럼요. 네. 네, 좋은 기회 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원곡자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부르시면서 야곱의 축복이 넌 크리스천들한테도 불려지는 곡이에요.
1: 네. 축가도 부르는 것 같은데요.
0: 맞아요. 맞습니다. 네. 뭐 드라마 OST로도 막 자주 등장을 하고 일반 시장에서도 많이 불려지는 곡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소중한 사람, 특히 전도대상자분들과 같이 네, 오시고 축복송들이 많이 불려질 테니까요.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오시고 부모님하고 놀러 오시고, 해운대 요즘 바다 좋잖아요.
1: 네, 청년들도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산책도 하시면서, 금요일이니까요, 조금 그날은 일찍 좀 일정을 정리하셔서 일은 좀 늦은 점심 드시고 오셔가지고 공연 보시고, 밤 여기 광안리 좋잖아요, 해운대 좋잖아요, 밤 산책하시고 그렇게 나들이 하신다 생각하고 가족들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좌석이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 첫 광고입니다. 이 광고가 언제까지 나갈지 몰라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얼른 등록하십시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키워드 뭐라고요?
1: 찬양입니다.
0: 찬양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아, 진짜 살살 녹습니다. 목사님. 우리 김인식 목사님의 이 음성을 들으니까요. 그날 콘서트 현장에서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느낌이 아마 벌써 오실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참여하는 분들한테 전 선물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또 우리 침례교단 또 목사님이셔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더 애착이 가시죠?
1: 그럼요.
0: 좋습니다. 아니, 또 우리 교회, 날마다 교회에서도 왕의 재정 세미나 출발하셨죠, 이제?
1: 네, 지난주 토요일 날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저는 숲속교회에서 힐링하시고
0: 그러니까요.
1: 사진 찍으시고 훈련 받으십니다. 영육간에 충만합니다.
0: 저희 방송 듣고 또 많이 가셨을 텐데 우리 날마다 교회도 가셔서 아름다운 전원교회 경험하신 분들은 피드백 좀 해주세요. 사진 찍은 거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 요즘 수국철이잖아요.
1: 맞아요. 수국이 막 올라가는 그 정원 계단에 너무 예쁘게 활짝 피어 있습니다.
0: 여러분 아직 교회를 결정 못하고 계신 분들은 날마다 교회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숲속 전원교회로 너무나 잘 가꿔두셨기 때문에 저는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나 좀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 날마다 교회 굉장히 추천을 해드려요.
1: 아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면 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아마 경험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0: 좋습니다. 오늘 또 김식 찬양

0: 오페라의 또 공연 소식도 처음으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캘리그라피 전시는 저희 방송사 1층과 2층 로비에 현재 계속 진행 중이고 6월 한 달간 계속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작품 판매 수익 전체가 방송사역원금으로 기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오셔서 또 응원해 주시고 또 특별히 기왕이 오실 거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오셔서 같이 가족들하고 또 회원님들하고 친구들하고
0: 공연도 함께 누리시고 그렇죠. 김인식 찬양사도 직접 만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565님 샬롬 찬양 이렇게 보내셨는데 아마 링크 주소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 성함하고 그리고 몇 분이 오실지 정도만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원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좌석수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석 정도 된 마감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자리를 예약을 하시고 한 두 자리, 뭐 네 자리 하고 지인들 초대하셔서 특히 저는 전도 대상자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7737님 보내주셨고요. 6387님 그리고 0725님도 찬양 두 명 하셨는데요. 링크 받으셨죠? 링크에다가 요 몇 명인지를 꼭 그 마감을 해주셔야 등록이 완성이 됩니다. 링크 주소 받으신 거에다가 몇 명 오실지 꼭 등록 마감을 해주시고요. 1171님, 0191님, 4825님, 라마나요까치님, 우리 0914님, 4527님 지금 오늘 찬양 콘서트 등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김인식 찬양사의 또 찬양이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시면 아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가슴이 뻥 뚫리는 이 보컬의 특별한 이 매력이 있으니까 오셔서 여러분들 찬양에 흠뻑 빠져보시고 지금 6월, 7월 여름 딱 넘어간 이 시즌이잖아요.
1: 네.
0: 아주 무더워지기 직전에
1: 네.
0: 소중한 사람들과 밤바다 나들이 오신다 생각하시고 해운대 센터 밀치한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됩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찬양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이종호 목사님과 함께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이제 마지막 책이 되겠네요. 디도서를 함께 공부합니다. 목사님, 디도서는 어떤 책입니까?
1: 6월달은 호국보원의 달이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에 현충일이 되었는데요. 이 땅의 평화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 피 흘린 순국 선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더 위대하고 영원한 희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순국 선열들의 희생이 우리에게 잠시 머무는 이 땅에 자유와 평화를 선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에게 영원히 누릴 하늘의 평화와 자유를 선물하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기리는 이 계절에 문득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한 국가의 군대가 거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물론 국방부나 합참에 세우는 거대한 국가 안보 전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총탄이 빗발치는 최전선 고지에서 싸우고 있는 소대장과 병사들에게는 당장 오늘 밤 고지를 점령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현장 전술치 짐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신학 성경, 오늘 배우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뼈대를 세우는 전략 교과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도시교회 속에 헝클어진 삶을 조율하는 실전 매뉴얼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디도서는 뭘까요? 바로 영적으로 가장 척박하고 거친 최전선 고지였던 그레데 섬에 남겨진 성도들이 당장 오늘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현장 전술 지침서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주후 63년에서 65년경 로마 1차 감옥에 석방된 이후에 마게도네 선교지에서 기록하여 보낸 목회 서신으로 보여지는데요. 수신자는

지중해 그레데 섬에 남겨둔 바울의 믿음의 참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도였습니다. 디도가 목회했던 크레데 섬은 에게해 남부 지중해 위치한 아주 아름다운 섬이었는데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천하 각국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이 언급되거든요. 아마도 이때 은혜를 받은 분들이 고향에 돌아가 교회 자생적인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척박한 곳을 맡은 디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디도는 바울의 오래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공언할 만큼 바울이 아끼는 헬라인 그리스도인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 거친 교회를 찾아간 이가 바로 디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교회 사이에 극심한 분쟁을 해결한 훌륭한 조정자였죠. 그런 험악한 분위기와 편지를 전달하라 디도의 성격은 유약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매우 강하고 담대한 신신한 영적 장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3장 12절에서 후임 사역자를 보내줄 테니 아테네의 북서쪽에 있는 큰 해안 도시인 니고볼리로 겨울을 지내기 위해 오라고 요청을 하죠. 하지만 그 전까지 디도가 이 그레데라는 거친 환경 속에서 교회를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를 눈물로 적어 내려간 권면, 바로 이 디도서 핵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디도서가 밝히는 세 가지 핵심의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제 목회 서신하니까 그냥 목사님들이 읽는 짧은 편지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도덕적으로 붕괴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평신도 공동체가 어떻게 생존하고 승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영적 매뉴얼입니다. 디모데가 화려한 도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셨다면 디도는 영적이고 도덕적 변방인 그레데 섬에서 외로운 싸움을 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레데 섬은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레데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자신들이 믿던 제우스 신과 혼동하는 혼합주의적 경향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서의 서두부터 하나님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선포합니다. 바람기 많던 그 제우스와 달리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다라는 선언이죠.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과 달리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디도서 1장 12절에서 그레데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래서 당시 1세기 로마 사회에서는 그레데인 같다라는 말이 상습적으로 탐욕스럽고 사기를 친다는 뜻의 대명사였거든요. 문제는 이 거친 파도, 타락의 파도가 교회 안에 밀려 들어왔고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무늬만 성도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파도를 막아서는 영적인 방파제로 교회 지도자, 즉 장로와 감독을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자격은 화려한 세상 스펙이 아니더라고요. 가정에서 모범이 되는 남편, 그리고 아버지, 공동체 안에 정직하고 질서 절제하며 관대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었어야 되죠. 오늘날 우리 가정과 일터에도 이러한 영적 반파제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라 생각이 됩니다.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넘쳤는데 서로 파당을 지어 싸우는 영적 문해력의 결핍 상태였다면 디도가 맡은 이 그레데 교회는 입으로는 뜨겁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삶은 세상과 똑같은 위선적 신앙의 교회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영적 방종을 우리가 자칫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도서가 선포하는 은혜의 복음은 차원이 달라요. 디도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양육하세요. 단지 그냥 이뻐해 주시는 게 아니라 자녀로 바르게 키우기 위해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는 노력의 반대말이 아니라 공로의 반대말이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공로주의라 잘못된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 은혜 안에서 훈련받는 것, 은혜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방종에 머물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뒤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대한 사랑의 추진력이죠. 그런 면에서 이 디도서는 은혜와 실천을 연결하는 믿음의 브릿지입니다. 흔히 바울은 믿음만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만 강조한다.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 디도서는 그 오해를 멋지게 깨뜨려요. 구원의 조건은 오직 전적인 은혜이지만 구원의 증거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선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복음의 대통합을 보여주죠.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다. 찰스 스펀전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진짜 불이 나면 연기가 나듯이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디도서 겨우 3장 또 46절에 불과한 짧은 성경이지만 선한 일 6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명확히 선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 디도서는 선한 일을 강조합니다. 선한 일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답게 선한 열매로 믿음을 증명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0: 오늘 디도서 이정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디도서 3장 분량의 짧은 서신서입니다만 오늘 어떤 대목 큐티해 볼까요?
1: 네, 오늘 3장 1절부터 15절 함께 큐티하면 좋겠습니다.
0: 3장 1절로 15절 잠시 후에 성경 펼쳐두시고 저와 함께 소리내서 읽으시고 오늘은 디도서 3장을 집중해서 큐티해 볼 텐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응원의 메시지도 하고 싶은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 중에서 목회 서신 총 3권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오늘 함께 공부하는 디도서입니다. 디도에게 띄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그 대목 디도서 3장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시죠.

라이브 성경 낭독 디도서 3장 1절로 8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 분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0: 오늘의 큐티 가이드 이종호 목사님입니다.
1: 오늘 함께 배우는 이 그레데 교회, 입으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시인했지만 실제 삶 속에는 거짓말,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그레데 섬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은사를 자랑하다가 깨어진 고린도 교회 모습이나 입술로만 신앙을 외치며 삶은 이율배반적인 교회의 모습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둘 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가슴 아픈 모습이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3장에서 거친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 또 당시에 그레데 교인들을 향해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1절 2절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해야 되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오직 온유함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손가락질 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로 살아가라고 촉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강조할까요? 그 강력한 유턴의 근거는 3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그렇죠.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그레데 섬에 방탕한 자들과 조금 더 다른 바 없는 영적 포로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힘과 공로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영광스러운 신분입니다. 그렇게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메시지를 5절에서 찬란하게 선포합니다. 디도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에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님을 못 박습니다. 헬라어 원문 중생의 씻음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완전히 다시 태어나 깨끗이 씻겨졌음을 의미하죠. 또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단변에 일어난 변화를 넘어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재창조 사역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령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쏟아 부어주신 거죠. 이제 우리는 달라진 그 왕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하게 삶의 방향과 지향, 태도를 고쳐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8절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통과한 성도들이 도달해야 될 최종 목적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3장 8절, 이 말은 밑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0: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이 진리를 굳세게 아주 확신 있게 타협 없이 강하게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선한 일에 온 입을 쏟게 만들기 위함이죠. 우리는 이 고린도 13장을 사랑장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경고합니다. 디도서가 그토록 강조하는 이 선한 일, 고린도서가 바로 외쳤던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자 열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선한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필연적으로 맺어가야 될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의인들이 모여 자신의 의를 뽐내거나 힘을 자랑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고 죄로 오염된 환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라는 명의에게 고침받은 영적 병원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 은사를 뽐내며 파당을 짓거나 그레 교인들처럼 입술로만 주여주여 외치며 삶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영적 병원에 누워 치료는 거부한 채 환자복이 더 이쁘다 자랑하며 싸우는 미련한 환자의 모습과 같을 수 있죠. 여러분, 병원에서 처방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한 환자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병상에서 일어나 자신의 일상으로 씩씩하게 걸어나가 내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건강한 삶으로 증명하는 걸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목사님 오늘 이 고린도 교회와 그레데 교회를 이 대조해 주시면서 환자복이 누가 더 이쁘냐를 서로 자랑하고 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피부로 확 와닿네요 목사님.
0: 네, 고침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느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이 저도 그래 나도 고침 받은 사람답게 성도답게 정말 교인답게 교회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아침입니다. 네.
1: 그렇습니다. 오늘 이종호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디도서를 함께 묵상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디도서 다섯 번째 보고 있고요. 아마 디도서 3장만 저희가 연구판 3번 이상 본 것 같아요.
0: 네.
1: 아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디도서가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이고 그레데 섬에 남아있던 디도를 향해 쓴 바울의 서신이구나 이해를 하실 텐데 사실 이 목회 서신의 두 수신자인 디모데와 디도는 좀 다른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0: 약간은 디모데가 유약하고 그렇죠? 유대인이라면 또 네. 디도는 헬라이면서도 또 이렇게 온유한 것 같은데 이렇게 확고한 성품의 소유자.
1: 네.
0: 하나님께서 이 각자 자기의 또 그릇대로 네. 또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섬겨 나가는 모습으로 네. 리더들을 세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 아무래도 이 그레데 섬이 강인한 사람들을 거친 사람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 디도 같은 캐릭터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보면 우리도 파송되는 모역 목자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또 공동체 리더들이 다 캐릭터가 다르잖아요.
0: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네. 앞에선 올러 목사님은 약간 모세 같은 카리스마형이었다면 저는 목사님한테 여호수아 같은 캐릭터다. 약속의 땅을 네. 성취하고 또 그 다음 리더로 세워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1: 하나님께서 쓰시는 리더십들이 이렇게 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또 공동체에 맞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환자 공동체라고 하신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신앙생활 떠나신 분들 중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0: 많죠.
1: 사실 교회가 완성된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의사 아래서 환자복 입고 다 치료받고 있는 환자다.
0: 그럼요.
1: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를 좀 더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교회는 영적 병원이죠.
1: 네.
0: 네, 치유받는 곳이고 회복되는 곳이고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디도는 우리에게 치유받은 사람답게 회복받은 사람답게 선한 일을 해라. 선을 행하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도전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코로나 때 많이 떠나셨잖아요. 저희 극동방송

0: 교회 삼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교회 가세요, 여러분.
1: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0: 전원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몇 시죠?
1: 10시입니다.
0: 목사님께 가시면 완벽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목사님께서 잘 안내해 주실 거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교회 생활 하시다가 많이 상처받고 마음 어려우셨던 분들, 저는 날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추천해 드려요. 자연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가면 아이들 좀 편하게 자연 속에서 뛰어놀게 할 수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답답한 아파트 환경에서 여러분, 이 닭장 같다는 표현 하잖아요.
1: 네.
0: 이런 데 갇혀 사시다가 주일에는 교회 가셔서 아름다운 수국도 보고, 잔디도 좀 밟아보고, 꽃들도 만져보고, 나비도 잡아보는 이런 전원교회가 우리 가까이 사상구에 있습니다. 그렇죠?
1: 맞습니다.
0: 네. 예배 시간이?
1: 10시입니다.
0: 가세요,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오전 10시 날마다 침례교회입니다. 이종호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 삼으시고, 극동방송 듣고 목사님 왔어요 하면 더 잘해주실 거잖아요.
1: 어우, 환대합니다. 환영하고요.
0: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아까 우리가 환자 얘기했는데요.
1: 네.
0: 우리가 이 영적인 우리 사역의 사각지대가 있었더라고요.
1: 네,
0: 바로
1: 그렇죠.
0: 마약에 중독된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 무거운 주제에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 이사장이신 우리 이선민 이사장 잠시 후에 연결해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의 삶은 복도에다. 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느끼는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이종호 목사님과 함께 디도서 같이 공부했는데요. 환자 이야기 비유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다고 목사님. 우리 0377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답을 달아주셨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변화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낀다고 3874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그래대의 섬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선민 이사장님을 이어서 만날 수 있는 게 참 복되다. 라고 네. 생각 드는데요. 이사장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종호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2: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내일이에요. 내일 오전에 수용로 교회에서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 중보 기도회가 마련돼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취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1: 현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국내 약물 중독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고 특히 10대와 20대 청년층의 중독 문제가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을 만큼 심각합니다. 중독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일탈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료가 필요한 뇌질환이자 영적인 갈증의 문제입니다. 저 역시 아시다시피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던 아들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절망 속에서 아들이 먼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저 또한 수용료교회 성노님의 눈물 어린 중보기도를 통해 복음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중보기도에는 이 땅에 무너져가는 청년들과 중독자 그리고 숨어서 눈물 흘리는 가족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중독의 사슬을 영적인 기도의 힘과 복음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우리 사회의 치유와 회복의 선순환을 시작하고자 하는 간절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마약 중독의 문제가 뇌질환, 영적 갈증이라는 말씀이 참 와닿았는데 지금 얼마나 좀 청년들의 마약 문제가 심각한지 또 왜 중보기도가 필요한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2: 아, 지금 우리 연구소는 중보기도에는 단순한 신앙 모임을 넘어 중독에 대한 이 의학적으로 또 법률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다학제적인 전문가 분들을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청년들의 그 중독 사례가 너무 깊숙이 지금 주변에 와닿아 있거든요. 특히 뭐 중학생서부터 지금 너무 많은 사례들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그 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일단은 그 수영여교회 사역자분들의 그런 말씀 선포를 통해서 중독의 근본 원인인 영적 갈증을 채우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어지는 2부 순서에서는 기독교 마약 중독 연구소 협력 기관이며 지금까지는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 다코 대학을 위한 마약 중독 예방 재활 센터 박상규 목사님을 모셔서 대학생들의 약물 중독의 실제 상황 또 대학교에서 볼 수 있는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약물로 인한 폐해의 대처 방안 그리고 청소년 사역하시는 교회의 극률 사역 그리고 국가적인 개입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치료 현장의 전문의들과 심리치료사 그리고 실제 복음으로 회복된 이들의 생생한 토크 콘서트와 간증을 통해서 참석하신 분들이 중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정말 깊은 은혜와 영적 도전을 경험할 수 있는 중보 기도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진짜 저도 뭐 학부모 입장에서 지금 우리 자녀 세대 마약 사범이 지난 10년 사이에 무려 24배 이상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마트폰 뭐 터치 몇 번으로 또 지금 막 많은 젊은이들이 그걸 접할 수 있는데 이번에 중보 기도회에 참 많은 또 가족 또 대상자들이 참여해서 또 치유와 회복의 네.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6월 10일 수용록에 중보기도에 참석할 성도님들 또 중독받는 네.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초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 하나면 짜장면 배달과 그 약물을 배달시키면 어느 쪽이 빠른지 아십니까?
1: 어느 쪽이 빠를까요?
2: 짜장면 배달보다 약물 배달이 빠르다고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그 정도 너무 우리들 아이 사이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아무도 타인의 일이라 3인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네. 우리들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6월 10일 수요일 수영로교회 수영로교회 히라콜에서 10시 반에 중풍 환자와 내 친구들처럼 합력하여 뜨겁게 중보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1: 네.
2: 최고의 중보 기도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1: 네.
2: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 많은 중보를 받고 중독자들이 고침과 나음을 받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시작되리라 있습니다.
1: 네.
2: 부디 긍휼의 마음으로 천국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시는 중보 기도에 동역하여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진짜 이분들은 어디에서도 말할 수 없거든요.
1: 네, 그렇죠.
2: 그래서 진짜 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1: 네.
2: 하물며 거대한 이 마약이라는 영적 싸움에서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온 교회와 성도들의 관심 그리고 행함이 필수적입니다.
1: 네.
2: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의 중독 사실을 숨긴 채 절망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혼자 아파

0: 하지 마시고 꼭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치유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1: 아멘. 기도는 기적을 아멘. 만들어내죠. 네, 오늘 성도들의 네, 중보 기도가 뒷받침될 때 진정한 네. 회복이, 전인적인 회복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0: 아멘.
2: 이사장님, 내일입니다. 10시 30분 가시면 우리 이선민 이사장님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재단법인 기독교 그럼요. 마약 중독 연구소 이선민 이사장님과 함께 했고요. 내일 10시 30분부터 예수전도단 찬양 시작하고요. 11시부터 12시 박정권 목사님과 함께 강의 듣고 기도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박상규 사무총장과 함께 또 합니다. 그래서 10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수영로 교회 히라콜로 달려가시면 우리 많은 마약 중독자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공부하고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사장님?
0: 맞습니다. 그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또 각 교회에 가셔서 그 교육받은 강의 내용을 알리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2: 네. 재단법인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 이선민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0: 우리 모두 사실 환자복을 입은 환자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레데 섬에 있었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오늘 그 말씀이 참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요. 예수님 우리의 완벽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1: 맞습니다. 그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치료받고 회복된 우리들이 이 땅에 또 아파하고 고통당하며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마약 중독자들에게 가족에게 희망이 되고 선물이 되는 중보기도자 그 네. 선한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오늘 마음에 좀 결단이 서시는 분들은 가셔서 전혀 나랑은 상관없는 영역이었지만 같이 기도해 주실 분들은 내일 10시 30분 수영로 교회 히라골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요.
1: 날마다 교회를 섬기는 이종호 목사였습니다.
0: 차유미였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1: 샬롬.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용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그 전에도 하나님 믿긴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만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뭐 기준과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살았던 것 같죠.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서 아, 내 생각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조혜은 집사님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1: 저는 신촌 성결교회에 섬기고 있는 조혜은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학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수학 가르치고 있어요. 거의 한 15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예. 출산하고 딱 한 달 쉬고 계속 한 것 같아요. 예.
2: 오랜 기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조혜은 집사님에게 가장 감사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1: 되게 오래됐는데 저를 기억했다는 거?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나를 그렇게 쓰셨다는 걸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예, 네, 그때 되게 보람되기도 하고, 그렇죠. 애들이 성적을 잘 받아오고 이런 것보다도, 별로 별거 아닌 건데 작은 거였던 것 같은데도 다 기억해 주시고 이럴 때 좋은 소문 만들어주셨다도 생각하고 그래요.
2: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품게 되지요. 조 집사님이 처음 극동방송을 듣게 된 것 사랑하는 어머니의 권유 덕분입니다.
1: 엄마가 들으라고 이제 하셨어요. 항상 듣고 계셨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운전하면서는 엄마가 이제 적극적으로 더 들으라고 막 그러셨는데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하다가 사실은 작년 한 9월 달에 제가 그때 하나님 옆에 딱 섰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주파수를 제가 불러서 듣고 극동방송 그때부터 정말 애청하게 됐어요. 말씀도 꿀같이 달고 뭐 찬양이랑 뭐 찬송이랑 간증 너무 은혜스럽고 또 극동방송 너무 애청하게 됐어요. 그 처음 듣는 그 시점부터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듣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극동방송 들으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극동방송 정말 애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2: 신앙이 성숙할수록 극동방송이 더 귀에 잘 들어옵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할수록 나의 믿음은 또한 더욱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조혜은 집사님은 사업상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가까이 모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1: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좀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사업의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났고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제가 엎드리게 됐어요. 그 전에도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만 믿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뭐 기준과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살았던 것 같죠.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서면서 아, 내 생각을 모두 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예.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나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근데 그렇게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는 것에 극동방송 굉장히 큰 한몫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 굉장히 사랑해요.
2: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조혜은 집사님은 극동방송 가족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1: 전포 선교사로 이제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이제 그런 게 좀 강하게 와서 뭐 작게나마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이 가장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정말 40년 가까이 기도했던 그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힘드셨다고 말씀하셨던 기도가 요즘엔 정말 아빠가 먼저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무슨 일 있으면 먼저 기도하자. 무슨 문제를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0: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카톡에다가 하나님 교회 기도 이렇게 딱 써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중보기도의 힘이 놀랍구나. 아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고 극동방송이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파했으면 좋겠어요. 섬겼으면 좋겠어요.
1: 더 많은 사람들이 극동방송을 들으며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조혜은 집사님처럼 전파 선교사가 되어 이 기쁨에 동역자가 되어주십시오.

0: 엄마, 지금까지 기도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항상 지금도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나의 모든 것들이 뭐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또 힘든 속에서 함께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엄마의 기도의 힘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나 또한 그런 기도의 자리를 지키도록 항상 노력할게. 엄마 사랑해.
1: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어머니처럼 우리도 이제 기도의 자리에 더욱 나아갑니다.
0: 예전에는 뭐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가족들 모두 다 뭐 저를 포함해서 딸이 아직 어리긴 하지만 이제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이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알아서 채워주시고 알아서 함께해 주시고 알아서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 된 것 같아요.
1: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0: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포도원 교회 김문훈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옥중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 옥중 서신, 옥중의 사역, 옥중의 기도, 옥중의 찬양, 옥중의 기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정체성,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아이덴티티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계속 바뀌어 갑니다. 교회를 해꼬지하던 핍박하던 해방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또 지금 이 바울 서신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에 자유롭게 다니던 사람이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옥중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자유인인데도 종으로 소개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나는 종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안 해보고 예수님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본 바울이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종이 되었지만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눈치를 보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오늘 본문의 믿음의 아들내미 디모데가 바로 따라 나옵니다.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을 만나고 사람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집안칸 없고 처자식이 없었지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바울은 자유했고 또 오늘 말씀해 본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서글프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항상 기뻐했다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사통팔달로 소통을 나눔을 가졌다는 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불편한 시대에 편지를 적어서 지도자들, 감독들에게 또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 집사님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 from, through, to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경륜을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미안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가서 보면 제사장의 축복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사랑의 눈길을 주시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은혜 받

떴다는 것은 몸성하고 사업 잘 되고 그 자식들 형통한 걸 우리가 은혜 받았다. 평강은 조금 다른 거예요. 평강은 속이 좋은 거예요. 내면의 세계의 평안, 다리 뻗고 편히 주무시는 마음의 안녕이 있는 이 두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부러움을 얘기하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집사님들 감독들에게 편지를 일일이 보내가지고 감옥에 있습니다. 그 불편한 시대에 뭐 우체부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시대지만은 서로를 잘한 것입니다. 문안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편지하고 소통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었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람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살았다. 그 예수님을 해방하고 핍박하다가도 세월이 변하면서 복음의 전달자가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런 아주 그런 보수적인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안방만임 골목대장이 아니라 이방의 열방의 사도가 되어서 온 세계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달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그 정체성이 늘 변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듯이 바울이 교회의 해방자였다가 여기는 예수님의 종으로 되어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새털처럼 자유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뭐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세례를 받고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문제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도했다. 부담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이런 믿음이 떨어지면 사람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주님을 보지 않아요. 자꾸 사람을 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자꾸 환경을,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비교하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의무와 책임감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 이 바울 서신 빌립보서의 키워드가 기쁨이라. 사람이 가장 가기 싫은 데가 감옥이라 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노다지 두드리 맞고 노다지 감옥 가고 하면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쁨은 사라지고 은혜는 떨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상하게 사람이 짜증을 내고 남을 탓하게 되고 얼굴이 찡그려지고 궁시렁거리고 해맑은 웃음이 사라집니다. 눈을 흘기고 입을 삐죽거리고 쓴소리를 하고 마음의 동맥경화가 오듯이 간경화가 오듯이 마음이 굳어진다. 성경에 보면 죄로 인하여 마음이 강팍게 됨을 면하라.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딱딱해져 버리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이상하게 사람이 까칠해지기가 쉽습니다. 엉뚱한 데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에너지 총량 법칙에서 힘이 짜치고 기력이 떨어지고 총기가 떨어집니다. 실수가 작고 감각이 자꾸 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그냥 기쁨으로 나서고 결단을 하고 다니엘은 10대의 포로로 끌려가서 80대까지 포로 생활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선명한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얘기할 때 내가 살다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먹은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늘 가슴에 기쁨이가 박동치고 기쁨이가 샘솟고 가슴에 설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가 우울증이 걸리거나 요셉이가 일거리진 영웅으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집 한 칸 없이 가족 하나 없이 고난을 계속 받았지만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서리뻐라고 기뻐, 바뻐, 예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감사해라. 이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역시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서리뻐와 반대되는 서리화를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어도 죄를 짓도록 성질 부리지 마라. 화를 내어도 하루해가 지나도록 화를, 분노를 빌려주고 물주고 키우지 마라. 세 번째는 뭘까요? 화를 내어도 분통이 터져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세 가지가 화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도록까지 진도를 빼지 마라. 화가 나도 그걸 계속 품고 있지 마라. 화가 나도 사탄 마귀에게 빈틈을 주지 마라. 빈틈을 주는 순간 마귀는 귀신같이 알고 우리 마음 한복판으로 쑥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이 이상하니 사람이 심란해지고 이상하게 사람이 우울해지고 이게 마음의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마음이 강팍게 됨을 면하라.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 빈틈을 탄다. 마음에 틈이 안 생기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할 때 마귀가 틈을 못한. 성도의 마음이 항상 발랑발랑해야 돼. 생기 발랄할 때 명랑한 마음이 말랑말랑 발랑발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향으로 인도하는 초대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간다는 그 사도행전 9장 31절에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건 교회가 조용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초대교회 큰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 사도들이 살 수가 없어서 뿔뿔이 흩어질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억지로 흩어졌지만은 덜뿔이 번져나가듯이 초대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폭풍전역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간다는 것.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고요하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마음의 감사가 입술에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마음의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저는 어제 아버지 기도회를 보면서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30년 전쯤에 그 조금엽이라는 한 자매님이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극동방송에 가보면 아주 방송국이 아담하고 거기도 수영로교회 한 집사님이 거의 다 헌신을 해서 극동방송을 지었습니다. 점심때 식당에 가면 오늘 점심은 뭐 어느 집사님이 사과를 한 박스 드리선 쓰고 사과 제공 무슨 집사님 굉장히 가족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순수 복음 방송 이래가지고 이제 했거든요. 거기에 조금 옆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일을 했습니다. 오빠도 울산의 대형교회 조은 목사님이 오빠입니다. 지금은 좀 당뇨가 심하고 하지만 아주 울산에서 은혜가 충만한 가장 찬양이 좋은 교회가 울산의 대형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오래 했던 분이가 오빠이합니다. 또 영도의 구영도 교회 가면 또 조철 목사님이 또 오빠입니다. 이 조금엽이라는 한 여자가 부산에 와서 만든 게 마마 클럽을 만들어서 어머니 기도회를 만들어서 만 명이 모입니다. 그 어머니 기도회가 지금 전국에 45개 도시에 수출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습니다. 그 마마 클럽을 본다 가지고 학생들이 모여서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했는데 요즘 시대에 작년 여름에 8월 30일 날 이 자리에 청소년들이 3,500명이 모였습니다. 그 학교 기도 불시운동이 지금 34개 도시로 수출을 했습니다. 전부 부산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걸 본받아가지고 파파 기도회를 파파 아버지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만들고 우리 교회에서 그 이름을 짓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제 세 번째 파파 부흥회를 했는데 역시 어제도 아까 사진에 보셨지만 성도들이 꽉 차잖아요. 그 조금엽이라는 한 자매님이 시작한 그 기도운동이

또 불씨가 살리고 살리고 하면서 부산의 대한민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꿔버린다. 영적인 불길을 일으킨다. 세계 역사가, 성교 역사가 다 그렇다는 거야. 한 자매의 헌신, 한 형제의 순교.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민감하게 보면 그때는 초라하지만 제 자신이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어도 마산, 부산, 울산, 양산, 산을 옮겨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흐름에 민감해야 되지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가 샘솟고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입술에 찬송이 넘쳐나도록 컨디션 조절을 잘 하시라. 험악한 세월을 수상한 시절 속에 부딪히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매사에 짜증을 내고 일은 많은데 감동이 없습니다. 어기소침해지든지 집단 패닉이 우울증이 오든지 아니면 반대로 분노조절 장애가 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성질을 울컥불컥 왈칵 내버리면서 혈기를 부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아무데나 다니고 생각 없이 살다 보면 영이 흐려지는 거예요. 총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쁨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도의 특징은 사방으로 오게 쌓여도 새털처럼 자유로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으면 또 기쁨이가 샘솟고 실력이 재주가 없어도 은사를 부릴 듯하고 계속 역경을 만났지만 맞바람을 타고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이게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은 감동 먹을 때, 은혜 받을 때 회복이 됩니다. 어릴 때 친구들하고 싸울 때 코피 터주면 이기잖아요. 저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찬송 부르다가 눈물 나고 눈물, 콧물, 침물이 쏟아지면 은혜 받은 거예요. 이러면 찬송 부르다가 찬송 듣다가 울컥 해본 적이 몇 년이에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매사가 빼딱해지고 눈물이, 감동이, 기쁨이 없어진 거는 내 영혼이 메말랐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맛을 봐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 천국 소망을, 예배의 영광을 맛을 보면 예배 시간에 전율이 일어나요. 어느 순간에 기도를 듣다가 아멘, 아멘. 찬양을 하다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가슴이 울컥해지고 전기가 통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그게 성도의 특징. 그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하도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그런 영적인 진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후대하시는 선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입맛이 돋아나고 살맛이 살아나고 밥맛이 생길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내 고집, 내 소견,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뜻이 하늘의 영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바울처럼 이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샘솟듯하라.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인데 기가 막히면 죽어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데 독수리 날개침같이 하라. 한계를 뛰어넘어라. 영혼이 해맑은 사람은 동심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80, 90이 되어도 얼굴이 동안인 그런 어르신들 보세요. 어린애 같아요. 어린애. 털 하나님 앞에 울고 웃고 기도하다가 울고 찬송 부르다가 울고 그런 분이 건강한 분들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세요. 인풋이 있을 때 아웃풋이 생깁니다. 샬롬하는 가운데 기쁨이, 평안한 가운데 소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수 복음 오직 예수, 순전한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혼합주의에 빠지지 말고 2단 3단에 휩쓸리지 말고 내 영혼이 오염, 간염, 전염이 안 되도록 여러분 영혼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여러분 자아상을 보세요. 기쁨은 소풍 가고 찬송은 끊어진 지 오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이상하게 사람이 까칠해지고 강팍해지고 삐딱해지고 부정적이고 아따 집사님 상당히 사납다. 사나운 사람이 되면 안 돼. 어린 양처럼 순화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신라와 함께 많이 두드려 맞고 착고에 매여서 깊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신세 타령한 적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 적힐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의

기쁨, 바울의 서신, 바울의 기도, 바울의 찬양, 바울의 사역을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평생을 혼자 독신으로 살았지만 항상 동역의 기쁨을 누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 실라,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30명이나 가까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은 바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고 베베가 있고 그 많은 30명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독불 장군은 없어요. 콜라보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찬양대가 소프라노가, 알토가, 테너가, 베이스가 하모니를 만들어냈듯이 이 사도 바울은 평생 장가도 안 가고 독신으로 살았지만 가는 데마다 동역자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사역을, 동역을, 콜라보를 이루어간 것입니다. 일하다가 지치고 짜증내는 것이 그게 바보예요. 번아웃이 되지 않도록. 일하다가 피곤하니까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엉뚱한 것에 중독되지 말라는 것. 우리는 말기 찬성,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 나고 찬송 부르다 목이 메고 기도하다가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다가 사도 바울은 스트레스가 없는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그때 마음이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부담스러운 게 신앙생활 같지만 그게 오히려 자유롭고 그게 쉽고 그게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거침없이 담대하게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나는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오다 하실 때 명령을 주실 때는 세월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100세가 다 된 영감님이라도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가장 가기 싫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늘 빌립보서의 키워드가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서 가족들이 볼 때, 친구들이 볼 때, 내가 볼 때 요즘 김 집사가 제일 컨디션이 좋다 이런 소리 듣지. 니 좀 변했다. 니는 무슨 마귀가 마귀 할멈 같이 됐다. 니 왜 그래 독해졌노? 이런 소리 들리거든 회개하시오.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라. 범사에 기뻐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마음에는 기쁨이가 펑펑 솟아나고 눈에는 총기가 반짝거리고 몸에는 생기가 발랄하고 마음에는 용기가 백배하고 손에 온기가 따뜻해야 돼. 손을 잡을 때 온기가 따뜻해야지 무슨 여러분 사탄 마귀는 뱀으로, 뱀은 냉혈 동물입니다. 몸이 식으면 저온이 되면 암이 자랍니다. 성령은 불입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흐름을 타라. 성령의 온기를 유지하라. 성령은 불입니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소방수 같은 역할을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가 샘솟듯 하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말씀이 오늘 결론입니다. 사람 무엇 때문에 기뻐하느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스라엘의 교과서적인 리더십, 회복의 지도자,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행정의 달인이 느헤미야잖아요. 그 느헤미야가 외치는 주제가 너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면 너희는 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것.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주의 기쁨이 되는. 원고가 다 끝났는데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설교를 오랜만에 하니까 막 감이 떨어져가지고 총기가 떨어져가지고 막 시간도 못 맞추고 이게 막 성경 암송도 까먹어버리고 어찌하실까요? 그래도 좋은 걸 어떡합니까?

0: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가 샘솟듯 하는, 할렐루야. 성도의 특징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유롭고, 온갖 안 좋은 소식밖에 안 들려도 기쁨을 빼앗기지 마라. 기쁨을 만끽하라. 기쁨을 샘솟듯 하라. 기쁨의 전달자가 되라. 기쁨의 통로가 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 되지 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옥에서도 편지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찬송했듯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는, 또 기쁨을 누리면서 기쁨의 전달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북구 효엘로에 위치한 포도원교회 김문훈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3-3736번 포도원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김은영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많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0: 홍선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선범 목사입니다.
0: 네, 목사님 요즘 교회 리모델링으로 많이 분주하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계실까요?
1: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동참되는 그런 복된 사랑 담은 교회가 되시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목사님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0: 아멘.
1: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번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녀들과 호국 영령들을 기억하는 그런 달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유롭게 예배하고 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희생을 치러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우리가 단지 과거를 추모하는 것에 그쳐서 되는 것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묻는 이 역사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피 흘려 지킨 자유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물려주려고 하는가? 6월에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0: 아멘, 주님.
1: 우리나라 애국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원 가사에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0: 아멘.
1: 독립 운동하셨던 우리 선조들과 또 건국의 주역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어떤 마음과 기계를 가졌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가사죠. 이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람의 힘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세워진 나라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는 단지 군사력이 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만을 뜻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 위에 세워지는 나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5장 24절에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의와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와 체다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체다카라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나와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미시파트는 선악간에 완벽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들이 아닙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같은 기준 앞에 서는 것, 국민의 권리가 존중받는 것, 국가의 공적 기관이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 구체적인 것이 공의와 정의인 것입니다. 최근 6월 3일 지방선거 때 국민의 참정권과 공적 신뢰에 대하여 여러 가지 염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성급하게 단정해서 말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중요한 공적인 의혹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냥 덮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경계해야 하지만 진실을 요구하는 일에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국가가 수능을 치르는데 수능시험장에서 만일에 수능시험지가 모자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학생들이 12년 동안 준비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데 일부 시험장에서 시험지가 부족해서 시험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다. 그런데 수능을 준비했던 기간이 올해는 수시를 지원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정시를 칠 줄 몰라서 시험지가 부족하였습니다 라고 해명을 했다면 부모님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묻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준비했습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 학생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입니까? 하물며 한 나라의 주권자가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선거와 참정권의 문제라면 우리는 더욱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정당을 내가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나라의 신뢰가 회복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0: 아멘.
1: 교회는 분노의 확성기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교회는

0: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시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거룩한 나팔수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디모데 전서 2장 1절과 2절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런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권리가 침해당한 우리 연약한 시민들을 위해서, 힘없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대적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움이 아니라 거룩한 분별입니다. 선동이 아니라 진실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체념이 아니라 나라를 품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공짜가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도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 피 흘려 지킨 우리 나라와 우리 자유라면 오늘 우리는 기도로 이것들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목숨 바쳐 물려준 대한민국인데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들에게 더 정직하고 공의로운 나라로 물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 위에, 정의 위에 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모두 이 대한민국에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그 권리가 존중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역사를 물려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외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샵 0933, 우물성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신 메시지 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경건과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인데요. 전화번호 뒷내 자리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거고요.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0248번님. 교회 권사님이 오늘 오전 11시에 오른쪽 유방암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 과정과 치료 과정과 회복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지금 시작이 되셨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네. 우리 0248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소망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사랑하는 교회 권사님께서 오른쪽 유방 수술을 받으십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우리 권사님과 0248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수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수술을 집도하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의 손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세밀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치유 이후에도 아버지여 회복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일어나서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함께 힘있게 달려나간 우리 교회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0248님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기도가 되어 아버지 앞에 정말로 금향로에 담겨지는 아름다운 기도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치유와 회복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이다.
0: 아멘. 여호와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4514번님입니다. 발의 질환으로 1년째 고생 수술 없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 공황장애도 치료되게 해주셔서 하셨습니다.
1: 네, 우리 4514님 위해서

0: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4514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발의 질환으로 1년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요, 발을 디딜 때마다, 아버지 이동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 4514님의 그 발의 질환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수술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가 내디는 땅이 고통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디는 땅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황장애도 치료되게 하여 주시어서 발을 내딛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든 시간들마다 그가 발로 디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거룩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육신의 회복과 함께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의 모든 질환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발의 질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인 줄로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1: 아멘. 6079번님입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일을 하면서 바쁘기만 하고 열매가 없는 것만 같아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세요. 아이들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저도 하는 일들에서도 열매가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6079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이들을 키우는 정말 중요하고 거룩한 일을 맡았습니다. 주님,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도 함께하고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열매가 없는 것 같은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무마다 열매가 자라는 속도가 다르고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다른 줄로 압니다. 우리 6079님의 열매 맺는 계절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 풍성하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만나게 하시고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게 하시고 6079님이 하는 그 일들 가운데도 열매가 있기를 축복하오니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풍성한 열매로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미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음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니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6079님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1: 아멘. 6079번님 기도 제목 보니까 저도 그렇게 지내왔고 저희 딸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 힘내시고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네,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시고 많은 열매 충분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위로하고 인도하시는데요. 잠시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마음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 쉽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사랑담은 교회 홍선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남편이 너무도 깔끔을 안 떠는 성향이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일일이 닦고 치웁니다. 요즘 들어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쳐가면서 짜증이 나는데요. 제가 안 하면 안 되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대화해도 안 들어주고 평소 약간의 폭력성과 폭언을 해서 대화 소통도 원활하지 않은데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배도 본인 방에서 피는데 이 문제로 자주 싸웁니다. 기도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0: 네, 아유, 네.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 참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1: 아멘.
0: 사랑하는 주님, 익명으로 또 기도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수의 사랑하는 성도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편과 참 오랜 시간 어려운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세워지고 서로 만족하며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한 남편도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아버지요, 우리 섬기시는 우리 아내 집사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0: 아버지, 이 일이 정말로 무겁고 힘든 일을 넘어서서 정말로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이 되었게 하시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을 줄로 믿사오니,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0582번님입니다. 모태신앙으로 40년을 넘게 살면서 삶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제 아내와 아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요. 제가 삶으로 본이 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 더욱 슬픕니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다시 믿음 회복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멋진 기도 제목입니다.
0: 네,
1: 목사님, 그렇죠?
0: 네, 0582님. 간절한 신앙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0582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태신앙으로 40년 넘게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아버지, 스스로는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돌아보지만 아버지, 그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1: 아멘.
0: 사랑하는 아내와 아드님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그 가정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복뿐만 아니라 아버지 보이지 않는 아버지 영적인 축복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가정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편분께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진 그 마음 가운데 한 걸음 순종하며 내딛는 믿음의 걸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 걸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며 격려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0582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0796번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신랑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는데요. 결혼 전에도 친구 따라 교회를 나오곤 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결혼 생활 후 18년이 되도록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다 나가지 않고 있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최근에 1시간 거리에 있는 신랑의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로 옮겨서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신랑은 여전히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로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0582번님의 기도 제목과 네, 아내분 위해서 기도드리는 0796번님의 신랑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네. 네, 기도 제목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0: 네, 우리 0796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함께 살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0796님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닫혀있는 신랑의 마음, 믿지 않는 신랑의 마음 가운데 문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온 우리 0796님의 그 귀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우여곡절 끝에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신랑의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 아멘, 주님.
0: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사랑하는 남편을 주의 자녀로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때에 아버지여,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새겨지고 그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옮겨 기록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이미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마치실 때까지 이 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0796님의 귀한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0796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함께 하심이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0796번님의 남편분 옥토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0: 5860번님입니다. 우울증을 앓으며 13번 이직한 딸이 출근한 지 1년이 되었는데요. 동료 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힘들어합니다. 일머리와 융통성을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배우자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기도가 되겠습니다.
1: 네, 우리 5860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5860님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울증을 앓으며 13번이나 이직한 딸이 출근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0: 주님,
1: 감사합니다. 주님, 1년간
0: 아멘.
1: 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 그러나 또 동료 간에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은혜의 빛이 임하여서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동료 간의 어떤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아닌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서로 소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집중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삶이 예수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를 만나 변해된 삶의 주인공의 역사가 오늘 5860님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5860님의 사랑하는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이름의 권세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으며 회복된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5860님 사랑하는 딸을 위해 기도한 그 부모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그 아름다운 금향로에 충만하게 담겨지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기도가 담겨 충만하여져 이 땅에 쏟아져 부어질 때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하 신혜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못한 기도는 내일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하신 목사님은 사랑 담은 교회 홍선범 목사님이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0: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 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1: 남을 가르치고 지도할 때는 반드시 권위가 필요한데 이제는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된 시대입니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의사, 교수 혹은 기자 같은

전문 직업군의 권위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하나가 전문가의 의견보다 더큰 영향력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영역은 어떨까요? 신앙의 영역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위에 자신의 축적된 지식이나 혹은 경험을 올려놓으려고 한다는 것을 순간순간 느끼곤 합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왕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삶에서 좋은 조언을 하는 그런 조언자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 권위의 상징인 권징은 이미 현대교회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권징은 한자로 보면은 곤면하다, 바르게 하다, 권자, 그리고 징계하다, 경계하다, 징자를 써서 잘못된 사람을 바르게 돌이키도록 곤면하고 징계하는 것, 이것이 권징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의 그 죄를 잘못 잡아 바로하고 그 성도를 올바르게 그렇게 다스리는 것을 권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권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분할 때세 가지 표지를 두었습니다. 그첫 번째는 말씀이 액면 그대로 잘 증거되고 있는가를 보고 참 교회, 거짓 교회를 구분했습니다. 두 번째 표지는 그 교회 안에 성례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 시행되고 있는가, 성찬과 세례가 올바로 시행되고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참교회, 거짓교회를 우리 종교개혁가들은 구분을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권징이 교회 안에서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있는가, 그럴 경우에 참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거짓교회라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잘못된 성도를 곤면하면은 내 신앙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런 말을 거꾸로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뭔데 배나라 감나라 합니까? 이 교회만 교회야? 그렇게 교회를 옮겨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전에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성도들이 꽤 두려워했습니다. 함부로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권징이 사라지면은 가장 먼저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결국 성도 모두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랑 없는 권징은 폭력이지만 권징 없는 사랑은 방임이 될수 있죠. 말씀의 권위나 주님이 직접 피로 사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 목사들에게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는 사실 얼마나 될까요? 열일 터지고 있는 목회자 비위 소식을 들으면 저라도 목사의 권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권위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어느 날만 그랬는가 싶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습은 현대에 처음 나온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16장에 등장하는 고라의 집단적인 반역도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오늘 사건은 고라뿐만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함께 당을 지어서 반역에 가담을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이 반란에 적극 가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이 너무 잔인합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집과 그들을 따르던 자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향로를 들고 제사장 직분에 도전했던 그 250명은 불에 타서 죽어버립니다. 모세와 뒤에 아론을 원망하던 백성들은 전염병이 돌아서 무려 14,700명이 죽습니다. 구약 성경, 특히 광야 사건과

그 가나안 정복에 관한 사건을 대할 때마다 은근히 느끼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런 잔인함입니다. 단순히 지도자의 권위를 세우고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문제없이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다스린 사건이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구속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답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전말을 일단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 정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정탐이 끝나고 이제 그 땅에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들이 심히 슬펐다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민수기 14장 39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느꼈을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찾아와서 상당히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는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고라의 이 불평은 겉으로만 보면은 상당히 민주적인 말 같고 공평한 말 같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 모세만 지도자냐? 왜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도 그렇한데 왜 당신만 권위를 가지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간파한 바에 의하면 그들의 의도는 제사장직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람과 다단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반기를 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단순한 리더십 불만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고라와 그 일당들은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세를 거역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를 거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실 때마다 반드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권위와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는 마땅히 존중해야 하고 또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와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때에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와 그 개인에게 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사울왕의 권위를 끝까지 존중했던 그 다윗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엔기디 동굴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 그랬지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그 칼을 칼집에서 빼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권위를 끝까지 존중하려고 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는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와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거역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아주 분명하게 물으십니다. 우선 고라와 레위 자손들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아비람과 다단 그리고 그의 측근들은 땅이 꺼져서 생전 그 광야에 무슨 지진이 납니까? 지진이 나서 산채로 그냥 매장이 되어버립니다.

수백 명이 거기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민심이 급격하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의 원망도 당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백성들은 그 동료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순간에 막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회막 가운데 나타나시고 온 백성을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의 중보, 특히 아론의 그 중보로 인해서 백성 중에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는 것으로 그렇게 무마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유인들의 모임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구면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각자 각자는 모두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시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수도 군림해서도 안 됩니다. 각 개인은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 안의 개인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그런 무질서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할 리더들을 교회 안에 주셨습니다. 연약한 우리 각자가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신앙의 경주를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으로 고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곧이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은 이것은 해도 되고 아니면 말고식의 간단한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어조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이와 같은 강한 명령형 동사를 써서 고민한 이유는 아마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 거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할 의무가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못을 박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이 이끌어가는 곳 아닙니다. 다수결로 많은 결정을 하지만은 교회는 다수결이 이끌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주적인 생각들이 이 교회를 끌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지도자의 정당한 권위는 반드시 인정이 되어야 하고 또 성도들은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지도자들, 그들의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이런 말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주장해서

권위를 세우면 제 목회가 좀더 쉬워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함량 미달인 지도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뒤따라가다가는 영적 유익은커녕 영적 궤도 이탈이 분명히 보이는데, 그런 지도자들을 향해서 순종하라고 하면 저 역시 자신 없습니다. 권위에 대한 존경이나 존중 같은 것이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를 존중하셔야 합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법도 한데, 그래도 저는 그말잘 못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피택자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분 그 자체에 영적 권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보다 못한 목사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직분자들도 직분 그 자체가 권위를 주는 것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교회를 섬겨서 성도들에게 영적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잘 섬기는 그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인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영적 리더들,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권위를 부여받으신 직분자들은 여러분 좀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힘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질서를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지 못할 때그 권위는 언제든지 뺏길 수 있고 실추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 직분 그 자체가 권위로 통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벌써 지나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어떤 자리가 영적 권위를 가져다 줄수 없단 말입니다. 저는 목사에게 무조건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선포한다면 그것이 권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사가 제대로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가 목사이고 설교자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그 권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선포하고 있다면, 또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그 권위에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리더들을 끊임없이 폄하하고 분위기를 거칠게 몰아가고 심지어 당을 짓는다면 그 사람 안에는 고라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와 그 일당들의 행위는 단순히 모세의 권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을 한 것입니다. 이 고라의 일당은 사실은 모세의 권위에 대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항을 한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고만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벌하심의 내용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너무 충격적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반역에 참가한 그 고라와 레위 자손들을 순식간에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아비람과 다단 그리고 그의 측근들은 땅이 꺼진 채 산채로 땅이 매장을 시켜버립니다. 수명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회막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온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의 중보, 특히 아론의 중보로 인해서 백성 가운데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마

0: 모세와 아론의 중보가 없었다면 절단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만히 좀 보고 있으면 이상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더 참을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죽이려고 들고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을 말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왠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하시겠다는 그 뜻을 여러 번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 너희들은 살려줄 테니까 너희는 얼른 그 백성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질문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아니, 이 일이 이렇게까지 일벌백계 하실 일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이 사건은 구속사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고 살려면 누군가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중보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희미하게 보여주시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모세만큼도 참을성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명예훼손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심판의 불가피성 그리고 중보자의 필요성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모세와 하나님 중에서 누가 더 참을성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아론의 중보 때문에 원래의 계획을 바꾸셨는가,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 이 사건의 숨어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처참한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처참한 상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 풍성하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논리적으로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런대로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야, 우리 역시 대책 없는 존재구나. 나도 범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 이 사실을 뼈저리게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도 범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나를 위한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식을 하게 되실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오늘 이런 행위들은 전부 다 불공평해 보이는 겁니다. 너무 잔인하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뼈저리게 필요한 거죠.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막아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어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중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거기서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정말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선거를 위해서, 혹은 내 곁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선교사들과 그들이 일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 너무 거창한 일입니까? 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위선적으로 보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형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실 일입니다.
1: 기도의

0: 지경을 조금 더 넓히셔야 합니다. 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도시와 이 나라의 죄악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장소들이 늘어날 때에 우리 기도는 그냥 이기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거룩한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중보 기도는 타락한 세상의 최후 보루입니다. 성도의 한신실한 성도의 중보 기도는 그 가정의, 믿지 않는 그 가정의 최후 보루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시면 그 가정 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시면 이 도시 망합니다. 그 중보자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진도를 막아서는 그 모세, 그 아론의 중보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거창하진 않아도 나도 중보자로 서겠다는 그 다짐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 상자, 그 기도 상자 안에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조금 더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소명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초인 부화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에 위치한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731-1004번 소명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6월 9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과거의 물량주의적 대형 건축 패러다임을 탈피하고 주종의 비어있는 교회 유휴 공간을 지역사회 돌봄과 작은 교회의 자립을 위한 공유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올해 초 아동 돌봄을 위한 전용센터를 마련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24시간 안전돌봄 시설과 청소년 스터디 카페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서울 드림교회는 개척교회 네트워크인 처치브릿지를 가동해 한 개 예배당을 9개의 작은 교회가 3시간 간격으로 공유하는 새로운 공유교회 모델을 안착시켰습니다. 안산 순복음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이전하며 만든 40평 규모의 마하나임 헬스장을 주민들의 운동과 소통을 위한 동네 사랑방으로 개방해 교회 문턱을 낮추고 있으며 용인제일교회는 설계 단계부터 파격적인 주민 편의시설 도입을 고려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간 공유 운동이 개교회 주위의 장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공선교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간의 존엄성과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0: 세대에게 인공지능 활용법보다 말씀 안에서 진위를 판별하는 분별력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진대현 전 테일러 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에는 데이터와 디지털 자원 역시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할 청지기의 대상이라며 하나님이 맡기신 창조 세계를 책임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 먼저 질문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정교유착 의혹으로 이단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를 조사한 가운데 신천지 측이 법적 절차와 언론 보도를 종교 박해로 왜곡하며 대대적인 내부 결속 교육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일보가 어제 단독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신천지 관계자는 전성도 신앙 보호 교육을 전개하며 이번 사법 조사를 영적 면역 체계를 깨뜨리기 위한 영적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단 마귀가 약속의 목자 한 분을 끝내고자 온갖 세상의 법에 엮어 음해하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며 언론의 왜곡된 프레임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4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불법 가입 의혹과 관련해 이 교주를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 교주가 신도 5만 명 이상의 당원 가입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신천지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국제 선교단체들이 전 세계에서 신앙을 이유로 부당하게 구금된 기독교인들의 실태를 알리고 이들을 구호하기 위한 대대적인 연대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캐나다 오픈도어 선교회는 오는 28일을 전 세계 신앙 수감자들을 기억하는 날로 지정하고 기독교인과 교회의 캠페인 동참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월드워치 리스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천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납치되거나 재판 없이 투옥됐으며 오픈도어 선교회는 북한 강제노동 수용소에도 약 6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선교회 측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란에서 성경 소지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하코프 고추미안과 나이지리아 무장단체에 5년 이상 억류된 레아 샤리브 등 개별 수감자들의 사연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교회 자레드 반데르 멜레는 철저히 잊히도록 설계된 공간이 감옥이라며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기독교 수감자들과 연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세계적인 바울 신학의 권위자가 한국교회를 향해 개인주의적 구원관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지닌 공공성과 공동체적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더럼대학교 존 바클레이 명예교수는 최근 대담에서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인간의 가치나 지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비상응성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클레이 교수는 성도들이 개인 구원에만 갇혀 사회 변화에 소홀한 현상을 짚으며 은혜는 외부의 명령이 아닌 마음의 변화를 통해 모든 영역을 재형성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클레이 교수는 또한 기독교인의 삶이 나를 잃어버리는 희생이 아니라 이웃과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만드는 공공선의 추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학문, 신학은 죽은 거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서 살리는 것은 영, 내 영, 영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영혼을 위해서 이 몸뚱아리가 있는 거요. 이 몸뚱아리가 왜 있어? 내 영혼, 내 영혼이 떠나면 이거는 시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요. 그러니까 육체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병들지 않기 위해서 운동하고 약 먹고 밥 먹고 해야 돼.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떠나면 죽은 몸이야. 죽은 몸. 행함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도 죽은 믿음이야.

0: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육신이 귀중하다는 거요.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학문의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알기 위해서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 학문이 받쳐주고 밝히 알려주고 길을 알려주고 해주는 것이 학문이 필요해요. 학문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걸 밝혀주고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을 기름길로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학문이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신학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때 성령님이 함께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전통과 지식을 의존하는 학문은 육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참된 신학은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대원에 다니는 분들은 영적 지도자가 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사명을 받고 여기 온 거요. 그것을 확신을 잡았다면 성령을 심은 신학, 성령으로부터 영성을 거두는 신학, 이거를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말로만 껍데기로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구원자다가 말로만 해서 실제로 구원자고 메시아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신학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학문적인 성과를 내세워서 그것이 우상화가 됐는데 우상인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가, 신학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을 인간으로 알고 연구하고 성경을 사람의 기록한 책으로 연구하고 만다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많은 인류의 신학자들이 목회를 못한다. 설교는 아는 지식으로 전달해줬지만 목회를 못했나 생명을 주는 거니까 성도들이 문화, 철학 그거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학문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요즘 세상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괜히 애쓰지 말고 굳이 손해보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견디어낸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요. 포기하면 편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오늘 세상의 유혹과 속삭임에 무너지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이 찬양 항상 들을 때마다 어쩜 이렇게 첫 소절이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를 말하고 또 너무 괴롭고 힘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기 쉽죠. 그게 우리 본성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입을 지키고 또 마음을 지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다시 기도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와 그림의 이제 역전되리라.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죠. 상황은 그대로인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역전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쉬지 않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전은요, 포기한 사람에게는 오지 않아요.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은 불리해 보여도, 지금은 나만 뒤처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조용히 판을 뒤집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자, 포기 대신 기도, 낙심 대신 믿음. 힘찬 라디오가 여러분의 역전을 응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커스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같이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 찬송가를 같이 부르는데 한 소절 한 소절이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의 시험, 괴로움, 마음의 죄들까지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두 맡아주시고 또 사랑으로 베풀어주시고 짐을 져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 또 이 하늘의 약속으로 또 우리를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네, 정말 예수님밖에 없죠.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 영어 찬양인데요. To be pleasing you, Maranatha Worship의 찬양까지 이어서 같이 찬양해 볼게요.

0: 아멘.
1: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마라나타 워십의 영어 찬양까지 같이 했습니다. 야, 피아노 한음 한음까지도 정말 버릴 것이 없네요.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이었어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또 힘내는 시간이죠. 힘찬 라디오 이 시간. 오늘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건강 문제, 또 사업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고 싶은 순간,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래요. 4821번님, 요즘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솔직히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찬양들을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또 기억해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새롭게 힘을 얻게 되는 시간입니다. 라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네, 7394번님, 오늘 자녀랑 싸우고 나와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괜히 아이한테 짜증내고 또 제 믿음부터 흔들렸던 것 같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해요. 다시 마음을 붙들고 또 사랑의 그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라고. 아, 그래요. 부모든 자녀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앞에서 버럭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나쁜 말에 나가기도 하죠. 후회하고 또 다시 돌아가고 돌이키고 그 반복이 어쩌면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잘 화해하시고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아이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마음의 상처도 씻은 듯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요즘에 직장 생활 너무 힘들다고 9157번님, 그만두고 싶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방송 듣고 입을 닫았습니다. 잘 기도하면서 결정하시길 바래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며 그곳에서 견뎌낸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파주 적성에서 듣고

계시대요. 5969번님은 최전방 지역인데 극동방송 깨끗이 잘 들리고 있어요. 이북의 동포들도 듣고 있을 겁니다. 항상 좋은 방송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극동방송 파이팅! 감사해요. 네, 최전방에서도 이북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극동방송 잘 들리고 있겠죠. 1179번님 어린이 현아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듣고 싶대요. 들려주세요. 어린이 현아 반가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어서 찬양할게요.

포기하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 위에서 조금 느리더라도 힘들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주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주님 덕분에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려면 첫째, 사랑으로 하는 책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라고 해요. 죄 가운데 빠진 다윗은 스스로 나올 힘이 없었어요. 지난 11장까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자 사람을 보내는 것에 관련된 동사가 무려 12번이나 반복되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은 이전에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던 선지자예요. 그런 나단이 또 찾아오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나단의 임무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었어요. 까딱하다간 목숨이 위태할 수도 있는 참으로 위험한 일이었지요. 만약 다윗이 자기 죄를 부정하거나 계속 은폐하려 했다면 나단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도 헤롯의 불륜을 책망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잖아요. 미가야 선지

되지 않은 아합에게 흉한 예언을 했다가 뺨을 맞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나단은 다윗왕 앞에 섭니다. 나단이 다윗 책망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의 앞에 선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사람임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좋은 책망자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상대방의 현재 모습이 아닌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이러한 책망은 사람을 세우는 책망입니다. 상대방을 정죄하기보다 회복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좋은 책망자입니까? 그저 정죄하는 책망자입니까? 나의 변화를 기대하며 사랑으로 책망해주는 사람이 내 곁에도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려면 둘째, 상대방의 말을 내 얘기로 들어야 합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알고 있었지만 즉시 달려가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밧세바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약 10개월간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 민감함이에요. 그런데 이 민감함은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민감하다는 게 무엇이죠? 상대방이 말로 표현하지 않은 한숨과 신음, 고독과 상처까지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민감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민감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 길러집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보면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서 저건 내 이야기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만 듣는 사람이 있지요. 다윗도 처음에는 나단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 줄 몰랐어요. 1절에서 4절까지 나단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야기인즉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면서도 가난한 자가 딸처럼 아끼던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자기 잔치를 위해 잡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다윗이 한 일과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자기 의지로 회개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죄를 은폐하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그 죄가 드러나 회개로 이어질 때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의 죄를 드러내기로 작정하십니다. 이를 위해 나단이 비유로 다윗의 죄를 적발했듯 하나님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질문을 던지시고 공동체를 통해 나를 책망하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누군가의 간증이나 권면을 들을 때내 이야기로 듣나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만 듣나요? 아직 내 죄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 나를 책망하실 때 인정하며 회개하나요? 영적 정체기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비교의식과 자기연민을 내려놓고 기도하길 원한다는 한 고등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작년 저는 교회 청소년부 리더 선교여행과 수련회에서 뜨겁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 저는 제게 깊숙이 드리운 우울의 영을 떠나게 해주시길 기도했고, 주님의 응답으로 전과 같은 깊은 우울에 빠지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이후 제게는 믿음의 정체기가 왔습니다. 학업에 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점점 자존감이 깎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해주시길 기도했지만, 신뢰는커녕 제 믿음 없음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더 많았죠. 고난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경험한 다윗이 죄로 넘어진 것처럼 저도 비교와 자기 연민이라는 죄로 넘어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윗을 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1절에서 그를 위한 한 사람 나단을 보내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저도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제 죄를 묵상했어요. 저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것, 다문화 가정의 재혼 가정이라는 것, 외모가 부족한 것, 노력에 비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등으로 저와 다른 사람을 끝없이 비교했어요. 아직 제 정체성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자녀여서 좋은 게 대체 뭔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할까라는 생각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제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죄에서 자유로워지게 하실 것을 믿어요.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책망하시는 분으로만 오해했는데, 하나님은 제가 주님께 가까이

0: 가까이 나오길 그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느껴요. 이제는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제 비교의식과 자기 연민을 내려놓고 기도할게요. 저의 적용은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매일 아침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입니다.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하며 분을 냅니다. 나단이 비유한 사람이 다윗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니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를 맹렬히 비판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신에 대해 모를수록 다른 사람을 혹독하게 판단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돌직구를 던집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해요. 영어로 보면 You are the man입니다. 이는 생명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말이야말로 지극한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윗의 근본적인 문제는 밧세바와의 불륜 자체가 아니라 지극한 자기애와 교만이었어요. 목동이었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취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위였어요. 이에 하나님은 9절에서 나단의 입을 통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고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100개를 가지고도 이웃에게 있는 한 개를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다윗이 직접 우리아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다고 하십니다.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애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행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지체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책망을 들어도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내 죄를 보지 못한 채 남의 죄에는 칼날을 휘두르면서 판단하며 살아온 저희의 완악함을 봅니다. 100개를 가지고도 지극한 자기애와 교만으로 지체에게 있는 소중한 한 개를 탐내고 빼앗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인 줄도 몰랐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이런 저희의 죄를 드러내심은 정죄가 아닌 회복을 위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 곁에 나단과 같은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건네는 책망을 외면하지 않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죄가 이 땅에서 드러나 육적으로 수치당하는 것이 영적 수치를 가려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0: 캄보디아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캄보디아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캄보디아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캄보디아에 온 많은 캄보디아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재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음식 요리를 간편하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조미료 자연한알과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1: 6월 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상균입니다.

0: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한 방북을 했습니다.
1: 네.
0: 7년 만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협력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죠?
1: 오늘까지 1박 2일간의 짧은 일정 동안 시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고 또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했다는 이 사실은 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0: 네.
1: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갖던 북한이었는데 북한과 친척집을 방문하듯 자주 오가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하면서 중국이 친밀함을 과시했죠.
0: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남측이, 우리 한국이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고 또 함께함을 북한에 요구를 했는데도
1: 네.
0: 북한은 우리와는 단절과 대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와 하루빨리 교류를 시작하고 또 말 그대로 친척보다도 더 자주 오갈 수 있는,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요.
1: 북한과 중국의 대화가 윗선에 밀착해서 끝나지 않고요. 북한의 변화의 바람으로 이어지고 세계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 또 남북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로 확장되기를
0: 아멘.
1: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화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0: 오늘도 전국의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한국교회와 함께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0: 오늘의 첫 찬양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어도 쉐키나 찬양단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지현 씨가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한반도 이 복음 통일을 위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1: 아멘.
0: 북한이 변화되길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도 그 마음 잃지 마시고 또 잊지 마시고 함께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 중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1: 네.
0: 그 결과나 어떤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정말 좋은 방향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1: 네. 네. 거기에 관광의 문도 이렇게 차츰차츰 네. 열리면서 관광객이 들어가면서 분명 복음의 통로도 넓어질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길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0: 자, 오늘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출석 체크로 함께 해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전국 곳곳에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출석들 남겨주고 계셨죠?
1: 네. 지난주에 개근상 도전이라고 보내주셨던 분도 계시는데 오늘 오실지 모르겠어요.
0: 아, 네.
1: 그리고 여러분의 지역, 있는 지역도 함께 기다리는데 뭐 강원도 강릉, 강화, 김해, 서울 그리고 이 근처인 상수동에서도 와우.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0: 네. 그리고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위해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7057님 대전에서 문자 주셨는데 이분은 암수술 앞두고 계시대요. 기도도 요청을 같이 하시면서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면 또 마음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복음 통일의 일꾼으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이렇게 기도에 한 줄 한 줄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실 때 여러분이 계신 지역도 함께 적어주시면
0: 네.
1: 저희가 또 선정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잖아요.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뭐 강릉, 주문진, 포항, 부산, 또 광주, 제주, 대전, 청

0: 전주, 원주, 또 어디 있죠? 전주, 익산, 그리고 여수, 순천, 광양 네. 등등등 빠진 데 없죠.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까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오늘도 한 분이라도 더 복음 통일에 대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화요일은 어떻게 진행해 볼까요?
1: 북한에 대한 소식을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저희가 기도 제목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오 해피데이 쫑긋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찬양 후에는 북한어 표현이 우리말로 무슨 뜻일지 네. 마음의 거리를 한 뼘 좁혀보는 한 뼘 차이 시간까지 우물정 1069번으로 잠시 후에 도전해 주세요.
0: 아, 제가 지연 씨 안내하는 동안에 어디 빠진 데 없는 생각하다 보니까 목포! 우리 전남 서부권 방송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요.
1: 우리 그리고, 충청도도 예. 많이 그쵸? 얘기 안 해주셨어요.
0: 예, 천안과 그리고 충주에서도 이제 방송이 맞아요, 맞아요. 곧 시작이 되고 또 춘천에서도 방송을 듣고 계실 거고 아,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그래야 저희도 많이 기억하죠. 여러분 전국 곳곳에서 다 이렇게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요 저요 저요 물결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1: 아멘.
0: 찬양 함께 하시고요. 한 뼘차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 남궁 송옥의 나를 통하여 찬양합니다.

0: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울산도 있습니다 하셨는데 울산의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항상 지역의 분들 저희가 소개하다 보니까 네. 서울 수도권 분들 약간의 소외감도 느끼시는데 저희는 기억하고 있어요. 저기 백령도에서도 듣고 계시고
1: 맞아요.
0: 이 시간에는 또 북한 땅에서도 실시간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1: 개성과 황해도 땅이면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0: 네, 이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 한뼘짜리 오늘도 하나 민수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북한 출신인 하나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고향 말이 하나 나와요. 고향 북한 땅의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네. 이 표현이 무슨 뜻일지 저희가 보기까지 내어드리니까요. 샵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0: 저희 힌트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힌트 드리면 채소예요. 채소. 채소 이름입니다. 한번 네. 만나볼까요?
2: 민수와
3: 하나의 한뼘 차이.

0: 여보, 이거 봐요. 오늘 시장 갔는데 가두배추가 너무 싱싱해서 사왔어요.
1: 어? 저기야, 배추를 왜 가둬?
0: 아유, 이것 보시라요. 배추는 배추인데 아주 단단하니 이게 꼭 가둬둔 것 같지 않나요?
1: 아, 그래서 북에선 이걸 가두배추라고 부르는구나. 와, 진짜 신기하다.
0: 더 신기한 건 이 가두배추를 쪄먹으면 속병에 그렇게 좋단 말이 있어요. 참, 여보도 요즘 자꾸 속 쓰리다고 했는데 이거 쪄줘야겠어요.
1: 아, 나는 그냥 케첩에다가 마요네즈 뿌려가지고 샐러드랑 냠냠냠 먹을래.
0: 아이고, 아무튼 애기 입맛은 언제쯤 고칠 겁니까? 이 가두배추를 확 쪄서 쌈장이랑 같이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2: 아이고, 알겠어요. 우리 자기 해주는 건 뭐 다 맛있더라. 아유, 그럼 오늘 가두배추찜 고고!
3: 애기 입맛인 우리 남편 민수의 이야기 들으셨는데, 가두배추라는 채소 명입니다.
4: 네.
3: 찜으로도 좀 먹고, 샐러드로도 많이 먹습니다. 예전에. 그 옛날엔 집에서 케첩하고 마요네즈 버무려가지고
4: 이게 근데 밑반찬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치킨집 가도 그렇고.
3: 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요즘에 약간 뭐라고 하죠? 장아찌는 아니고 아니 그런 식으로
4: 네네네.
3: 절여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속 안 좋으신 분들은 쪄가지고 이거 먹으면
4: 집으로도
3: 집이나
4: 먹고.
3: 맞아요. 그렇게 드시기도 좋습니다. 자, 가두배추라는 건데요. 뭐라고 부른, 어떤 뜻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4: 김장.
3: 김장이다. 배추를 가두니까 김장이다. 2번.
4: 양배추.
3: 양배추다. 오늘은 저희가 힌트 대박으로 드렸잖아요.
4: 그쵸.
3: 채소 이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맞히실 수가 있을 텐데.
4: 김장에도 채소 들어가기도 하고 양배추도 네. 채소기도 하지만 요게 그건 것 같아요. 이 가두배추를 요리해서 먹으려면
3: 네.
4: 얘네끼리 가두어 있잖아요. 겹겹이 이렇게
3: 이게 진짜 단단해요.
4: 그러니까요. 네. 이게 잘 상하지도 않는 것 같고 딱 밀착돼 있는 그런 채소여서
3: 네.
4: 좀 가두배추라고 짓지 않았을까.
3: 이게 김치 담그는 배추랑 달라요. 그래서 서양에서 온 거다라고.

0: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긴 한데 북에서는 가도비추라고 합니다.
1: 네.
0: 이거 뭐 쪄서 쌈처럼 드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1: 근데 김치도 요즘 나오긴 했대요.
0: 오, 맞아요, 맞아요.
1: 저는 뭐 그 본래 김치가 더 맛있긴 하지만.
0: 자, 가도배추 북가도 표현인데요. 어떤 걸까요? 1번.
1: 김장.
0: 2번.
1: 양배추.
0: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로 지금 정답 남겨주십시오. 찬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화요일의 코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은 현재 유엔을 비롯한 세계 무역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죠. 그나마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교역으로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밀수, 그러니까 밀무역을 통한 경제활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최근 중국 당국이 북한에 이 밀무역을 단속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정상 루트를 통한 무역보다 밀무역을 통해 장마당을 활성화하거나 사경제 활동이 이미 크게 자리 잡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언젠가 북한의 이런 밀무역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은 북중 접경 지역 밀수 단속 요청 소식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통일목계개발원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의 밀수에 관한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조중 간에는 정식 무역 거래가 있는가 하면 음성적인 밀수가 있습니다.
0: 예.
1: 하지만 불법적인 밀수가 만연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0: 예.
1: 조중 간의 이 밀수가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준비했습니다.
0: 예. 자, 중국에서 먼저 북한에 밀수 단속 요청을 했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북한에 대해 밀수 단속 협조를 요구하면서 세관을 통하지 않는 비공식 무역 거래를 줄일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예.
1: 그래서 국경 지역 밀수 관련 업자들과 외화벌이 기관들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0: 네.
1: 합니다.
0: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이 있었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이는 26일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0: 네.
1: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한 5월 13일에서 15일 전에 북한에게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밀수를 단속 통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0: 네.
1: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의주를 활동 거점으로 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무역 단위, 이런 단위들에서 당분간 말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부 지시가 내려졌다고
0: 네.
1: 합니다.
0: 그런데 이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또 북한의 밀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 네, 얼핏 보면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0: 네.
1: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 경제 제재에 중국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 협조를 하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런데
0: 네.
1: 이번에 방중 기간에 특별히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0: 네.
1: 이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0: 예. 자, 대북 제재와 관련성은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밀수라는 게요. 불법적인 면을 넘어서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일종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도 않습니까?
1: 예,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0: 예.
1: 예. 그래서 공식적인 협조 요청까지 온 상황이라서 북한 측에서는 국가적인 문제가 될 만한 일은 만들지 말라라고 말을 했지만
0: 네.
1: 북한 경제가 밀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0: 네.
1: 밀수를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자, 대북 제재 문제가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제도권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음성적으로 다뤄지는 면이 많다라고 좀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수입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0: 예.
1: 이런 것도 제재를 받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0: 네.
1: 예, 북한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류, 전자제품, 특정 산업 자재 등 상당수의 물품이 중국 측 통관 관영에서 반출 제한 품목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0: 예.
1: 북한의 주요 웨어버리 품목 역시 세관을 통해서 거래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네.
1: 이에 그동안 밀수에 의존해온 관련 업자들과 외화벌이 기관들 사이에서는 세관을 통한 수출입만으로는 필요한 물량을 맞추기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0: 네. 그런데 또 밀수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로 고도로 발달한 감시 장비가 한몫을 한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북중 접경 지역에는 야간 감시 장비가 대대적으로 설치됐습니다.
0: 네.
1: 그래서 밀수 자체가 이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죠.
0: 네.
1: 소식통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 쪽 감시 설비가 늘어나 밤에 움직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통제가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더 어렵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0: 예.
1: 미술 통해서 자금과 물자를 마련해야 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0: 예.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밀수 단속에 대한 내용들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한번 다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라는 사회는 그 자체가 국제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밀수라는 비정상 이 구조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 체제고요. 중국도 이것을 일부 용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궁극적으로 밀수가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이런 구조는 개선돼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0: 예.
1: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기 때문에 대북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요.
0: 예.
1: 이 경제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느냐라고
0: 예.
1: 하는 것을 잘 고

0: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북한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 측 입장에서 볼 때.
1: 네.
0: 근데 국제사회의 흐름과 같이 하지 못하는 북한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미수 단속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1: 네.
0: 또 네 번째로는 공식 무역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데 근데 이렇게 밀수를 못하게 하면 북한 당국은 그 밀수 비용이 더 높아지고 또 위험 분화도 높아지고
1: 네.
0: 그런 데서 밀수가 줄기보다는 비용 상승과 위험 분화만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편법이 더 과중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북한이 1인 독재 국가라는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화, 정상국가화를 외치면 그것은 공안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1: 네.
0: 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수는 없어지는 것이 부분적으로 용인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향이다.
1: 네.
0: 그러니까 밀수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참에 밀수를 줄이고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1: 네.
0: 것이고요. 북한은 자기식기라고 하는 것을 고집한다든지 또 자기들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하기 전에 국제적 보편성, 인류 보편성으로 나가야 함을 인정하고 우리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북한에 장기적으로 북한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그러려면 이런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되고요.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시겠습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국이 북한에 밀수 단속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밀수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정상거래로 양국 관계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비정상적인 무역에 의한 수입이나 불법적인 해킹에 의한 수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북한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통을 참으면서 살아남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을 계속 사용하면 국민들의 의식도 건강하지 못하게 주먹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라가 건강한 가치에 세워지도록 북한 당국이 노력하게 하옵소서. 또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북한 간에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십시오. 북한 바로 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 바로보기에 이어서 함께 하신 찬양은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OFDA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한뼘 차이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오늘 함께하고 있는 한뼘 차이의 문제 가도 배추 라는 북한의 표현이 있는데 네. 무슨 뜻일지 1번이 김장이고요. 2번이 양배추인데 네. 요거를 뭔가 이 친구들끼리 가두어서 자란 생물 그런 채소 느낌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0: 보면은 잎사귀가 잎사귀를 계속 안에를 가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엄청 단단해요. 뭐 저희가 더 힌트를 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소비도 하시고 또 좋아도 하시기 때문에 잘 맞히실 거라 믿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로 남기시면 될까요?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네. 가도배추가 무슨 뜻일지 1번이 김장이고요. 2번이 양배추입니다.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 앤팜에서 청차 세트,

0: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0: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1: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0: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1: 하나님께서 대표 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0: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1: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합병차의 퀴즈 정답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가두배추의 우리말 표현 정답은 2번 양배추입니다.
1: 네, 양배추예요. 뭐 채소 이름이라고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김장이냐 양배추냐 다들 이제 쉽게 맞히셨을 텐데
0: 네.
1: 이거 많이 드세요. 건강에 좋습니다.
0: 그렇죠. 네. 뭐 위장 안 좋으신 우리 한국인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1: 맞아요.
0: 즙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쪄서 먹기도 하고 네. 또 오래가는 채소다 보니까 많이 드시면 또 좋겠습니다.
1: 아니 아까 우리 뭐 민수의 애기 입맛이다 라고 지적을 한 것처럼 저도 아직까지 좋아하거든요. 여기 치킨집 가면 이렇게 뭐 샐러드처럼 그 케첩하고 마요네즈 섞어가지고
0: 네.
1: 예. 이건 어쨌든 채소니까 몸에 좋은 거다 하면서 많이 먹곤 했는데 자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께는 저희가 답장을 드릴 거예요
0: 샵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시니까요
1: 네.
0: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 받으신 분은 답장 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꼭 주소, 성함, 연락처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의 끝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이자야 61입니다.
1: 네. 지금까지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0: 임지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1: 더 행복하세요.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겸손한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2019년에 미국 텍사스 주의 팬핸들 지역에 황폐했던 초원에 바이슨 5,000마리를 풀어놓자 불과 18개월 만에 생태계가 스스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40년간 마른 흙과 작은 관목만 남았던 광야가 과거에 번성했던 아메리카 들소인 바이슨이 돌아오자 푸른 초원이 뒤덮이고 나무가 살아나고 토착 생물들이 다시 번성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바이슨이 흙 목욕을 하기 위해 땅 위에서 몸을 굴려 만든 수천 개의 구덩이는 빗물을 머금는 천연 그릇이 되어 지하수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또 수많은 곤충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바이슨이 굳건한 굽으로 단단하게 굳은 땅을 깨뜨리자 토양이 다시 숨을 쉬게 되었고 바이슨이 배출한 엄청난 양의 배설물이 비료가 되어 잠들어 있던 토착 풀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초목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인공위성에서도 보일 만큼 푸른 초원을 이루었습니다. 물웅덩이가 생기고 식물이 돌아오자 연쇄효과로 300종이 넘는 곤충, 수십 년간 사라졌던 여우가 돌아오고 코요테, 검독수리, 퓨마 같은 상위 포식자들까지 차례로 돌아와서 완벽한 생태계 먹이사슬이 회복되었습니다. 전체 시스템

관련된 단 하나의 정확한 핵심 문제를 올바르게 돌려놓는 것이 강력한 해법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광야 같은 내 인생을 푸른 초목이 넘실거리고 각종 생명이 번성하는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줄 핵심적인 요소에 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옳으므로 더 이상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내 생각을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잠언 말씀을 설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무지한 사람이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미련한 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로 거만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웃고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이세 종류의 사람이 다 지적으로 교만한 자인데 어수룩한 자보다 거절하는 자, 미련한 자가 더하고 또 미련한 자보다 거만한 자, 즉 비웃고 공격하는 자가 더 교만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쪽에 달렸던 강도는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지만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지독한 교만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런 말로 예수님을 비웃고 공격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 교만입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스님 즉석에서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대답하는 강연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스님, 길거리에 노숙자가 많이 보이는데 불쌍하다고 생각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스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먼저 하세요. 여자분이 저는 돈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스님이 적은 돈으로라도 시작해 보세요.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아니면 한 명이라도 집에 데려다가 보살피시든지. 질문했던 여자분은 세속말로 찌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분은 정서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사회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실을 살펴보자면 이런 사람은 말만 잘하고 막상 자신의 것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으로 인심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에 관한 묘사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6절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스스로 인자하다고 스스로 사랑이 많다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게 살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젊은 부자가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언급하셔요. 이 사람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고 갔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 교만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정서적 교만이 나르시즘에 가깝다 한다면 의지적 교만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자신의 의의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사야 65장 5절에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이를 타는 불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자는 코에 연기와 불로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했고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가 받는 재앙에 관해 말씀합니다. 첫째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

0: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교만한 자는 궁핍과 수욕이 따른다 했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제가 전에 신앙의 아야어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아야어여가 뭡니까? 나는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다는 고백은 곧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였는데, 성경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라 하실 때는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음 때문에 슬퍼하며 애통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선하고 강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참된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으로 주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는 재앙을 당하지만 겸손한 자는 복을 얻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시편 1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삶이 흔들릴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랬고, 잠언 22편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모든 교만을 떨쳐내버립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시다. 내 심령에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이 찾아올 때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5천 마리의 아메리카 들소 바이슨이 텍사스의 광야를 초원으로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었듯이 내 심령의 겸손의 바이슨을 풀어놓으면 내 인생의 황폐한 광야가 아름다운 초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때 칭찬받고 상받으며 영생을 상속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에 위치한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332-0408번 구남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중부노회 교회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17일 수요일까지 사직동 교회에서 제44회 부산 중부노회 여름 교사 강습회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교회학교 지도교역자 및 교사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0550-00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재의 말씀그래피 선교회와 부산 극동방송이 6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 부산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서 제3회 청현재의 찬양 캘리그라피전 감사 예배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야곱의 축복 등의 김인식 목사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7118-616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가 6월 18일 목요일 수영로 교회에서 2026 부울경 통일소망축제를 개최합니다.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 그리고 특별 전시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740-467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교회가 7월 첫 주부터 사역할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우대 사항은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 또는 010-5336-696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가 6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수영로교회 본당 지하 1층 히라콜에서 재단법인 기독교 마약중독연구소 중보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3: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셀이라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또 평생토록 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마태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리에서 마태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이 마태교회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통해서 한 생명이 어떤 인생의 의미로 바뀌게 됐는지,

하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의미로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그 큰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북서쪽에 있는 위치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 서쪽으로는 지중해 해안부터 이어지는 큰 무역로가 있었거든요. 그 무역로가 그 가버나움을 지나고 동쪽으로 시리아, 내륙에 있는 그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 다마스커스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무역로가 있었어요. 그 무역로의 이름이 비아마리스라는 이름입니다. 그 무역로의 길목에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도시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수많은 물건들이 그 가버나움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버나움에는요, 세관이 있었어요. 그 관세를 받고 무역세를 받는 세관이 있었고 그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세리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갑바이라는 세리가 있었어요. 갑바이. 이 세리는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징수원이었어요. 세금 징수원. 이 급이 낮은 세금 징수원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모케스라는 세리가 있었어요. 이 세리는요, 세관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그 사람들, 또 그 물건들을 통해서 많은 무역세를 받고 관세를 관리하는 그런 세리였던 것이에요. 이 마태가, 오늘 나오는 이 등장하는 이 마태는 바로 그 세관에 딱 앉아있는, 어찌 보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세무 공무원이었던 것입니다. 급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무역 일을 하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모케스라는 세리는요, 네 개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근데 이 모케스라는 이 세리는 이 네 개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잡한 무역세법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 매우 뛰어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리는 유대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인 후에 또 세관에 앉아서 많은 그 무역세와 관세를 벌어들인 후에 그곳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세금을 착복하여서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서 사용한 세리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사회로부터는 철저히 외면을 당하고 또한 멀리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했느냐? 이 세리와는 상종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서도 이 세리들은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다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부정한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니? 우리는 그렇게 예배할 수 없어. 너희들은 다 나가. 회당에서조차도 다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들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이 동일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를 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레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레이 자손, 레이 지파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레이 지파, 레이 자손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세워두신 제사장 지파가 레이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마태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소개되고 있는 레이, 이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일을 담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전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거룩한 성전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너무나도 세속적인 자리, 그 세관에 앉아서 불법의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올라갈 대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성공한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가장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마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레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전혀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마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 그 거룩한 자리를 지키지 않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리, 그 세속적인 자리에 가서 부정한 일을 일삼고 있는 마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아침마다 일하기 위하여 나갈 때, 그 세관으로 갈 때 그 마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레위 지파의 후손인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담당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모습이 된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고쳐갈 수 있지? 이런 깊은 고민과 번민이 그 마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성공을 쫓아서 살면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내 이름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사람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내가 쟁취할까?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인데 나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인데 그 의로운 자리에 있기보다는 죄인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즐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마치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이곳이 아닌데, 내가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깊은 탄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마태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보셨다. 예수님께서 보셨다. 여러분, 이 단어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 당시에 랍비들, 당시에 율법 교사들은요, 세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저 앞에 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삥 불러서 돌아갔어요. 그 부정한 세리하고는 내가 마주치지 않겠다. 그 세리가 있는 곳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세리가 앉아있는 세관을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 세리가 앉아있는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 세리에게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세리를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셨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 원래 원어의 의미는 겉으로 훑어보셨다, 겉으로 대충 보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마태의 속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마태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큰 번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고민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는지, 남모를 눈물을 어떤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 마태의 깊은 속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의미는 마태의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에요. 마태가 이제 앞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갈 그 변화된 마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 장차 이루어질 마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내다보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서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주의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이 안에서 미래의 위대한 전도자 마태를 보셨다.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부정한 세리예요. 너무 미운 세리예요. 절대 함께하고 싶지 않는 세리예요.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는 세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 마태가 앞으로 장차 복음을 전할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보인 거예요. 마태의 복음을 기록할 위대한 믿음의 사도로 그 마태를 내다 보신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 그 부끄러운 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보셨다, 내다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실패한 자리를 예수님께서 보고 계세요. 내 상처난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세요. 내 고민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내 어두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세요. 내 현재의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실 새로운 인생에 어떤 의미로 나타나게 될지를, 내 미래의 일들을, 내 미래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내다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를 보시고 많은 말씀 안 하셨어요.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바로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많은 말씀 안 하셨죠? 구구절절 많은 말씀 안 하셨어요. 마태를 보시고 한 말씀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만 나를 따라올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는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가 되어주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에게만 불러주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세상의 성공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높은 지위를 따르지 말고 오직 나를 따르라.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어떤 조건을 달아놓으셨나요? 야, 네 죄를 네가 알지? 네 죄 다 청산하고 와. 내가 원하는 기준, 최소한의 기준과 자격을 갖추고 와야 돼.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춰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야,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와라. 그 모습 그대로 내게 나아오라. 그 모습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번듯한 사람을 찾아요. 사람들은요, 많은 자격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실력을 쌓고 있고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회개의 영으로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저를 용서하신 주님, 제가 돌아보니 제가 죄인이네요. 제가 부끄러운 인생이었네요. 제가 이 연약함도 모르고 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제 잘난 맛에 살았네요. 주님, 제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그 회개의 영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마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마태의 반응도 간단합니다. 그 구절 말씀, 우리가 공부했던 그 구절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주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마태는요, 간단합니다. 즉시 일어나 따르니라. 그 높은 세간의 자리에 뭐 저절로 올라갔겠어요? 엄청난 수고와 노력과 열심을 다해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그 높은 지위도 내려놓고 많이 쌓아놓은 그 재물도 내려놓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니 즉시 일어나 따르니라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2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께서 나를 부르시니 내가 즉시 일어나 따르리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요,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실 때,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의

남겨놓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배와 그물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그물을 던져고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는 달랐어요. 예수를 따르니라. 그 지위를 내려놓고 그 모든 가진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을 때 이 마태는요, 로마의 그 권력으로부터 이제는 쫓김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높은 세관의 자리, 그것은 이제 내게서 사라지게 된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가 예수께서 부르시니 즉시 일어나 따르니라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분의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나를 따르니라.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즉시 일어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딱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예수의 제자들로 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요, 마태가 결단하며 주님을 따랐을 때 이제 그 마태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후에 마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따르리라. 그 결단 가운데 이 마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풀고 또 다른 세리들, 또 다른 죄인들, 그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예수 옆에 예수와 함께 앉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는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것일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나도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어느 누구도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었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었는데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도 똑같은 세리들이고 똑같은 죄인인 너희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너희들에게 찾아가는 그 예수님, 너희들을 바라보고 계신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영접해야 된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때 그 장면을 탁 지켜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묻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 불법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한자리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느냐? 이것을 따져 묻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예수님께서 들으시고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2절 13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세리와 그 죄인들은요, 모두 다 병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외로운 인생들이었다는 것이에요.

0: 그런데 바로 그런 병든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이유가 그 세리와 그 죄인들, 그 병든 자들을 내가 치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노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노라.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왔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앞부분에서 마가와 누가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마태를 레이라고 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이.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 본인은 정작 자신을 레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의 의미가, 이 뜻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이었고, 사람들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도 없는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찾아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하나님의 선물,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을 나는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겠노라. 이것이 바로 마태의 마음이고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세리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 세리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세리야. 나는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인생의 세리야. 나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불청객과 같은 세리야. 나는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죄인된 모습의 세리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세리가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병든자가 아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신실한 제자들이다. 나의 믿음의 동역자다.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 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558-1191번 동래 중앙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요. 그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받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로마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고소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결국 감옥에 들어가요. 여기까지 보면 참 예수 믿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억울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고난이 오나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이로 인해서 큰 지진이 나고 감옥의 문이 열렸죠. 자고 있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바울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그 간수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도전을 주죠.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응원하면서 6월 9일 화요일 새끼라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서상권 하나님 계획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다고 이렇게 찬양에서도 나오고요. 오프닝에서도 제가 오묘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게요. 이해가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고 왔다 갔다 하고요. 잘 모르겠죠.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결국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지만 그걸 신뢰한다고 하지만요. 그 중간중간에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믿고 그 뜻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는 이제 화요일이어서요. 보물 퀴즈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중앙사에서 전파선교사 특별 생방송 진행이 있어서 보물 퀴즈는 내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유익하고 또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오묘한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의 실수가 있는 것 같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김대환 목소리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깨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영혼, 짧은 방학도 있고 긴 방학도 있고요. 10년 넘는 방학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14

0: 4년 방학 후에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예.
0: 네, 안녕하세요. 장상대님 되시죠?
1: 예.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1: 예, 예.
0: 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예.
0: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1: 아, 예.
0: 아, 그래요? 아, 운전 중이시면은 언제가 통화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지금 잠깐 정차할 수 있을까요?
1: 네, 지금 말씀하세요.
0: 정차하셨어요?
1: 예, 예.
0: 바로 정차하셨네요. 우리 장상대님 지금 인천 강화에 계시는 거 맞죠?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1: 아, 잠깐 집에서 뭐 볼일 볼 게 있어서 뭐 좀 잠깐 나왔어요.
0: 잠깐 나왔어요?
1: 네.
0: 우리 장상대님하고 제가 4월 초에 그때 방송에서 전화 연결했잖아요.
1: 예.
0: 전화 연결하고 나서 교회를 가셨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1: 예.
0: 맞나요?
1: 예, 그렇습니다.
0: 바로 저하고 통화하고 바로 가셨어요?
1: 아니, 그 다음 주에.
0: 그 주에?
1: 예.
0: 오, 그렇구나. 교회는 어떻게, 그때 14년 방학이셨는데, 예. 교회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아, 지인이 그 나가는 교회가 있어가지고요.
0: 지인이 나가는 교회를?
1: 네.
0: 어느 교회인가요?
1: 강화 산성교회라고 조그만 교회예요.
0: 강화 산성교회라고 했죠?
1: 네네.
0: 강화도에 계시잖아요. 지금 강화 산성교회.
1: 네네.
0: 지인 교회를 가셨다고 했죠?
1: 네네.
0: 지금 보니까 14년 만에 그럼 교회를 가신 거잖아요. 그쵸?
1: 네네.
0: 야, 이게 예배 들으시니까는 어떠셨어요, 마음이?
1: 아직은 좀 낯설죠.
0: 낯설어요.
1: 예, 예.
0: 그럴 수도 있네요. 14년 예. 동안 안 다니시다가 예. 다시 가게 되셨으면
1: 예, 예.
0: 혼자 가시게 됐나요?
1: 예, 그렇게 됐어요. 혼자 가.
0: 그래도 지인하고는 같이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1: 예, 예.
0: 그러시구나.
1: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예요.
0: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분 교회로 예, 예. 가시게 되셨군요. 선물은 잘 받으셨어요?
1: 예, 잘 받았어요.
0: 선물이 그때 예, 비타민
1: 레모나.
0: 선물. 예, 예. 그 받으셨네요. 14년 만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좀 어색하긴 하는데 우리 예. 장상대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또 복음 이런 거에 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1: 글쎄요, 잘 그렇습니다.
0: 어떻게 장상대님 이제 천국 가는 방법 아시죠? 어떻게 천국 가는지. 아, 잘 모르시는구나. 예. 이게 보면은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는 거 상관없이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지옥에 가지 않고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그때 영접기도 저랑 같이 했죠.
1: 네, 했습니다.
0: 내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요.
1: 네.
0: 그걸 꼭 믿으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1: 예, 알겠습니다.
0: 예. 그때 우리가 이제 영접기도 결단의 기도를 했다면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 따라서 감사기도 예. 한번 할까요?
1: 예.
0: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0: 은혜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죄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장상대님.

0: 님, 그때 이 방송을 처음 듣고 문자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때 누구 소개로 이 방송을 듣게 되셨죠? 누가 소개했지? 아니면 우연히 찾게 됐는지?
1: 우연히 된 거죠.
0: 아, 우연히? 그러니까 우연히 그거를 찾게 되셨네요. 그래서 그 뒤부터 계속 듣게 되셨군요. 근데 이 방송은 근데 그날 처음 들으신 거죠? 저한테 문자 주실 때? 그렇구나. 어떻게 그 뒤에 이제 새끼라 방송 좀 듣고 계세요?
1: 그렇습니다. 운전할 일이 있고 나갈 때는 뭐 이제 듣고
0: 네.
1: 그렇게 되더라고요. 운전할
0: 그렇군요.
1: 때는 제가 라디오를 잘안 들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고 나갈 일이 있으면 이제 그 동안 잘 틀고 그렇게
0: 네.
1: 되더라고요.
0: 혹시 지금 이제 14년 만에 방학을 끝내셨는데 가족들은 신앙생활 하고 계시나요?
1: 지금 혼자 살아요.
0: 아, 혼자 계시는군요. 아, 그래요. 그 뒤로 쭉 지금 한두달 정도 계속 다니고 계시는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목사님의 말씀은 어떻게 좀잘 들어오시나요, 귀에?
1: 아주 그렇게 열심히 집중이 잘, 싹, 100%잘 된다고 말씀 못
0: 아, 그래요?
1: 드리겠네요.
0: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믿어질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계속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요. 장상대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예전에 14년 전에 들었던 찬양도 좋고, 아니면 지금 새롭게 다시 다니면서 알게 된 찬양도 좋고, 최고의 본인의 인생 찬양. 어떤?
1: 아직은 잘 떠오르는 게 없네요.
0: 꼭 제목 말씀 안 하셔도, 뭐 멜로디나 가사 조금 얘기하셔도, 참이 찬양이 나한텐 좋더라. 이런 찬양 혹시 없으세요?
1: 옛날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잘 불렀던 것 같은데,
0: 아, 네.
1: 옛날에는 그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0: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옛날에 불렀으면 이제 지금부터도 또그 찬양 많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다시 살리시고 부르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놀랐다고 그렇게 꼭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상대님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셨으니까 이제 방학을 끝냈잖아요. 14년의 방학을. 이제 축 개학 이렇게 써져 있는 꽃바구니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이고,
0: 예.
1: 아닙니다.
0: 아유, 꽃바구니 보내드릴 테니까
1: 그거
0: 축하드리고.
1: 보내주신 것도
0: 아유, 이건 당연히 이제 보내드리니까 앞으로
1: 고맙습니다.
0: 건강하시고 계속 우리 강화의 산성교회 잘 다니시면서 하나님 더 뜨겁게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1: 감사합니다.
0: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앤 머레이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 둘 셋 네 둘 둘 하나 둘
0: 자 깨라깨라 새깨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한국 비엘약품에서 장 면역에 도움을 주는 락토디오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역사의 고장 강화도에서 만든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김치와 열무김치 세트 노르웨이 청정수역 연어로 건강을 생각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간장게장의 명가 백인수국게장에서 게장 세트 매화연에서 궁중음식 지도자가 만든 유자향기 개성약과와 아이들도 좋아하는 인삼정과 하나님이 세우신 기업 콜드블루 전문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견과전문회사 견과안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God bless you. 프랑스 14K 패션 주얼리 루브르 파리에서 문자 쿠폰 주식회사 한국 미라클 피플사에서 캡슐 하나로 빨래 향기 섬유를 보호하는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기업 AN 화장품에서 화장품과 미용 비누 그리고 레모나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협찬으로 영혼을 깨우는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기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를 알미라라고 고백하는 찬양 아이자야 61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귀한 것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뭐 이런 찬양도 있는데 이렇게 귀하고 귀한 우리 예수님 고백하다가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멀어져요. 멀어지고 중단하게 되고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열매들이 계속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이분 한번 제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0: 네, 안녕하세요. 저 인순옥님 되시죠?
1: 예.
0: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어떻게 딱 목소리 들고 알고 계시는군요?
1: 아니요, 전화했으니까.
0: 아유, 감사합니다. 인순옥님, 어떻게 저 이름하고 좀 비슷하네요? 예? 시작이 비슷해요?
1: 네.
0: 네.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1: 예.
0: 교회 가셨다는 이 반가운 소식을 제가 들어가지고.
1: 예.
0: 맞죠?
1: 예, 갔어요.
0: 언제 갔어요?
1: 그냥 바로 그 다음 주에.
0: 그 다음 주에?
1: 그 다음 주부터 가는 거지.
0: 이야, 화끈하시고 너무 잘하셨네요. 그때 8년 동안 교회 쉬고 있다고 8년 방학이셨는데. 와, 어떻게 8년을 그렇게 당장에 탁 끊고 가셨대. 어느 교회 가셨어요?
1: 산성, 예산이에요. 예산 산성교회.
0: 산성교회?
1: 네.
0: 충남 예산.
1: 예.
0: 와, 거기 그 사과 유명한 데 아닌가요?
1: 예.
0: 맞죠? 오, 예산에.
1: 지금은 사과 유명하지 않는가비요?
0: 않는가비요? 그러게. 예산에 있는 산성교회 가셨구나.
1: 예, 예,
0: 그 교회는 원래 다니시던 교회예요?
1: 예.
0: 와, 갔더니 어떻게 좀 많이 반가워 해주시던가요?
1: 아, 그 목사님 사모님이 예. 그 양가지 여자 오셨어, 우리 집에.
0: 아, 집에 몇 번 오셨어요?
1: 네, 여자 교회... 오셔, 목사님하고.
0: 교회 오시라고 막 오셨었구나.
1: 네,
0: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겠는데, 네, 너무 좋아하셨겠는데.
1: 친구들도 그렇고.
0: 누구요?
1: 권사님들도 그렇고.
0: 그러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1: 예.
0: 혼자 가셨어요?
1: 예, 혼자 왔어요.
0: 가족들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1: 우리 식구들은 다 잘 다녀요.
0: 잘 원래. 다니고 있고 우리 인순옥님께서 네. 8년 동안 네. 혼자 쉬고 계셨군요. 네. 가족들도 네. 좋아하겠는데요?
1: 그렇죠.
0: 그때 우리 동생 인기숙님이 네. 신청하셨잖아요. 그쵸?
1: 네.
0: 동생은 어느 교회 다녀요? 어디 살고?
1: 우리 동생이 천안.
0: 천안에?
1: 네, 순복음교회.
0: 순복음교회. 우리 네. 동생도 엄청 좋아하셨겠는데?
1: 그렇지.
0: 와... 예. Yeah. 선물이랑 잘 받으셨어요?
1: 예, 받았어요. 아이, 고맙게 잘 받았지.
0: 그래요. 교회에 이렇게 나가주셔서 감사하고 예. 축하드리고 예. 우리가 이제 아까 방학이라고 했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거를 예. 우리 프로그램에서 예. 이 방학을 끝내고 다시 이제 개학하셨으니까
1: 예.
0: 축 개학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도 예. 보내드릴게요. 꽃바구니도 보내드리니까
1: 예,
0: 앞으로
1: 감사해요.
0: 이제 잘 쉬지 말고 잘 다니시고요.
1: 예.
0: 우리 인순옥님 그때 저하고 예. 이제 교회 가겠습니다. 예수님 예. 잘 믿을게요. 그런 결단이기도 했잖아요.
1: 예.
0: 이 시간에는 이제 감사이기도 한번 저랑 드릴까요?
1: 예.
0: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1: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0: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1: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네.
0: 아멘.
1: 네.
0: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1: 예.
0: 우리 인순옥님 8년 만에 네. 예배 드리시니까
1: 예.
0: 그 첫 예배 어떠셨어요?
1: 첫 예배요? 그냥 뭐 맨 보는 것만 그전하고 똑같은 것 같아.
0: 진짜요?
1: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0: 예.
1: 그냥 이렇게 감동이 오지.
0: 어, 아니 난 똑같다 그러길래 예, 별로 뭐 발전이 아니, 없다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옛날처럼 예. 아 좋다 예. 감동적이고.
1: 예.
0: 어, 8년 전에도 목사님 말씀이 잘 들렸나 봐요.
1: 그랬죠.
0: 근데 이번에도 잘 들리고.
1: 네.
0: 야, 너무 좋다. 사람들도 다 반가워하고요.
1: 그렇지요.
0: 어, 그렇지요. 눈물은 안 났어요? 눈물은?
1: 아니요, 눈물은 나도 목사님이 저기 할 때, 특히 노래할 때.
0: 노래할 때.
1: 찬송할 때는.
0: 찬송할 때.
1: 찬송 부를 때는.
0: 오래간만에 네. 갔더니 예배 드리니까 막 눈물 나죠.
1: 그렇지요.
0: 그러니까.

0: 우리 이렇게 전화 연결되고 오래간만에 갔던 분들 보면은 다 첫 예배, 두 번째 예배가 다 눈물바다 뭐 이렇게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우리 인순홍님 정말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예, 너무 예. 편안하고 푸근하네요. 우리 인순홍님. 혹시 집사님이세요? 뭐 권사님이세요? 예. 혹시?
1: 집사님.
0: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 잘 하셔서 이제 또 권사님도 되시고 교회에서 정말 네. 정말 필요한 정말 일꾼도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예. 예. 감사해요.
0: 앞으로 좋은 소식 계속 들려주시고 예. 우리 인순홍님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인생 찬양 뭐 있어요?
1: 저요? 저기 그게 뭐요? 내 주와 함께인가?
0: 내 주와 함께?
1: 내 주를 가까이.
0: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네. 어떤 네. 이유로 이 찬양을 제일 좋아하세요?
1: 아니요, 그냥 그거 들으면은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
0: 마음이 편안해지고 혹시 눈물도 네. 나고
1: 네, 좋아요.
0: 잠깐 하나님하고 이제 8년 동안 살짝 떨어졌는데 이번에 가깝게 되니까 좋죠?
1: 좋죠.
0: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시고 이제 더 가깝게 예. 그렇게 사시면서 예. 천국 소망 품고 행복하게 사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예, 내 주를 예. 가까이 하게 하면 예. 처음 부분 예. 저랑 같이 부르면서 한번 맞춰볼까요?
1: 예.
0: 시작.
1: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
0: 예, 맞아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예.

한홍제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또 이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까지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구수한 충남 예산의 인순옥 집사님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이 곡 이제 선택하셔서 나눴어요. 이렇게 다시 살짝 멀어졌다가도 다시 가까이 이렇게 주님께 붙는 분들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이제 물러갑니다. 오늘 보물 퀴즈 못했는데요. 내일 보물 퀴즈 하니까 여러분 많이 내일도 청취해 주시고 기대해 주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이 살아야 육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말은 신학자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신학계와 신학자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신학자라든가 신학계가 존재하는 것을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부정하면 내가 신학교 문 닫아야지. 그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된 신학의 본질을 회복할 때 영혼이 살아가, 교회가 살아나가,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실히 그걸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되어서 참된 신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기독교가 다시 방배동 우리 신학대학원을 통해서 우리 총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기도 성령의 물길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학문에 갇혀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의 틀에 가둬둘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학문에 갇혀있을 하나님이 아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신학의 결과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학 공부 많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겸손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우리를 감싸서 역사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복음이 증인이 되어서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0: 학문으로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 생명이 충만해서 신학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성경을 하나님의 완전한 기시로 믿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우리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크신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 9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진행자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지난 주말 정말 오랜만에 아무 일정도 없이 주말 내내 잠만 잤습니다. 얼마나 깊게 잤는지 일어나서 시계를 봤는데요. 저녁 6시를 아침 6시로 착각을 해서 순간 출근 준비를 할 뻔했습니다. 잠을 계속 자니까 이제 좀 살겠다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몸은 계속 무겁고 마음도 개운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서 찬양을 마음껏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눈을 감고 온전히 기도에 집중을 하니까 그제야 조금씩 정신이 들고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채워지지 않던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회복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처방으로 마음의 피곤함을 해결하려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깨가 아픈데 복통약을 먹지 않듯이 우리의 영혼이 지쳤는데 세상의 다른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면 진짜 쉼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이 메말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남은 이 하루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오늘의 첫 찬양 나의 등 뒤에서 옹기장이 선교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말씀 카드는 말씀 구절과 맞게 굉장히 예쁜 바다 해변가에 예수님께서 아주 귀여운 캐릭터, 양 캐릭터와 함께 이렇게 누워 계시는 그런 말씀 카드 그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부산 현재 기온이 21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다 좋습니다. 또 이번 주 내내 주말까지 계속해서 날씨가 맑을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광안리나 해운대나 바다, 예쁜 송정바다 이렇게 나가셔서 좀 산책하시는 시간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1419님께서 믿음 보내주시면서 말씀 카드 받아가셨고요. 믿음으로 고 외쳐주셨습니다. 또 피디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저도 사랑합니다. 4549님 믿음으로 고 저는 서울입니다 보내주셨고요. 4446님 오프닝 멘트 혹시 잠푹 주무신 거 자랑인가요? 라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또 4277님 반갑습니다. 고피디님 저는 서울입니다 보내주셨고요. 9671님 고피디님 잠을 푹 주무셨군요. 영육이 평안한 쉼이 늘 충만하기를 응원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9671님 말씀 카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또 여러분 벌써 6월이 시작이 됐죠? 2026년 절반이 지나고 있는 지금 말씀과 찬양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부산극동방송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많이 부르시는 찬양 중 하나죠. 김인식 목사님의 찬양인데요. 그리고 또 청년제의 말씀그래피 선교회가 함께하는 특별 찬양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 극동방송에 방문을 하시면 1층 입구부터 김인식 목사님의 20년의 찬양 사역이 담긴 가사들이 청년제의 말씀그래피 작품에 담겨져 있고요. 여러분들 6월 27일 토요일까지 이 작품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6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에는요. 부산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청년제이와 김인식 목사님이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참여를 원하시는 분,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찬양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날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청 링크를 바로 보내드립니다. 말씀과 찬양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나라스팸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섬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 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9671님께서 믿음으로 고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피디님도 건강하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기도하며 오늘도 응원합니다. 화이팅! 보내주셨습니다. 와, 너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7982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사랑으로 베풀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믿음, 고고싱, 고고싱 갑시다 외쳐주셨고요. 그리고 7982님 이어서 찬양 실로암 신청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화요일 오늘은요.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과 함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헤세드, 사랑과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눕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믿음으로 고와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과 함께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김인식 목사님과 정소연 찬양사역자의 찬양입니다. 이삭의 축복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0: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헤세드, 사랑과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누는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장전교회 이유식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1: 어휴, 요즘은요. 네. 여름이 되었다가 가을이 되었다가 아침에는 막 찬바람까지 불고요.
0: 네.
1: 목을 사용하시는 우리 PD님이나 또는 목회자들.
0: 목사님도요.
1: 예, 설교하는 네. 분들 아주 목 조심.
0: 맞습니다.
1: 감기 조심. 네. 예, 잘 해야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온이 21도고요. 네. 미세먼지도 좋고 네. 날씨가 참 맑아요. 지금
1: 그래요.
0: 밖에
1: 보면. 아침에만 하더라도 네. 구름이 많이 끼어서 오늘 조금 약간 습도도 높겠다 생각했는데
0: 네.
1: 또 맑은 또 하나님께서 해를 주셔서 밖으로 좀 나가고 싶은 또 차 타고 오면서

0: 네. 괜시리 창문을 좀 내리고 싶은.
1: 맞아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죠.
0: 살랑살랑. 네. 이 봄인지 여름인지 네. 가을인지 잘 모를 듯한 예, 그럼 하루에 몇 계절이 막 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특별히 너무 예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들이 참 많잖아요.
0: 맞습니다.
1: 해운대, 네. 또 네. 송정이나 네. 또 청사포도 있고.
0: 맞습니다.
1: 아, 참 이 네. 하나님께서 주신 참 아름다운 이 계절을 잘 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아요.
0: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하만물을 바라보면서 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마음껏 누리고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흥얼거림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네. 그런 싱그러운 유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네, 사이치치님께서 옥사님께 인사 해주셨네요.
0: 이호식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1: 네. 네, 저는 그 목사님께서 처음 인사하실 때 항상 네. 평안하셨습니까라고 인사를
0: 네,
1: 해주시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 멘트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0: 이 평안이란 단어가요. 네. 구약에서 아주 중심되는 주제이지요.
1: 네.
0: 그게 이제 여호와 샬롬.
1: 네.
0: 그리고 신약에는 이제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가 이제 중심된 주제인데,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거의 대부분 서신서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네. 얘기하죠. 그래서 평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 인도하심, 지키심. 이란 단어여서 저는 항상 평안의 인사를 하기를 좋아하고 또 저에게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도 평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평안하셨습니까? 아, 네. 하는 평안. 그 평안이 룻께도 나오고
1: 맞습니다.
0: 예, 서로 서로의 인사가 여호와 샬롬의 평강의 복을 서로 빌어주고 네. 축복해주는 그런 복된 인사말이어서 좋아하고요.
1: 네.
0: 또 저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1: 앞으로 목사님과 인사를 네. 할 때 그리고 네. 주변 분들께 꼭 네. 평안하셨는지 이렇게 네. 안부를 꼭 네. 여쭤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0: 조금 더 수준 있게 말하면 여호와 샬롬, 샬롬 하셨습니까?
1: 네, 맞습니다. 샬롬입니다, 네. 목사님. 네. 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 평안한 마음, 평강 가득한 마음으로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0: 네.
1: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네네. 많은 분들께서 또 맞추실 수 있는 퀴즈 준비하셨다고요.
0: 네. 야, 이 퀴즈가 있다는 건 선물을 준다는 말이잖아요.
1: 네.
0: 여기는 떨어지지 않은 곳간 같아요. 주워도 주워도 또 채워지는.
1: 계속해서 나오는 샘물 같은 그런 네. 곳간입니다.
0: 예. 네. 선물이 떨어질 때까지 퀴즈는 계속 진행하고 또 준비해보겠습니다.
1: 네, 계속됩니다.
0: 예, 오늘 퀴즈는요. 그렇게 네. 어려우면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쉬우면 쉬운 퀴즈인 것 같아요.
1: 네.
0: 지난 주간에 나누었던 말씀과 이번 주간에 있었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건데요. 루세, 시모, 나오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물건이 하나 있어요.
1: 오.
0: 루시 메고 왔고 들고 온 물건이에요.
1: 네.
0: 그 물건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 네, 보기가 있군요. 네, 예. 1번.
0: 쌀자루.
1: 2번.
0: 보리자루.
1: 오.
0: 쌀일까요? 보리일까요?
1: 보리보리 쌀 하는 게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0: 쌀, 보리, 쌀, 네. 보리, 보리.
1: 네. 쌀이냐 보리냐 그것이 문제로다.
0: 네, 네. 루시 들고 온 게 네. 루시 갔던 밭이 쌀밭일까요? 보리밭일까요?
1: 아, 그러면 오늘 방송 집중하시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방송을 안 들어도.
1: 안 들어도 맞추실 수도 있고.
0: 왜냐하면 네. 하나는 논에서 나고 하나는 밭에서 나요.
1: 오, 굉장히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방금. 네, 과연 쌀자루일지 보리자루일지 1번일지 2번일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0: 네. 제가 문제를 잘 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문제를 낸 것 중에 오답이 없어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또 이렇게 네. 잘 맞추실 수 있게끔 내주시는 것 같은데요.
0: 네.
1: 목사님, 그리고 저희가 네. 이렇게 방송에 함께 네.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0: 네네.
1: 이 룻기를 함께 살펴볼 때 목사님의 귀한 저서 직접 네. 집필하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네.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앞으로 네. 저희가 계속 룻기서를 들여다볼 텐데요.
0: 네네.
1: 이 책을 함께 읽으시면서
0: 네.
1: 또 방송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잖아요.
0: 아유,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이렇게 어디라도 숨고 싶은데
1: 네.

0: 쓰기는 썼는데 네. 그게 또 이게 드려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잘 몰라서 아, 제가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네. 여기 방송국에 책이 좀 몇 권이 있어요. 그래서 책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는 책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러면 이 책이 있는 만큼 또 드릴 수 있는 것만큼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드릴 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책을 함께 받아서 읽고 싶으신 분들은 저요 외쳐주시거나 책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와 채팅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께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을 해볼 텐데요. 목사님 네. 오늘 룻기 2장 네. 계속해서 살펴볼 시간입니다.
0: 네, 오늘 본문을 보려면 이제 또 우리는 복습을 좀 해야 되겠지요.
1: 네, 네,
0: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은요. 나오미와 룻의 소문을 보아스가 들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나오미는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거고 보아스가 룻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시몰을 따라온 모압 여인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그 시몰을 잘 봉양하고 공격했다. 이방 여인인데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다. 이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문들을 보아스가 들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그러면 무슨 은혜를 베풀까 하고 마음을 먹던 차에 마침과 또한 우연히
1: 맞습니다. 마침의 복.
0: 네, 네. 우연히 복을 우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1: 네.
0: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갔고 그리고 그 시간에 보아스가 때마침 그 밭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겠지요.
1: 네.
0: 그런데 이 보아스가 오자마자 일꾼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서로 축복을 하고
1: 네.
0: 서로 평강을 물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간에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1: 네.
0: 그리고 나서 룻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룻에 대하여서 보아스가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1: 네.
0: 하나님은 너희에게 보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1: 네.
0: 그런데 메시지만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보아스가 기도는 하고 축복은 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보답은 무엇일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보호는 무엇일까?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룻을 하나님의 보답과 하나님의 보호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게 되어지죠.
1: 네.
0: 그랬더니 이제 룻이 가는 길을 알게 되어서 그 일꾼들한테 룻이 가는 길마다 보리를 그냥 아예 쏟아 부어줘라.
1: 맞아요. 네.
0: 네. 그래서 보통 한 여인이 하루 종일 줄 양이 한 4, 5kg 정도라면
1: 네.
0: 룻은 그 4배, 5배에 대한 한 에바.
1: 지난주 퀴즈 정답이었죠.
0: 맞습니다.
1: 한 에바.
0: 한 에바.
1: 21kg 정도라고.
0: 그러니까 부피로는 한 22리터 정도 되어지는데
1: 22리터,
0: 거기에
1: 네.
0: 이제 부피가
1: 네.
0: 보리겨가 들어가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무게는 한
1: 16kg
0: 17kg 네. 정도 되어지죠.
1: 그래도 엄청난 양이잖아요. 한
0: 그래서
1: 여인이.
0: 보통 네. 큰 마트 가면 20kg짜리 쌀 10kg짜리는 그래도 여성들이 조금 들만한데
1: 20kg는 쉽지 않죠.
0: 네, 그러니까 아마 룻이 아주 건강했던 네, 만면을 감되어지는 네, 그러한 네. 풍채를 아마 가졌을지 않았을까.
1: 와.
0: 그리고
1: 네.
0: 더 그런 건 아마 베들레헴 지역의 밭은요
1: 네.
0: 산 내에서 한 7분 능선점에 있고 집은 제일 높은 꼭대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은 사막 기후거든요.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밭은 한 7분 능선에 있고 집은 제일 꼭대기에 있어요. 그 산지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1: 네.
0: 그러면 룻은 20kg 가까이 되어지는 보리 자루를 들고 그리고 집까지 최소한 3km에서 5km 정도 1시간 정도는 걸어야 자기 집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여성 였습니다.
1: 네. 와, 그 힘들어서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0: 네. 옛날 네. 분들의 미인은
1: 네.
0: 네. 아들, 딸 잘 낳고
1: 건강함의 상징.
0: 일도 잘하고.
1: 네.
0: 그래서 한 가정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미인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바라보는 여인의 상과 지금 21세기에 바라보는 여인의 상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1: 네.
0: 그래서 룻은 어떤 어려움 없이 그 22리터가 되어지는 한 에바를 매든지 끌든지 들든지 간에 얕은 한 시간 정도 걸어서 베들레헴 자기 시모가 있는 집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1: 맞습니다. 그렇게 한 에바 이삭을 보아스의 은혜로
0: 네.
1: 룻이 하루 동안

0: 약간 네. 주울 수가 있었는데요.
1: 네네.
0: 그럼 보아스의 작은 친절처럼 보였던 행동이 네.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게 가장 네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룻기 2장에 네네. 유독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을 은혜, 헤세드라고 정했지요.
0: 네.
1: 2장에도 보면 2절과 10절, 13절, 20절에 속속들이 중간중간마다 계속 나오는 단어가 은혜라는 네. 단어이고 히브리어는 헤세드이지요. 그래서 이 룻기 2장 안에는 처음에는 룻과 시므온 간의 가족관계
0: 네.
1: 그다음에 보아스와 일꾼들 간의 노사관계 그리고 보아스와 룻 간의 그런 모든 관객들 사이에서 다 은혜가 흘러가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입고 또 은혜를 갚고 또 다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니까 거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장이 룻기이고 그중에서 특별히 룻기 2장에서 더 많은 은혜에 대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0: 그렇군요. 그러면 그 2장을 읽으시는 분들은 네네.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2장을 읽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제 조건을 달고요.
0: 네.
1: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일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성경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되어지죠.
0: 네.
1: 네.
0: 서로 간에 그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1: 네.
0: 또 은혜를 또 입고
1: 네.
0: 은혜를 갚고
1: 네.
0: 또 계속 흘려보내는
1: 네.
0: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의 모습을 그린 게 룻기
1: 맞습니다.
0: 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 그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0: 네.
1: 룻기가 사사시대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또 잊으시면
0: 네.
1: 안 되죠.
0: 맞습니다.
1: 사사시대의 가장 주된 그러한 주제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0: 네.
1: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베풀고 흘러가는 그런 은혜 공동체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0: 네.
1: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코로나 때도 많이 힘들었는데
0: 네.
1: 코로나 때에 입었던 그런 어려움이 지금은 적체되어져 있다가 쓰나미처럼 온대요. 그래서 2020년부터 23년까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때보다 지금 그 쓰나미의 후폭풍을 더 받으니까
0: 네.
1: 지금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0: 맞습니다.
1: 믿음대로 사는 게 이게 맞는가 성경대로 내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된 게 정말 맞는 건가
0: 네.
1: 내가 손해보고 손실 받는 게 그게 정말 이게 옳은 길인가 라고 하는 주저함이 생긴대요.
0: 네.
1: 그때 룻기를 바라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지라도 이 룻과 나오미 보아스 일꾼들 그 사람들이 은혜를 흘러가는데 하나님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 또 다시 도전이 되어지고 힘을 내고 그래 맞아 내가 세상을 거스르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지 라고
0: 아멘.
1: 말을 하며
0: 네.
1: 그 룻기 2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바라보면 오늘도 살 소망이 생기고 오늘도 우리의 손과 발에 좀 힘이 불끈하고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0: 아멘입니다. 목사님
1: 네.
0: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1: 네.
0: 룻처럼
1: 네.
0: 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1: 네.
0: 사실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1: 맞습니다.
0: 또 그 문제만 해결돼도
1: 네.
0: 숨을 돌렸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잖아요.
1: 네네네.
0: 사실 우리 청년들 생각하면 취업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이제 자취하는 학생들이나
1: 네.
0: 청년들 월세도
1: 네.
0: 걱정이 되고요.
1: 네.
0: 생활비도 걱정이고요.
1: 그렇죠.
0: 이런 현실의 무게가 참 큰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0: 네.
1: 저희도 이제 딸이 둘이 있거든요.
0: 네.
1: 근데 큰아이는 아직 대학생이고
0: 네.
1: 둘째는 이제 직장을 들어갔는데
0: 오.
1: 저희 둘째도 이제 임시직으로 있다가
0: 네.
1: 또 정규직을 또 지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취업들을 해서 제가 그 옆에서 자소서 쓰는 거 또 1차, 2차, 3차 요새는 4차, 5차까지
0: 맞습니다.
1: 보더라고요.
0: 5차 면접이 또 있어요.
1: 예, 하나하나 다 거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또 어떨 때는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붙어서 올라갔는데 최종에서 또 떨어지기도 하고
0: 네.
1: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잖아요.
0: 네.
1: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아마 며칠 동안은 보리싹을 줍지 않아도
0: 네.
1: 살 수 있을 만한 식량이 확보됐어요.
0: 맞습니다.
1: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세요.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이것을 룻이

0: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워왔던 그 보리싹이 한 에바잖아요.
1: 네.
0: 그걸 메고 오는 룻을 나오미가 보게 되어집니다.
1: 오.
0: 그랬더니 이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아마 이게 한 달째 되거나 두 달째 되어서 한 에바를 주워왔다면
1: 네.
0: 야 얘가 참 사회성 좋네. 오늘은 가서 정말 일을 열심히 했나 보다 또는 은혜를 받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첫날 나간 거잖아요.
1: 네.
0: 오늘은 어느 밭으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에바를 메고 온 룻을 딱 보면 나오미는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하루 만에 주울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보자마자 직감을 한 거죠.
1: 네.
0: 보통 여인의 4배 이상의 양을 주워왔으니까요. 그래서 나오미는 아마 룻이 피곤했겠죠.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일했으니 얼굴에 얼마나 피곤함이 있겠습니까.
1: 네.
0: 그런데 나오미가 룻에게 조목조목 물어요. 너 오늘 누구 밭에 갔니? 너 오늘 누구 만났니? 너 오늘 어떻게 일을 했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주워왔니? 라고 조목조목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룻이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이지요.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보아스라는 말을 딱 듣고 나오미가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 손뼉을 쳤을 겁니다. 아니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겠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1: 네.
0: 왜냐하면 우리 2장 1장에서 보았잖아요. 유력한 자라고. 나오미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의 밭에 갔다고? 근데 그 사람이 때마침 왔다고? 그리고 이 한 에바를 거뒀다고? 이건 하나님의 이제 며칠 동안 먹을 보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상의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 큰 그림을 나오미가 보게 되었지요.
1: 네, 정말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보리자루였을 수도 있는데
0: 맞습니다.
1: 나오미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본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1: 네, 더 깊은 이야기는 저희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7982님께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김인식 목사님의 실로암 함께 찬양 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희가 찬양 올려드리고 또 첫 시작할 때 네. 이렇게 냈던 문제 네. 한 번만 더 출제를 해주세요.
1: 네, 그냥 들으셨으면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밭에서 나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도 네. 또 이렇게 추리해서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는요. 신모 나오미가 루세 들고 온 물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던 그 물건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질문 퀴즈였고요.
0: 네.
1: 네, 복이 있죠?
0: 1번.
1: 쌀자루.
0: 2번.
1: 보리자루.
0: 네. 쌀이냐 보리냐.
1: 그것이 문제로다.
0: 네. 단문 네.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정답 채팅을 통해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화장품이나 그리고 김두부가 선물 세트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목사님, 네. 저희가 계속해서 룻기 2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1: 맞습니다.
0: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네. 늘 이렇게 작은 곳에서 큰 일을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또 네.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은혜, 네.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세상 사람들은요, 화려한 것에 집중해요.
0: 네.
1: 또 커다란 것, 많은 것에 집중을 하지만 성도는 작은 구름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성도이지요.
0: 네.
1: 왜냐하면 그 구름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구름이든 보리자루든 이것은 1차적으로 바라보면 그냥 그건 물건이지만 또는 그것은 형체이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제가 성경을 좀 읽다가 네. 한 가지 찾은 점은 하나님이 대부분 첫째 아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희한하게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관습상 첫째 아들은 유산의 70%를 다 상속받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장자 첫째 아들을 사용하신다면 그 사람 상속 많이 받았잖아.
0: 네.
1: 그 사람 많이 가졌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지라고 할까 봐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들은 막내 아들이거나 또는 둘째, 셋째, 넷째 중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다윗도 모세도 다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거나 볼품없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우리 구주 예수님도 그렇죠. 목수 아들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0: 네.
1: 그것도 나사렛. 나사렛이 어떤 동네였냐 하면 무슨 선한 것이 거기서 나온다고 라고 불릴 만큼 그랬지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0: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 아멘.
0: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1: 아멘입니다.
0: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라는 말을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아멘.
0: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목사로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는 부산 극동방송에 또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아마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역사하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멘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시는 동안 9737님께서 앱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0: 네,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더 민감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1: 네.
0: 영적인 주파수,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높이 세우셔서
1: 맞습니다.
0: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조그마한 일들라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 네, 정말 작은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네. 그 능력을 우리가 체감하고 온전히 믿기를 바라는 네. 마음입니다.
0: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3874님께서는 이렇게도 보내주셨어요.
0: 저는 쌀 10kg 드는 것도 겨우 드는데 룻은 꽤 힘이 컸나 봅니다. 그래서 네. 적어주셨어요.
1: 맞습니다. 여성분들은 10kg 드는 것도 참 힘들죠.
0: 네네. 네. 네, 그래요. 그러나 룻은 쌀이 쌀 아니라 보리자루였죠?
1: 네.
0: 예, 보리자루 얘를 들고 한 시간 동안이나 걸어왔으니까 네. 만만치 않은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퀴즈 정답도 스쳐 지나갔는데요. 여러분들 네네. 귀를 다 쫑긋하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정답을 맞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49님께서 앱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0: 네, 고피디님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길 기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 아멘입니다. 오늘 방송 통해서 또 룻기를 읽으시면서도 정말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퀴즈 정답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한웅재의 음성으로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장전교회 이유식 목사님과 함께하는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네.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출제해 주세요.
1: 예, 오늘 시몬 나오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루시 들고 온 물건은 무엇일까요? 라는 것이 퀴즈였고요.
0: 네.
1: 예, 복이 있었지요.
0: 1번.
1: 쌀자루.
0: 2번.
1: 보리자루였습니다.
0: 네. 쌀이냐, 보리냐. 과연 네. 정답은 무엇인가요?
1: 네, 루시 들고 온 것은 보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리자루가 정답입니다.
0: 맞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2번. 보리자루였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두 분을 선정해서 왔는데요. 목사님 두 분 한번 발표해 주세요.
1: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두 분은요.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추첨을 하니까 예, 두 분밖에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0: 네.
1: 7982 우리 성도님 축하합니다.
0: 네.
1: 그리고 1535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0: 네, 두 분 축하드립니다. 네. 보리자루 하니까 보릿고개가 생각나네요 하시는 9732님도 계셨고요.
1: 연세가 드러납니다. 네. 보릿고개. 네.
0: 0742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읽으려니까 조금 부끄럽긴 하는데.
0: 목사님의 저서 정독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더욱더 눈앞에 잘 그려집니다. 목사님 어쩜 이렇게 룻기서를 잘 그려주셨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고맙습니다.
0: 목사님의 책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 함께 은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송 통해서 문자와 앱으로 책 읽고 싶습니다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께 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4177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네, 소망 없고 우리가 난무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푯대와 같은 말씀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 저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1419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우리 모두 극동방송을 통한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햇새들을 누리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0: 네,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7982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네요.
1: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입니다. 목사님 오늘 네. 이 시간 함께 했는데요.
1: 네네.
0: 한 말씀 정리 부탁드립니다.
1: 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우리보다도 더 크시고 우리보다
0: 아멘.
1: 더 높으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자그마한 것에도 소망 갖고 기대 잃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힘내십시오.
0: 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1: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0: 오늘 우리 삶에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은혜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작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효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예수전도단의 은혜로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0: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전미나의 찬양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감동받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결단하고 구체적인 말과 행동과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동만 받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좀 슬프네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 덮어주고 감싸주는 마음, 시기 질투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운전을 가르치기 어렵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싸울 확률이 많아지기 때문일 텐데요. 혼자 운전할 때는 크게 잘못을 느끼지 못하다가 가족을 차에 태우고 가다 보면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조심입니다. 다른 운전자들이 듣지 못해도 우리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들으니까요. 다른 차 때문에 놀라서 하는 말은 칭찬이나 격려의 말이 아니겠죠. 다른 운전자의 잘못을 격하게 지적하는 그 말은 우리 차에 있는 사람만 듣습니다. 운전할 때 말 표현을 바꿔야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바쁘신가 보다. 길을 잘못 드셨나 보네. 끼어들기 힘드실 텐데 비켜드리자. 마음이 급하신가 보다.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정서적 건강을 위해 좋은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금방 알아차리지만 내 잘못은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분 좋은 말로 감사와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땅을 옥토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내면의 메마른 땅에 물줄기가 흐르고 사막에 희고 고운 백합화가 피는 기적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는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굳세게 해주옵소서. 폭풍에 휘말렸다 살아나온 사람처럼, 굶주림에 허덕이다 먹을 것을 얻은 사람처럼 여전히 떨리는 무릎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힘을 내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구하시는 주님 손길을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언 말씀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기를 기도하며 삶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진실하게 살며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 충만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일전에 어떤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마무리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부친은 전국 불교 신도회 회장을 다섯 번이나 지낸 분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불경을 성녀들이 가르치는데 이 평신도가 불경을 가르치는 성녀들에게 불경을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내게 부처만 있으면 나는 살맛이 난다. 아주 뭐 부처만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얼마나 예수님을 싫어했는가 하면 선보러 나온 처음 보는 이 처녀가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한번 보자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좀 귀하게 여기는 줄 알고 걸러서 주었더니 보는 앞에서 십자가를 휘어버리고 다음에 나를 만나고 싶으면은 이게 십자가 목걸이 하고는 절대로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할 만큼 십자가를 증오하고 기독교를 증오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직장을 따라서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에 갔는데 참 그 좋은 장로님을 만났어요. 아,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할 만큼 모범이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장로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요청을 따라서 한 번씩 교회 가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가서 식사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저 뭐 한 달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화장실에 샤워를 하러 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만 넘어졌는데 수족을 전혀 쓰지 못하는 식물인간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직장 다니랴, 애기 돌보랴, 아내 수발하랴, 뭐 죽을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견디지 못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세요. 내 아내 빨리 일어나야만 나를 도와서 이렇게 아기 키우고 할 수 있는데 좀 날 좀 살려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자기는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나올 때는 마치 기도도 안 한 것처럼 눈물 안 흘리는 것처럼 얼굴 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꼼짝도 못하는 아내가 일어나 앉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서보라고 하니까 서더랍니다. 한번 뛰어보라고 하니까 뛰더랍니다. 그때 아,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고 아들 이제 뭐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아들 그 누워있는 아들 앞에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어. 천지가 없어지다로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고 그 애한테 설교를 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님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벌벌벌 뛰면서 너 같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다시는 한국에도 들어오지 말고 우리 집에도 오지 말아라.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편지가 오고 가면서 아버지가 가만히 그 편지 내용을 보니까 뭐 그랬던 게 없어. 그리고 나에게 한 번도 거역하지 않은 아들이 왜 이 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 거역하는가? 도대체 내 아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가서 책방에 가서 성경을 사가지고 읽기 시작하다가 58살에 성경 속에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좀 더 알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신학 박사가 되어지고 목사님이 되어져서 서울에서 개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 장로님은 예수님에게 미친 듯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예배라는 예배는 다 참석하고 헌금에는 헌금 다 드리고 봉사라는 것은 앞장서서 봉사하고 전도도 수없이 전도하고 어느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는 모범적인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주로 해외 출장을 많이 하는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들을 만납니다. 낮에는 이제 미팅을 하고 밤에는 할 일이 별로 없어. 우리나라에는 밤 문화가 이러지만은 뭐 이런 선진국도 저 구라파에 가보게 되지면요. 저녁 뭐 6시만 되면 다 문 닫고 자기 집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뭐 할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포로로 영화관에 가기 시작했답니다. 가가지고 한 8시쯤 들어가가지고 1탄, 2탄, 3탄 보고 그러면 12시쯤 되어지면 눈이 벌게가지고 그래가지고 호텔에 와서 자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며칠 그렇게 하다가 일을 보고 한국에 들어오곤 했는데 포로 영화를 많이 보고 온 왔지만은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 않았습니다. 보는 것으로 끝나지 내가 뭐 다른 뭐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도 아니니까 뭐 이건 뭐 괜찮겠지. 그런 죄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를 많이 보고 들어오면 반드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알아서 눕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아무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병 걸리는 거 있을 수 있지. 그러고 그저 또 넘어갔어요. 집에 돌아오기 위해서 비행장에서 이제 표 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들어가는 시간까지 시간이 좀 있다고 그 한두 시간 있는 시간에 공항마다 가면 책방에 가면 그게 포르노 잡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가지고 다 이렇게 들쳐 보다가 시간 되면 이제 비행기 타고 왔다는 것입니다. 출장을 가면 포르노 영화 보고 잡지 포르노 잡지 보는 것이 그 사람의 18번이었어요. 하루는 출장 가서 낮에 일을 보고 저녁에 포르노 보러 가면서 집에 전화를 했답니다. 누가 아픈가 안 아픈가 이거 갔다 오면 아프니까 그러니까 아픈가 안 아픈가 하고 전화를 하니까 아무도 아프지 않다고 하더랍니다. 아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포르노를 실컷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애 하나가 죽을 판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다가 출장을 갔다가 집에 와보니까 또 아내가 일어나지 못할 만큼 막 그 고열이 나고 굉장하더랍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아 내가 포르노를 본 죄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아프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어두컴컴한 데서 포르노 극장에서 포르노를 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영화처럼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항 책방에서 포르노 잡지를 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쫙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죄였구나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가 포르노를 보고 앉아있을 때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 줄 아느냐.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네가 포르노 보고 있을 때 내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느냐. 포르노 보는 건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영혼을 종물는 것이고 영혼을 짓밟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포르노 보는 그 순간에 절규하시는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본 죄인입니다. 포르노 보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이제야 네가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쓰레기와 같은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네가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몇 개월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그렇게 회개가 되어지더랍니다. 그때 포르노가 내 영혼을 죽이고 있었구나. 가정과 사회와 이 모든 이 사회를 죽이고 있는 도구로 쓰임받았구나. 그런 그때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기로 소문난 장로님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싫어하는 포르노를 보면서 이것이 죄다, 행동으로 가늠하지 않으니까 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포르노가 아니라 그보다 더 진한 야동이 핸드폰에서 쏟아져 나올 수 있고, 또 우리의 컴퓨터에 지장되어 있고, 또 열면 나옵니다.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남자애가 그 아리에 있는 여동생과 성관계를 했답니다. 왜 그랬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버지 엄마가 보던 비디오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다가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다고 하더랍니다. 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런 음란물 지금까지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시정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심각한 죄인 줄 알고 우리 영혼과 신앙을 파괴하는 도구인 줄 믿고 이제 이거 죄에서 이런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인터넷 뭐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 인터넷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터넷을 하는 사람 75% 이상이 포르노에 접속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이 대부분이 이런 음란 사이트에 지금 접속되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핸드폰에서 그런 거 다 지우고 차단하고 우리의 집에 그런 책, 그런 테이프, 그런 CD 있으면 다 버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번 결심하면 됩니다. 절대 안 본다. 주님, 안 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안 볼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가늠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도 이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죄는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윗 보세요. 왕의 집이니까 다른 집보다도 좀 더 높지 않겠습니까? 낮잠을 자고 옥상을 그리다 보니까 옆집에 있는 어느 여자가 옷을 다 벗고 모욕을 하는 것을 보고 신하를 시켜서 그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아기를 뵈니까 남자의 남편의 아기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그 집에 데리고 와서 잠을 자겠는데 그것도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전쟁 제일 앞에다가 배치시켜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가늠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비로소 그는 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고 눈물에 침상에 뜰 만큼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가늠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모르고 사는 문제가 문제입니다. 영혼과 신앙을 파괴하는 포르노를 보면서라도 야동을 보면서라도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오늘 성도들의 삶이 문제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육체적인 가늠죄를 짓게 하는 음란물 시청도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보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란물을 6개월 이상 보면 50% 이상이 실체에 옮긴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는 것들을 우리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모든 죄가 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왜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무금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거 보니까 범했습니다. 삼손이 범죄한 것도 드릴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게 유혹당했습니다. 성적인 범죄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피해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은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피했기 때문에 도망갔기 때문에 그 위기를 벗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피하라. 보는 것도 피하고 환경도 피하고 만나는 것도 피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과 고린도 전서 6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또
또한 너는

정년의 정욕을 모여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음행을 모여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업은 참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요업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이 정결함을 지켜나갔습니까? 31장 1절 볼까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저녁에 주목하랴. 아멘. 이 요업은 자기의 눈하고 약속해서 전혀 계속해서 안 보기로, 나의 이 성욕을 자극하는 그런 것을 안 보기로 자기 눈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은하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 눈과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쁜 여자 계속해서 따라가지 말고, 또 우리의 성을 충동시키는 거 그거 보지 말고, 우리 눈은 그런 것 이제 안 보기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욕을 일으키는 것들 다 멀리하고 피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대법원 판단이 아니고 학자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지신 하나님께서 간음이다 하면 그 간음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면 그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고 내 신앙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왜 간음하면 안 되느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7계명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목적은 그래야만 내 자신이 보호되고 내 가정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7계명의 목적은 내 이웃의 가정과 결혼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6계명도 마찬가지죠.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내 생명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인데, 오늘 여기에 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의 성,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해를 끼치면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그가 간음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그 눈물이 자기의 침상이 눈물에 뜰 만큼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정말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했으면 이제 하는 것에서 됐다 하고 그저 모든 죄 다 용서해 주겠는데, 그런 죄는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따라오는 형벌은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자기는 남의 아내를 갖다가 아주 엄밀하게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딸은 이복 오빠에게 강간당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복 그 오빠를 자기의 친오빠가 죽입니다. 형제끼리 이렇게 살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뒤에 이제 다윗이 망명생활을 할 때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그 아버지 후궁입니다. 엄마. 그 엄마를 저 옥상에 올라가서 만조백관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합니다. 내가 임금이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상상이 되어집니까? 이게 왜 그러느냐? 다윗이 뿌려놓은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는 칼이 떠나질 않아요. 칼이.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기 때문에 칼이 안 떠납니다. 이런 이 결과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 짓지 말자 이 말입니다. 구약의 사형으로 다스리는 죄명이 32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13개, 거의 반수가 음란죄와 관련되어서 죽이는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란죄를 얼마나 중하게 다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톤 드러블러드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문명의 부패는 잘못된 성도덕의 미화에 있다. 그리고 그 문명의 부패는 국가의 몰락으로 연결되어진다고 했습니다. 한 시대가 한 문화가 몰락하기 이전에 성문화가 미화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연애하는 것, 남의 여자하고 사는 것, 이게 전부 미화돼요. 미화. 그건 죄인데 그 죄를 미화시킨다고요. 그리고 절제되지 못하면

반드시 그 국가와 문화는 몰락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은 4대 죄악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 음행, 음행으로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 했습니다. 시험과 원망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로마가 무너졌는데 성문화의 타락 때문입니다. 로마가 히랍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랍의 이 다신 문화와 그리고 히랍의 그 성 오염된 성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게 그만 그대로 받아가지고 로마가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하게 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오늘 사위의 바다처럼 저렇게 막 하늘에서 내리는 이 불과 유황으로 막 파여가지고 저런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까? 왜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까? 성적 타락, 그도 특별히 동성애입니다. 폼페이가 왜 화산재로 덮여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그게 발굴되어져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구동소라는 이야기는 이런 폼페이는 성범죄로 인해서 저주받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요, 불못에 들어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 네 곳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끝까지 나가는 그 죄가 무언가를 한번 여러분들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자,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덟 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자, 2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5장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에 네 곳에서 다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네 곳에 꼭 같이 등장하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게 음행과 우상숭배예요. 사실 음행과 우상숭배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음행이 큰 죄인데 현대인들은 육체적인 음행을 하면서라도 이게 죄가 아니라 마음의 음행, 그런 뭐 말할 것도 없고 음란물을 시전하면서라도 그를 즐기고 있지 이게 죄라고 여기잖아. 죄인 줄 모르고 지금 알고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지금 그 죄에 짓고 있으면 내가 죄인 줄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 포르노, 야동, 음란한 이런 영상물들 보는 것도 주님의 가슴을 얼마나 비수를 가지고 찌르게 하는 줄 알고 우리의 눈을 통해서 음란에 죄 짓게 하는 이런 것들 큰 죄인 줄 알고 우리가 눈과 약속해야 돼. 이제는 다시 그 보지 않기로. 우리 가정에 있는 것들 다 지금 찾아가지고 없애버리도록. 이스라엘 나라들은 유월절이 되어지면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가지고 하나도 없애버립니다. 누룩이 뭡니까? 죄예요, 죄. 오늘 우리 집에 돌아가서 내 양심에 거룩히 있는 것, 지금까지 보았던 것 있으면 다 거저 버리고 다 차단시키고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내 눈이 그런 걸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음의 죄가 얼마나 큰 재앙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그런 죄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에게 이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간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로 짝지어 주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변하지 않냐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 부부의 대의를 따라서 남편 된 아내의 의무를 다 할 것이라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서약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살다 보면 뭐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면서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성격 차이 아닙니다. 그건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만 잘 넘기면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장난에 또 다른 사람의 여론에 우리가 놀아나지 말고 우리 아름다운 가정을 잘 이루어 나가고 지금 이혼한 해버릴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많이 있을 거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마음만 믿음만 바로 되면 된다 생각하고 바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 있는 자녀들은 성국들을 보세요. 고등학교만 공부시켜주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대학 다니고 앞으로 자기 직장을 통해가지고 집도 마련하고 다 한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다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30, 40이 돼가지고도 결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결혼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23살, 4살 때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나가는 그 사람하고 30, 40이 돼가지고 지금 결혼 안 하고 있는 그 내 자녀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성적인 유혹을 받겠습니까? 버텨내는 것, 그 버텨낼 수 없는 시대가 지금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결혼시켜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해나가는 이 선진국형의 이런 자녀를 우리가 키워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엄난한 그런 이 나라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미국 뭐 날라리 갖고 아주 뭐 마음대로 몸 허용하는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이런 해프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단계가, 사람의 단계가 아홉 단계라. 상중하, 상상, 상중상하, 중상, 중중중하, 하상, 하중하하. 이래가지고 아홉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가서 기껏 만나고 오는 사람들은 저 아래에서 아홉 단계 중에 제일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사람을 만나고 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제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미국은 다 이렇게 타락되었구나. 천만의 말씀이 조금만 올라가게 되어지면 자기 몸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성교도 정신이 지금도 살아있어가지고 그 정말 이 성에 대해서 개방이 아닌 정말 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우리 부모들이 도덕성의 이 기준을 높여야 돼요. 높여야 돼. 우리가 지금 낮으니까 자녀들도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가지고 앞으로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늠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깨닫고 가정을 이루었으면 절대로 부부 외에 다른 성 우리가 관계하지 말고 그리고 또 이혼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빨리 결혼식에 가지고 이런 유혹 많은 생각에서 넘어져서 평생 동안 후회하면서 살지 않도록 자녀 관리 잘해서 정말 우리가 보는 것도 전부 보는 것에서 우리의 이 죄가 시작되는 줄 알고 우리 눈과 약속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시는 보아서는 안 될 것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약속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필요한 분들 다 오늘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대청로에 위치한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

부산 영락교회 051-244-2501번이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팔 글라이 브라트나, 네팔을 위해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는데 모든 교회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가르치고 순종하는 목회자와 모든 신학자들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네팔 지역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네팔에 있는 교회들이 한 마음 돼서 네팔 어려운 사람들과 힌두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빛 되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네팔 나라와 민족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게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성불거는 성숙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외국에 와 있는 학생들과 근로자들이 7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갈 때 자기 가족을 복음화하고 또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샨디 조시환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 한 곡이 있으신가요? 언제 처음 들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내가 힘들었던 계절마다 그 시간마다 조용히 떠올랐던 그 찬양. 가사는 다 외우지 못했을지언정 그 멜로디가 흐르면 마음 어딘가가 평안해지는 그 찬양. 이 찬양들이 오래도록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이유가 분명한 것 같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담고 있기 때문이겠죠.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이미 세상을 내가 이기었다라고 선포하신 주님. 그 고백이 노래가 되고 노래가 우리 마음에 다 믿음이 되었던 시간들을 떠올려 봅니다. 오늘 이 저녁 그 찬양의 기억들과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 9일 화요일 저녁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은 바리톤 홍성선의 음성으로 담대하라 들려드렸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아멘으로 올려드립니다. 환난 가운데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선포하신 주님, 그 주님을 힘입어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화요일 저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의 계절을 지나갈 때마다 떠오르는 그 찬양의 멜로디가 있죠. 그 찬양의 멜로디만 들으면 가사는 다 외우지 못했어도 마음 어딘가가 평안해지고 또 눈물이 흐르는 그 찬양. 그 찬양들이 오래도록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이유는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도 그 찬양들과 함께 주님 앞에 머무르는 이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오프닝 말씀과 함께 빈 공간을 채우다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말씀이 없어도 모든 분들께 보내드릴게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이 두 가지 선물 모두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비타민데이죠. 상큼한 레모나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다섯 분을 한번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출석 체크해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추첨해서 이 레모나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예,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데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톡톡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 완료,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차량 한 곡 듣는 동안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릴게요.

오늘 처음 뵙지만 저희가 같은 하나님 섬기고 있는 형제고 또 자매에게 우리가 같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같은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게 참 큰 복인 것 같습니다. 같이 힘차게 하나님 찬양 드릴게요.

0: 안녕하세요.
1: 같이 걸어가기에 조찬미,
2: 임성규,
0: 연평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1: 오늘 저녁도 주님과 샬롬 하세요.
3: 네, 6시 13분이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6월 9일 화요일 저녁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여기는 FEBC 극동방송입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같이 걸어가기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이브 실황을 들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올려드렸던 음악회 실황, 사운드 오브 그레이스 음악회 실황 버전 음원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 아멘 아멘 외쳐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방송 마칠 때까지 여러분 출석 체크 아멘 이 두 키워드로 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죠. 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모두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방송 오프닝 그리고 은혜로운 김수민 작가님의 말씀 엽서 준비되어 있고요. 또 방송 마칠 때까지 비타민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에게, 또 내가 먹어도 좋겠죠? 네, 비타민 충전이 필요한 나에게 선물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환영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비타민 데이이기도 하고요, 가스펠 팝스 시간이 준비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와, 벌써요 여러분 이 20번째 에피소드를 오늘 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집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곡들 가운데 몇 곡을 이어서 들어보는 특집 에피소드를 준비했는데요, 저의 부족하고 짧은 설명보다 이 찬양이 가진 고백을 잠잠히 한번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가스펠 팝스 20회 특집으로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곡들을 다시 한번 톱하보는, 다시 한번 들어보는 특집 준비했는데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모든 곡들 제가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두었습니다. 어떤 주옥 같은 곡들이 있을지 혹시 아직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가스펠이라고 보내주시면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모든 곡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듣고 싶다. 아, 그때 소개해주셨던 그 찬양 너무 은혜로웠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다시 한번 받아보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6시 16분이고요. 찬양 한 곡 듣고 가스펠 팝스 20회 특집으로 함께 할게요.

20회 팝스 20회 특집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 오래된 찬양의 기억을 그 은혜를 다시 꺼내보는 시간 가스펠 팝스. 와, 오늘 가스펠 팝스 20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마이크 W. 스미스, 돈 모엔, 폴 발로시, 달린 체크, 에이미 그랜트, 트와일라 페리스, 샌디 패티, 시시 와이넨스, 아, 또 누가 있었죠? 스티븐 커티스 체프먼, 웨인 왓슨, 또 스티브 그린 같은 이 아티스트들의 주옥 같은 찬양들을 함께 들어왔는데요. 한 곡 한 곡의 그 가사와 또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결국 같은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 복음의 길을 보여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20회 특집 20번째 시간을 기념해서 그동안 소개했던 곡들 가운데 몇 곡을 이어서 들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부족하고 이 아둔한 설명보다 찬양의 고백을 잠잠히 따라가 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첫 곡은 마이클 W. 스미스의 찬양 중에 정말 사랑받았던 찬양입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신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고백. 마이클 W. 스미스의 Above All 함께 듣습니다.

네, 마이클 W. 스미스의 Above All,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함께 들었습니다. 아,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낮아지셨다는 고백. 이 찬양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참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스펠 팝스 오늘 20회 특집으로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곡들을 다시 한번 토파보고 들어보는 특집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들을 곡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사랑했던 곡입니다. 달린 책의 목소리로 전 세계 예배당에 울려 퍼졌던 고백이죠. 나의 위로자,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Shout to the Lord, 내 구주 예수님 함께 듣습니다.

0: 안녕하세요, 빨간약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6시 35분이고요. 오늘 6월 9일 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코너 가스펠 팝스. 오늘 20회 특집으로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찬양들 중에 이 주옥 같은 고백들을 다시 한번 토파보고 들어보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들려드렸어요. 이 트와일라 페리스가 부른 He is exalted. 왕이신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그리고 달린 책의 Shout to the Lord. 네, 구주 예수님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나면 내 문제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데 내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 저녁 우리의 고백을 왕 되신 주님께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 또 우리가 참 잘 아는 곡인데요. 에이미 그랜트의 Thy Word. 이 찬양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고백. 인생의

0: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찬양과 함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PNL푸드 박평의 인생추어탕에서 추어탕 밀키트 세트를,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전자성경 전문회사 로고스전자에서 로고스 전자성경을, 생명을 살리는 기업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데일리 멀티비타민을,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을, 황금햅쌀 가마솥만 누룽지 구간의 식품에서 누룽지를,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땅의 숨결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농장에서 푸름 유정란을, 나침반 출판사에서 여러 번 뇌수술과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먼저 보낸 찬양사역자 김인자 사모가 쓴 간증과 찬양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수제로 추출해 더욱 진하고 깊은 맛과 풍미의 성수동 카페 BNS 콜드브루를,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를, 그리고 레모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샬롬 하세요.
1: 네, 20회 특집으로 함께한 가스펠 팝스 오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참 다시 들어도 마음을 울리는 고백들인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들었던 찬양들 제가 모두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링크로 모아두었는데요. 이 링크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가스펠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모든 곡들을 다시 한번 듣고, 또 영상이 남아있는 곡들은 영상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묵상했던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저녁 담대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손

붙잡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진행의 션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부산시 대연동 대학가에 위치한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입니다.
1: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힘들까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자기들 판단대로 막아서 버린 겁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뻘짓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우지 않고 내 열심만 앞세우면요, 나도 모르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트러블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행함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가르침 아래 머무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전에 먼저 주님께 잘 배워야 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행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열심이 주님의 가르침 위에 있는지 먼저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0: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교회, 말씀과 찬양에 감격이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건강한 교회로 가보실래요?
2: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앗가에.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기에는 뭐 필부 장삼이사,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예외는 아니에요. 애플의 창업자로 현대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스마트폰 시대를 연 천재 혁신가 스티브 잡스 알죠?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가 세운 회사인 애플에서 해고되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핵심은 대단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비범한 사람이든 인생은 다 50보 100보 거기서 막 극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50보 100보

입니다만 별것 안 되는 차이도 없는 그 인생에 특별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 에디슨이잖아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까지 실패를 몇 번 했느냐? 7,000번 정도 했다 그래요. 7,000번. 7,000번을 실패했으면 그는 천재 발명가가 아니라 정말 평범한 사람이죠. 7,000번을 실패해서 발명계에 명함도 못 내밀 에디슨이 발명왕이 된 이면에는 일반인들과 다른 남다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7,000번 실패하면 자신의 무능을 탓하면서 포기하죠. 다 일반 사람들 대부분 다 그래요. 그가 전구가 작동하지 않은 원리 7,000개의 원인을 찾았다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성공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도 일반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지만 그 남다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특별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평범 속의 비범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평범 속의 비범함을 갖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에요. 오늘 저는 일반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욕망의 노예였지만 그래도 뭔가 달랐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도 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뭔가 달랐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믿음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먼저 살펴볼 것은 보통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정말 평범한 다윗이에요.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인구조사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얼마인지 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인구조사를 했던 다윗이 곤경에 처합니다. 그 이유가 다윗이 자기의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한 교만으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요압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 그래요. 요압이 이르되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려나이까? 왜 요압이 이 인구조사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을까? 그 배경이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나와요. 그곳에 보면 성전세 반세계를 낸 사람을 계수하는 것이 인구조사예요. 12절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 그랬어요. 근데 요 그 뒤에 보면 부자도 반세겔, 가난해도 반세겔, 더 내면 안 돼요. 무조건 반세겔만 내야 돼요. 근데 이들이 낸 성전세 반세겔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자기 생명의 속전이라 그래요. 자기 생명의 속전. 그러니까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생명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 명령을 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 소유로 본 거예요? 자기 소유로 본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요압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야. 근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요압이 알았을 정도면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이 이 인구조사의 의미를 몰랐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인 인구조사를 밀어붙여요. 본문 4절을 보세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뭐 했다고요? 재촉을 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왜 이렇게 무리했던가? 본문 1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자, 이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 때에 너무 커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커졌냐 그러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밑에까지 올라갑니다. 영토가. 그리고 밑에는 에시온 개벨까지 엄청난 영토를 가지는 거예요. 이 가만히 놔뒀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그러면 다윗에게 충동질을 한 거예요. 그 보세요.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 충동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거예요. 계수하면 안 되는데. 그 누구한테 덤비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덤비게 한 거예요. 왜? 마귀는 알아요.
지금까지 다윗이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하나님

국력도 커졌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보면 5절 6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을 개수하지도 않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몇 명이라 그래요? 157만 명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주변 나라 정복하고 고대 근등의 실력자로 부상을 하니까 그 마음에 교만이 싹 듣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탄이요. 그 욕망을 건드린 겁니다. 그 욕망의 실제가 뭐냐면 인구조사죠. 상당히 이성적이고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내면에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뭐냐 그러면 욕망이라는 겁니다. 욕망 건드리면 답이 없어요. 욕망 건드리면 심리학에서는 그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구라도 강렬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뇌는 오직 원하는 대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주변의 어떤 위험신호도 차단한다. 이게 뭐냐 그러면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렇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요압의 눈으로 봤을 때도 인구조사는 하면 안 되는데 터널 시야 현상에 갇힌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이거예요. 정말 괜찮았습니까? 한순간 일어난 감정과 욕망을 따른 결과치고는 너무도 비참하고 참혹한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벌을 제안을 해요. 다윗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벌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다윗의 잘못으로 7만 명이 허망하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백성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한 몇 안 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솔로몬이 바른 지도자의 길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요 다윗의 길을 걸어가라 그래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통치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14절. 네가 만일 내 아버지의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나를 길게 하리라. 누구의 길로 따라가라고요? 다윗의 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너가 아버지가 갔던 길만 따라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극찬을 들었던 다윗도 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말하며 대단하다고 특별하다고 부추기니까 스스로 파멸의 늪을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별 수 없게 만드는 중심에 뭐가 있느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요? 자기를 드러내려는 다윗의 교만과 남 위에 군림하려는 그 거만한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사탄은요 단지 건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스스로 작동해요. 그리고는 파국을 맞습니다. 본문 13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더니. 다윗이 왜 곤경에 빠졌어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 교만한 마음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사탄이 건드린 그 자만심과 교만의 덫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넘어졌다면 우리는 보나 마나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쓰라리고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런 슬픈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처럼 우리를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아는 자만감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도 자칫 잘못하면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며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욕망을 제어하는 여러분 겸손의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겸손의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드러냄을 부추기는 욕망의 감정을 따르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저런 유혹 충동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왜냐? 앞에서 제가 성전 개수가 인구조사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성전세 반세기를 낸 사람을 계수하는 것이 인구조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달리 얘기하면 성전세 반세기를 내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인구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157만 명이라고 아까 157만 명이 있었는데 성전세 반세기를 낸 사람이 100만 명이면 하나님은 그 57만 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혀주는 거예요. 맞죠? 그게 성전세 반세겔이에요. 왜? 성전세 낸 사람은 계수하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 이스라엘 땅에 살았어도 그들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다윗이 일괄적으로 숫자를 헤아려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해도 하나님께 성전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성전세를 생명의 속전이라고 했으니 단순히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이들만 하나님이 지켜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이 7만 명의 죽음이고 다윗이 수고와 노력이 파국을 맞은 이유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구주요 내 생명이니 성전에 가서 반세계를 내는 것이고 그 반세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가 하늘 백성이지 그저 거기 모여있는다고 해서 다 하늘 백성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리 다르다고 얘기를 해도 실상은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 실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고 해도 무관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면 자기중심적인 욕망 성취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일단 예수님 안에 있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왜 불쌍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 안 해주니까.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터널 시야 현상에 갇혀서 파멸의 늪으로 가는 욕망의 노예. 우리도 별 수 없는 욕망의 노예가 돼서 파국을 그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말씀으로 자기 되돌아보는 것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별 수 없었지만 그래도 달랐던 다윗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터널 시야 현상에 갇힌 결과가 파국이고 파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도 어떻게 돼야 돼요? 파국을 걸어가야 되고 파멸되어야 되는데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윗이 살아나요? 다윗의 나라가 번성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윗은 파국으로 가는 걸 막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뭔가가 하나님을 움직인 거예요. 그게 뭘까? 그 핵심이 교만을 겸손으로 바꾼 거예요. 교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전자는 뭐냐?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내가 제일 잘났어요. 그건 내 말을 따라야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파멸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후자, 즉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누구라도 아무리 별 수 없는 사람이라도 비범하고 탁월한 능력자가 되게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본문의 다윗을 통해 좀 더 살펴볼게요. 별반 다르지 않았던 다윗이 특별해진 이면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반성이 있어요. 우린 그걸 회개라 그러거든요. 오늘 보면 8절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떻게 해요? 미련했다 그래요. 나는 미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교만과 욕망을 따르는 건 뭐 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이 엎드림이 뭐냐 그러면 진심이에요. 근데 그 진심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러면 이 뒤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벌을 주면서 뭐냐, 네 마음대로 택하라 그래요. 세 가지. 근데 다윗이 전염병을 딱 택합니다. 그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행위가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두 벌인 3년 동안의 기근, 석 달 동안 적에게 쫓기는 거, 그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 그러면 다윗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벌이에요. 자 보세요. 3년 동안 기근이 오면 기근이 오래 가니까 뭘 파면 돼요? 우물을 파면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무조건 있어요. 자, 석 달을 쫓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망은 가겠지만 도망 잘 다니면 돼요. 그런데 사흘 동안의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대로 온전히 감당을 해야 돼요. 지금이야 전염병이 오면 여러분 백신도 만들어서 하지만 이때 당시의 전염병은 뭐예요? 신이 내린 벌입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분명히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택하라 그랬으니까 자기가 어떻게라도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걸 택하지 전혀 자기가 대체할 수 없는 걸 택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전염병을 택해요.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그러면 자신의 인구조사가 미련한 행동이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회개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니까 손아귀 피해가기 위해서 내가 적당히 얼버무린 게 아니라 진실로 자기가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벌을 택하면서 보여준 다른 하나의 진정성은 뭐냐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기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세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뭐가 크다고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긴다 그래. 여러분 이게 만약에 거짓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한테 확실하게 진멸당합니다. 왜? 하나님은 봐주는 게 없어요. 속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건 자기 진정성에 대한 하나님께 호소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반응에 따라서 다윗의 선택이 소나기 피하기 위한 읍소였는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었는지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면 진실로 다윗은 진심이었던 거고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다윗은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진심을 받아줘요.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니우치사, 이 니우치사를 하나님이 마음을 돌렸다 이게 아니고 다윗의 기도를 뭐 해준 거예요? 들어주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를. 7만 명이면 족하다. 하나님이 이 진멸의 죄를 경고로 끝내신 이면에 진심을 담은 전심의 다윗의 자기 반성과 온전한 하나님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의 회개가 진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다 보세요.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멈추라 그랬으니까. 근데 다윗은 거기서 더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16절입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천지 사이에 천사가 섰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펴고 있는 거예요. 이 천사가 진멸이 끝났는데도 다윗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진심인지.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남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백성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나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요 다윗의 이 진심을 확인한 것. 그리고 잠시 멈춘 진노를 완전하게 멈추십니다. 역대상 21장 27절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어떻게 해요? 칼집에 꽂았더라. 여전히 하나님이 멈춰서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젠 꽂아 넣어라. 별 수 없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과 달랐던 다윗이 그들과 달랐던 핵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거예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말로는 그

이상의 믿음의 사람이 없는데 삶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종교인을 넘어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천사를 만난 곳이 어디냐 그러면 현재 성경고 21장을 보시면요. 오른 안에 타작마당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오르난에게 그 타작마당을 사요. 그때 오르난이 공짜로 주겠다 그래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 사거든요. 그리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자리에 뭘 세웁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다윗이 거기다가. 여러분 보세요. 거긴 자기가 치명적으로 잘못해서 벌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만든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자리예요. 동시에 그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멋진 다윗의 신앙을 보시고 우리 주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때로는 더 못한 다윗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제가 다윗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때로는 더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일반인보다 훨씬 못한 대표적인 것이 뭐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간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그 불법의 아이를 합법의 아이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평가를 받고 특별한 사랑받아서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담은 전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진심을 담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성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평범한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왔을까요? 이 본문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한 약속이요. 내가 여기를 거룩하게 했으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 14절 앞에 13절에 요런 문구가 있어요.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전염병이 내 백성에게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게 지금 언제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충동을 이기고 하나님 잘 믿으면 누구라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그거 뛰어넘고 멋지고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절로는 아니에요. 다음 두 가지를 실천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으로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수시로 충동질을 할 거예요. 사탄의 유혹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자극하니까 넘어가지 않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속절없이 넘어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자기 유익과 만족을 자기 욕망을 부추기는 말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말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따르면 안 되고 뭘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내 귀에 솔깃한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뭐 한다고요? 판단한다. 말씀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고 세상께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TV보다 유튜브 보는 것보다 SNS보다 OTT나 스포츠나 취미 활동이나 쇼츠나 릴스보다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청종하고

0: 그 말씀 듣고 말씀으로 말을 분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행복의 주인공 되기 위한 다른 하나가 뭐냐? 그 말씀대로 또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있는 신앙이라 그래요.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의 길에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님 안 믿는 거고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위선이에요. 마음과 말, 말과 행동이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위선이요. 세상은요 당연히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정말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위선으로 현재를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종국이 뭐냐? 파국인 거예요. 마음과 말, 말과 행동이 말씀에 부합하는 삶이 되도록 힘을 쏟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대단하고 특출했던 다윗도 이런저런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간 일반인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과 다른 뭔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부족할 때 자기 변명이나 인기응변으로 넘어가려 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기 돌아보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위대한 지도자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는 영광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로 하나님 잘 믿어서 이 행복과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에 위치한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4253번 성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어떤 자기 수양이나 종교적 훈련을 통해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소생됩니다. 시편 기자였던 다윗은 이 비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소생하게 되는 것처럼 그는 마음과 육신이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안식케 하심을 통해 영과 육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앞서 양떼를 안내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의롭고 선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자주 옮겨 다니곤 합니다. 그때마다 양떼를 가장 좋은 곳으로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즉 영원한 생명의 길이자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첫 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유열이 노래하고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오지은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를 늘 이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푸른 초장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는 매일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따라갑시다. 고원석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리고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웨이홈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을지라도 목자가 함께하면 양은 걱정 없이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어두운 길을 걸을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무린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린 곳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 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경,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센텀 지역에 위치한 부산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성경을 읽고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린고수 출연자들의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부산 지역 번호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린 고수를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늘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에 복을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심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삶을 온전히 바꾸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가운데 주님만 붙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오늘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옹기장의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주님 나를 택하사 올레이 선수 경배와 찬양의 라이브 씨랑 함께 들으셨고요. 나무엔의 주 예수 대문 밖에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5329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지선 전사님, 운동하며 애청하고 있어요. 매일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 며느리 선남이

아기를 임신했다고 기쁜 소식을 듣게 했어요. 언제 소식을 듣나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사님도 축하해 주세요. 며느리 아기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기도 제목까지 보내주셨어요. 와, 할머니 되시는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기쁜 소식 또내 삶의 노래로에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5329번님을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소식도 전해주시고요. 이 시간 모두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하 메시지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들 모두 좋습니다. 보내주시는 동안 또 제가 선곡한 찬양들 함께 듣고 올게요.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 승리의 노래 부르리, 김명식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세 곡은요, 이프트 마리의 나의 부르심,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 편곡 그날이 오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양과 편곡된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리버 미니스트리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찬양하며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조수아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다마리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듣고 오셨고요. 또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간증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찬양과 함께 샵 9330 문자메시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자,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 아이빅밴드의 우리 함께 걸어가요. 이어서 두 곡의 찬송 들으셨는데요. 주리의 예수 따라가며 그리고 창문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엎드릴 때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귀한 찬양들 함께 나눴는데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먼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린 곳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 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경,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센텀 지역에 위치한 부산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성경을 읽고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린고수 출연자들의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부산 지역 번호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린 고수를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HGBC Mission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미국의 샤갈이라는 평가를 받는 해리 리버만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인데요. 성공한 사역가였던 그는 77세에 은퇴한 뒤 우연히 접한 미술교실에서 그림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림을 향한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럴수록 그는 그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과 히브리 문학을 소재로 한 그의 그림은 민속미술로 미술계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에 힘입어서 101살에 22번째 개인 전시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리버만은 전시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순, 일은, 여든 혹은 90살 먹은 사람에게 저는 나이가 아직 인생의 말년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몇 년이나 더 살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할 일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래요.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렌즈의 색깔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이듯 감사의 렌즈로 바라보면 세상도 다르게 보입니다. 리버만은 주어진 시간과 삶에 감사했고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나이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도 인생의 캔버스에 감사의 붓으로 새롭게 꿈을 그리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는 다윗을 보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는 그일날을 구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유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도피 생활했던 다윗과 추종자들은 그일라가 자신들에게 위로와 피란처가 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과정에서 있게 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일라에서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일날을 구하러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대면한 현실은 냉담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냉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사울의 반응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일날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다윗을 잡을 기회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일날로 와서 결국 그곳에 갇히게 된 다윗을 보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원하심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사울의 말대로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사울에게 넘기신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한 오해를 보게 됩니다. 이는 위선자들 뿐만 아니라 진실한 신자도 가질 수 있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진실한 신자는 자신이 잠시 오해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바로잡습니다. 참된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러한 상태를 마냥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와 인도 때문에 참된 신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오해하는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움켜쥐고 있던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참 평안과 기쁨, 감사를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수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복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잠언의 진짜 복은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때 누리는 평안, 정직, 만족, 건강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무엇을 가졌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마음에 자리 잡은 복은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 사람을 살리는 정직한 말, 오늘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는 의로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할 때 삶은 더욱 아름답게 익어가게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복된 자리로 이끌어주심에 감사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네, 찬양 1번 오늘 첫 곡으로 잔 발머의 곡으로 I Will Follow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헌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아,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데요. 정직함과 겸손함이 우리 삶의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주 멋진 곡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패션 월십 음반 Sacred Revolution 중에서 크리스틴 노클스의 곡으로 Knees to the Earth를 보내드렸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였죠.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어서 크리스 라이스의 대표곡이죠. Nothing을 오늘은 단말시 합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를 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첼로와 피아노 연주 그리고 에뮤 뮤직의 찬송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 Love Divine, All Loves Excelling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첼로와 피아노 연주 그리고 에미유 뮤직의 찬송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 Love Divine or Love's Excelling을 보내드렸습니다. 오늘도 평안과 지혜가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브루클린 테너버클 콰이어의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How Great Thou Art를 보내드립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의 주의 위대함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의를 노래하는 삶.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인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 곡은 어노인팅의 예배 캠프 2016 앨범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벌써 이 예배 캠프가 10년 전이네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주춧돌이 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며 주님의 성도답게 주를 송축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한 곡 띄워드립니다. 크리스 라이스의 영어 찬송입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조짐 맡은 우리 구주.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극동방송을 통해 함께 듣고 계십니다. 두 곡 찬양 들으셨습니다.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이었고요. 그리고 크리스 라이스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두 곡의 아주 어쿠스틱한 곡 들려드렸습니다. Evening Praise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 듣고 계신 분들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사연과 또 신청곡 남겨주시면 들려드릴게요. 이어지는 곡은 0857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입니다. 감사 위에 감사 듣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마커스 워십의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클로징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0857번님의 신청곡 마커스 워십의 감사위의 감사 Thanks for Thanks 함께 고백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 끝곡은요 제이어스의 위대하신 주 오늘 145편 6절 말씀처럼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이 고백을 담아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 덕분에 평안하세요.

이상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 안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 곧 전부를 얻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에 소외되고 있던 의지할 것 없던 그런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폴 벨로시가 부른 Offering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를 드렸는지에 연연하실 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부가 드린 전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사실을.

세 곡 이어드렸습니다. 오영은의 나는 너무 작아서, 꿈 있는 자유의 목수의 이야기, 조준모가 부른 주는 내 안에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스티븐 컬셰프만의 My Redeemer is Faithful and True, 그리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Rock of Ages, 스테픈 맥워터의 Old Rugged Cross까지 들으셨습니다. 2735번 쓰시는 분께서, 안녕하세요, 김지수 형제입니다. 여기서 뵙네요. 금요 예배 후에 극동방송에서 들으니 반갑습니다. 저는 열심히 빵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소금빵 교제하시죠. 신청곡은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를 아시는 분인가요 혹시?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인데 혹시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신청해 주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입술을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회복시키시고

네 곡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어노인팅의 하늘 위에 주님 밖에, 옹기장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윌러브의 그리운 예루살렘, 그리고 마지막으로 2735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뉴욕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의 담임을 하고 있는 교사가 있었습니다. 교사는 졸업식을 앞두고요. 어느 날 학생들을 한 명씩 교탁 앞으로 불러서 학생 개개인의 장점을 칭찬해주면서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써있는 작은 리본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 개의 리본을 더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너희에게 특별한 사람을 찾아가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선생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좋겠구나. 그중 한 학생은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 상담을 해준 근처 회사의 부사장을 찾아가 감사를 표하며 리본을 달아주었습니다. 학생의 말을 들은 부사장은 고민을 하다가 모두가 악덕 사장이라고 욕을 하고 있는 사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들겨 거기로 들어갑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 전까지는 그 사장님도 그 누구보다 다감한 사람이라는 거를 부사장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사장에게 리본을 받은 사장은 깜짝 놀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은 집에 가서 가족들을 불러놓고 그동안의 잘못을 말하며 리본을 건넸는데요. 아빠의 진심,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된 아내와 자녀들도 눈물을 흘리며 그 사장을 용서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작가 헬리스 브리지스가 실제 경험한 내용으로 바탕으로 쓴 소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 벨그대 여러분 모두 특별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 기쁜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부사장의 용기 내서 사장에게 찾아갔듯이 오늘 우리도 한번 잠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용기 내서 다가갈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위러브의 사랑을 구하는 사람, 오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1069 유로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프닝 어떠셨어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는 나에게 참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리본을 달아주고, 또 그 또 누군가가 또 그 리본을 다른 사람에게, 뭐랄까, 사랑의 선순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 앞에서는요, 굳어져 있었던 마음도 녹아내리고요, 또 닫혀 있었던 문도 열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은 용서를 이끌고요, 용서는 결국 누군가를 또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찬양 선물로 띄워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기억하세요. 별그대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멘. 허미인의 아름다운 색소폰 찬양 연주였습니다. 온맘 다해 with all my heart였죠. 우리의 찬양의 고백으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모교회 목사님께서는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세상에서 억울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억울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승리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요. 가장 믿었던 누군가에게서 나와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받을 충격. 그 사람이 가족이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마음은 아픈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날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그리고 날 용서하신 그 사랑을 먼저 떠올리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짜물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우리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만 더 사랑하기로 해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우리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에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인생의 큰 비극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기도라고 마이어 목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며 낙심하곤 하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나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그 특권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응답의 결과를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라마리스 카울바의 내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낱낱이 아뢰드림이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푸른 감람나무처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이미쉘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이성신의 주님의 이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오은의 작은 손의 기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조찬미의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발론의 The Great Story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인피니트 밴드의 행군 나팔 소리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P.R. Worship의 죄에서 자유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은영의 주를 악모하는 자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아이노스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CC 와이너스의 Believe for it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곁으로 부르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기이한 방법들로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참 크시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도 참 많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보면, 또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삶을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십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어요.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특별히 북녘에 계신 동포 여러분,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 모두가 다요, 우리의 처한 현실이 어떠하든,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보살피십니다. 해결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갈 방법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견뎌낼 능력도 분명히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 선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FM뿐만 아니라 두 개의 AM 채널을 통해서 한반도 전역과 중국 또 러시아 연해주 지역까지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알고 계시죠? 오늘도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 FM 채널을 통해 듣고 계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극동방송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 북녘 땅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오늘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선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제는 북녘 땅이 더욱더 복음을 잘 전하고 주님을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왔던 지난 70년처럼 앞으로도 70년 동안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겠다라는 굳건한 각오 아래 이 사역에 함께할 많은 동역자들을 구하고 또 요청드리는 전파 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을 서울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각 지역에서도 함께 1년에 한 번 요청을 드리고 많은 후원자 또 동역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방송 가족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녘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복음의 이 좋은 소식을 1분 1초라도 끊김없이 잘 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내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북한 바로 보기뿐만 아니라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은 현재 유엔을 비롯한 세계의 무역 제재를 받으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죠. 그나마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교역으로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밀수, 그러니까 밀무역을 통한 경제활동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최근 중국 당국이 북한에 이 밀무역을 단속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정상 루트를 통한 무역보다 밀무역을 통해 장마당을 활성화하거나 사경제 활동이 이미 크게 자리잡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언젠가 북한의 이런 밀무역은 없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은 북중 접경지역 밀수단속 요청 소식과 그 의미를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통일목계개발원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의 밀수에 관한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조중 간에는 정식 무역 거래가 있는가 하면 음성적인 밀수가 있습니다.
0: 예.

0: 하지만 불법적인 밀수가 만연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1: 예.
0: 조중간에 이 밀수가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준비했습니다.
1: 예. 자, 중국에서 먼저 북한에 밀수 단속 요청을 했다면서요?
0: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북한에 대해 밀수 단속 협조를 요구하면서 세관을 통하지 않는 비공식 무역 거래를 줄일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예.
0: 그래서 국경 지역 밀수 관련 업자들과 외화벌이 기관들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1: 네.
0: 합니다.
1: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이 있었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지난 26일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1: 네.
0: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한 5월 13일에서 15일 전에 북한에게 접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밀수를 단속 통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1: 네.
0: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신의주를 활동 거점으로 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무역 단위, 이런 단위들에서 당분간 말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내부 지시가 내려졌다고
1: 네.
0: 합니다.
1: 그런데 이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또 북한의 밀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0: 네, 얼핏 보면은 관계 없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지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 경제 제재에 중국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 협조를 하는 모양새가 있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번에 방중 기간에 특별히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명분을 갖추기 위해서
1: 네.
0: 이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예. 자, 대북 제재와 관련성은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밀수라는 게요. 불법적인 면을 넘어서 북한 주민들의 민생에 일종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도 않습니까?
0: 예.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1: 예.
0: 예. 그래서 공식적인 협조 요청까지 온 상황이라서 북한 측에서는 국가적인 문제가 될 만한 일은 만들지 말라라고 말을 했지만
1: 네.
0: 북한 경제가 밀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1: 네.
0: 밀수를 없애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반응이
1: 같아요.
0: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자, 대북 제재 문제가 북한 경제를 압박하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제도권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음성적으로 다뤄지는 면이 많다라고 좀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0: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수입에 제재를 받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1: 예.
0: 이런 것도 제재를 받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1: 네.
0: 예, 북한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류, 전자제품, 특정 산업 자재 등 상당수의 물품이 중국 측 통관 관영에서 반출 제한 품목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 예.
0: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품목 역시 세관을 통해서 거래의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이에 그동안 밀수에 의존해온 관련 업자들과 외화벌이 기관들 사이에서는 세관을 통한 수출입만으로는 필요한 물량을 맞추기 어렵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만큼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 네. 그런데 또 밀수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로 고도로 발달한 감시 장비가 한몫을 한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북중 접경 지역에는 야간 감시 장비가 대대적으로 설치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밀수 자체가 이전보다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죠.
1: 네.
0: 소식통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도 중국 쪽 감시 설비가 늘어나 밤에 움직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내부적으로 통제가 들어오니까 분위기가 더 어렵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1: 예.
0: 밀수를 통해서 자금과 물자를 마련해야 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1: 예.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밀수 단속에 대한 내용들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요. 목사님 한번 다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북한이라는 사회는 그 자체가 국제적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밀수라는 비정상의 구조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 체제고요. 중국도 이것을 일부 용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궁극적으로 밀수가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이런 구조는 개선돼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기 때문에 대북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요.
1: 예.
0: 이 경제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느냐라고
1: 예.
0: 하는 것을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세 번째로는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북한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북한 측 입장에서 볼 때.
1: 그런데
0: 네. 국제사회의 흐름과 같이 하지 못하는 북한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밀수 단속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1: 네.
0: 또

0: 번째로는 공식 무역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뚜렷한데 근데 이렇게 밀수를 못하게 하면 북한 당국은 그 밀수 비용이 더 높아지고 또 위험 분화도 높아지고
1: 네.
0: 그런 데서 밀수가 줄기보다는 비용 상승과 위험 보다만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편법이 더 과중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1: 예.
0: 마지막으로 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북한이 1인 독재 국가라는 비정상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제화, 정상국가화를 외치면 그것은 공안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1: 네.
0: 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수는 없어지는 것이 부분적으로 용인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향이다.
1: 네.
0: 그러니까 밀수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참에 밀수를 줄이고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1: 네.
0: 것이고요. 북한은 자기식기라고 하는 것을 고집한다든지 또 자기들의 특수성을 이해해달라고 하기 전에 국제적 보편성, 인류 보편성으로 나가야 함을 인정하고 우리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북한에 장기적으로 북한에 유리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예, 그러려면 이런 대북 제재를 풀어야 되고요.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런 국제사회의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 나눠주시겠습니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중국이 북한에 밀수 단속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밀수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국과 북한의 관계도 정상거래로 양국 관계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비정상적인 무역에 의한 수입이나 불법적인 해킹에 의한 수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북한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고통을 참으면서 살아남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을 계속 사용하면 국민들의 의식도 건강하지 못하게 좀먹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라가 건강한 가치에 세워지도록 북한 당국이 노력하게 하옵소서. 또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남북한 간에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오늘도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십시오. 북한 바로 보기 지금까지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560원을 돌파하며 외환 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아 물가와 내수 경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현대차와 SK, 두산, 게임업계 수장들을 잇따라 만나 AI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안세영 선수가 인도네시아 오픈 2연패에 성공하며 올 시즌 다섯 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 세계 다극화와 경제세계화를 공동 추진하자며 북중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공군사령관 조카의 사형 집행이 보류되면서 북한 내부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학생들이 농촌 동원 대신 예술 교육과 개인 교습에 집중하며 예술 소조 활동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1560원까지 치솟으며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세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최근 20거래일 연속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에 나섰으며 반도체 등 수출 기업들도 해외 투자와 자금 수요에 대비해 달러를 보유하면서 시장에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환율은 원유와 원자재

식료품 등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 부담을 높이고 기업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수입 쇠고기와 수산물 가격이 오르는 등 생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민간 소비와 내수 경기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외환시장에 달러가 유입될 뚜렷한 요인이 부족하다며 환율이 1,600원 선을 넘어설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또 금융당국은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투기성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방한 기간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며 인공지능 협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황 최고 경영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만나 자율주행과 로봇, 피지컬 AI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크래프톤과 NC소프트 경영진과도 연쇄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는 한국의 게임 산업이 세계 e스포츠와 게임 생태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며 게임 기술이 로봇과 인공지능 훈련 분야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두산그룹과 SK그룹 경영진을 만나 반도체와 AI 인프라, 로보틱스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삼성전자 경영진과도 회동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봇, 피지컬 AI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한국 기업들과 대규모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와 제조업, 게임 기술을 AI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란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 군에 이란 전역의 군사 경제시설을 타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는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 상태여서 해당 전선에서의 공습도 일시적으로 멈췄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이란이 다시 공격에 나설 경우 강력한 무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 헤즈볼라가 어느 때보다 약해졌고 이스라엘은 더욱 강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이들과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완전한 자위권을 갖고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이를 행사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입장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배드민턴 선수인 안세영 선수가 인도네시아 오픈 여자 단식 정상에 오르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안세영은 결승에서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다시 정상에 오른 안세영은 개인 통산 세 번째 우승 기록도 세웠습니다. 특히 올해 말레이시아 오픈과 인도 오픈, 아시아 선수권, 싱가포르 오픈에 이어 다섯 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기록하며 세계 최강의 기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날 준결승에서 중국의 초니페이와 1시간 넘는 혈투를 벌이며 체력을 소모했음에도 결승에서는 흔들림 없는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경기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역전에 성공한 뒤 특유의 안정적인 수비와 날카로운 공격으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최근 주요 국제대회마다 정상에 오르며 독주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안세영은 올 시즌 여자 배드민턴 최강자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평양 방문에 맞춰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대고 북중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북한과 중국이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와 국제법 체계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시 주석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러 차례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북중 친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북은 북중 관계를 재확인하고 미중 경쟁과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

양국 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1.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월 말 시작된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와 설비 투자 급증에 큰 폭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8%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4월에 발표한 속보치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 그보다도 0.1%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8% 성장률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속보치 추계시 이용하지 못했던 분기 최종 월 일부 실적치 자료 등을 반영한 결과 설비 투자와 민간 소비 중심으로 상향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요. 1분기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 품목을 위주로 5.9% 늘었고 수입도 기계와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3.9% 증가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모두 늘면서 1.4% 증가했고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 장비 등의 증가로 6.6% 늘었습니다. 민간 소비는 의류 등 재화 소비와 금융 등 서비스 소비가 나란히 증가하면서 0.6% 늘어난 반면 정부 소비는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감소로 0.4% 줄었습니다.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한 실질 국민 총소득은 전개 대비 9.2%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2% 늘었고 지난해 1인당 GNI 실질 국민 총소득은 $36,963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위반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북한 공군 사령관의 조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 지시로 처형 직전 구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한국 영상물 등 불순 녹화물을 시청하고 유포한 혐의로 체포돼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은 외부 문화 유입을 체제 위협 요소로 규정하고 있고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통한 한국 영상물 시청과 유포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량 유포나 집단 시청을 조직한 경우에는 무기, 노동, 교화형이나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해당 인물 역시 다량의 불순 녹화물을 보관하고 주변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시청한 데다 이를 유포한 혐의까지 적용돼 최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형 집행을 앞둔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지시가 내려오면서 사형 집행이 보류되고 특별 사면 형식으로 형이 감경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는 고위 군 간부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가능한 특혜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사법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신분과 배경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북한이 강조해온 법 집행 원칙과 실제 운영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일부 지역에서 학생들이 모내기 등 농촌 동원에서 제외돼 예술 교육과 개인 교습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학교 예술 소조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농촌 지원 대신 성악과 악기 연주, 무용 교육 등을 받으며 각종 공연과 경연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의 예술 활동 경력을 쌓기 위해 개인 교습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예술인재 육성과 체제 선정 효과를 위해 예술 소조 활동을 강조하면서 관련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농촌 동원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일반 학생들은 여전히 모내기와 각종 노력 동원에 참여하고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술 소조 선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자녀를 예술 활동에 참여시키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밤 사이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황해도 지역은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6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평안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날씨가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양덕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안주 14도, 양덕 13도, 낮 최고 기온은 평양과 안주 23도, 양덕 21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의 날씨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삭주와 자성, 강계, 희천, 오후부터 한때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삭주 13도, 희천 12도, 강계 11도, 자성 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삭주 23도, 희천 22도, 강계 21도, 자성 20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신계에서는 하루 동안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현 15도, 개성 14도, 신계 13도,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5도, 신계 23도, 장현

0: 22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장진과 해산, 풍산은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면서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산 9도, 풍산 7도, 장진 6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19도, 장진과 풍산 1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청진과 운기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성진과 무산은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4도, 운기 12도, 무산 3도, 낮 최고기온은 성진 18도, 운기 17도, 무산 14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에서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0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이 방송을 들으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면서 또 보살피신다는 것 잊지 마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복음 통일에 대한 마음들, 또 북녘의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줄의 기도와 응원의 메시지 여러분이 문자로도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신 후에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끝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린 후에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만을 외쳤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거듭 강조하며 가르쳤죠. 그리고 복음 전도자 디엘 무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죽거나 헤어질 것이다. 명성을 믿어보라. 오래 못 갈 것이다. 권력을 믿어보라. 반드시 뒤집힐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 이 생과 저 생에서 후회가 없을 것이다.

사람도 재물도 권력도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믿으며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조금 전 함께 올려드린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의식주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일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다 기록을 해놨나? 오병이어의 기적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 주시고 삶의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생활에 필요한 공급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먹을 것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고 먹을 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 먹을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뺏고 있는 현실,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느껴봤으면 하는 생각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죠.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가 너에게 주리니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좋은 것으로 먹일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뭐가?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요. 세계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다는데 9억 2,500만 명이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렸다고 그러죠. 유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3초에 한 명꼴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루에 2만 8,800명, 한 해에 1,051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죠. 주로 굶어 죽는 애들이 5살 미만 애들이 굶어 죽는다고 그러죠.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한 해 세계에서 10억 5천만 톤의 양식을 버린다고 그러죠. 그 비용으로 따지면은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40조, 1인당 95kg 배출을 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버리는 음식,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불공평한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걱정할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복음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가 병자 고치다가 하늘로 가셨어. 가시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0: 명령하셨는데 아직 가장 세계 절반의 인구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살고 있다고 그러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찬송과 형제의 모습 속에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황해도가 고향인 이곳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박지혜 자매 이야기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오늘도 이곳에 정착한 지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선생님,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고향 북녘당에 네. 지금 선생님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0: 네.
1: 북녘에서 선생님 혹시 라디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0: 네, 제 어릴 때 집에가 라디오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찌다가 한번 거기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들어봤어요. 그런데 거기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은 없지만
1: 네.
0: 그때 들었던 그 억양이나 그때 순간이나마나 감정 느낌. 느낌이 너무나 여유롭던 것 같아요.
1: 이곳 남한에서 하는 방송국?
0: 네. 너무 그 방송 소리가 가슴에 느낀 게 너무 여유가 있고 너무나 살뜰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1: 말투가 많이 달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0: 네네네. 제일 중요한 거죠.
1: 네.
0: 네. 억양이 다르니까.
1: 아, 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0: 네. 내용은 무슨 보도하는 그런 그 특별히 기억은 안 되는 거예요.
1: 뉴스 같은 느낌?
0: 네네네. 그런 뉴스 같은 거였어요.
1: 어떤 소식을 전해주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0: 네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 거.
1: 선생님이 우연히 이렇게 하시다가 듣게 되신 거예요?
0: 네. 우연히.
1: 돌리다가?
0: 네네. 우연히. 네. 거기에 전파가 걸렸던 것 같아요.
1: 근데 아무래도 황해도다 보니까
0: 네, 가까우니까
1: 더 그 전파가 많이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0: 있죠.
1: 네. 근데 처음 들었을 때는 되게 긴장되셨을 것 같아요.
0: 맞죠. 한편으로 긴장되면서도 허기심이 그 한편으론
1: 네.
0: 네, 좀 신기하고 와, 내 억양이 너무나 듣기 좋았어요. 네.
1: 근데 일부러 두 번, 세 번 찾기까지는 좀 힘드셨나 봐요.
0: 네. 그 후에는 그래서 비슷한 점으로 다시 돌려보면서 이렇게 찾으려고도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잘 안 잡혔군요.
0: 잘 안 잡혀요. 어찌다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1: 아, 네. 이게 지형
0: 네네네.
1: 환경에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0: 네.
1: 저희가 지금 이 방송도 FM, 뭐 AM 해가지고 주파수를 달리해서 보내긴 하지만 짧고 굵게 가는 것도 있고 짧고 세게 가는
0: 네네.
1: 주파수도 있고
0: 네.
1: 멀리
0: 네.
1: 밤중에 새벽에 가는 게 있는데 네. 아쉬워요. 선생님이 더 들으셨으면 좋았겠다.
0: 네.
1: 하지만 이곳에서 지금 마이크 앞에 서 계시잖아요.
0: 네.
1: 지금 이곳에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0: 네.
1: 북녘 주민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0: 네.
1: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0: 네.
1: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제가 하나님을 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우리 하나님은 통이 크시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1: 아.
0: 네. 무슨 이렇게 권세가 있든 없든 그 사람이 가난하든 돈 있든 그런 걸 상관하지 않고 모든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다 품어서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좋은 길로 가게끔 인도해 주시고 항상 어디 가나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은 진짜 그래서 선하고 착하신 분이라는 거 저는 이거를 꼭 알려주고 싶어요.
1: 선하고 착하시고 통이 크시고
0: 네.
1: 인도해 주시는
0: 네.
1: 하나님은
0: 네.
1: 근데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0: 네.
1: 믿음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이게 불을 껐다 켰듯이 이렇게 탁탁탁 되는 게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힘들게 사는 북한 땅에서
1: 네.
0: 이렇게 중국까지 무난하게 오게 됐고 중국에서 20년 동안 무난하게 살게 했고 또 이렇게 무난하게 이렇게 한국 땅까지 오게 해준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이 있었다고 저는 느껴요.
1: 아멘.
0: 네. 이게 진짜 그 오는 도중에 잡힌 사람도 많고 이게 중국에 정착하다가 중국에서 살다가 잡혀 나간 사람도 많고 저도 네.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 땅에 오면서 잡힌 사람도 많거든요. 너무 많죠.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 그 과정이 너무 이렇게 무난하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제가 정착도 잘하고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다 우리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그 느낌이 저는 항상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은혜로 시작돼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 은혜로 감사로 또 이렇게 잠드는 거예요.
1: 네, 그런 하나님을 저희가 사실 북한에서는 굉장히 또 배척하잖아요.
0: 맞아요. 거기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조차 네.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학교 때도 그 교과서에가 있는 그런 거기에도 이런 선교사라는 말은 있거든요. 네. 거기는 진짜 그 선교사에 대한 묘사를 너무나 악독하게 하거든요.
1: 아.
0: 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이렇게 선교사 그런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그런 걸 잘 모르고 지냈고 20년 동안 접하지 못하고, 네, 그런데 여기 한국에 와서 그 대사관에서부터 찬송가를 접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 찬송가가 이런 찬송가가 있구나 하는 걸 거기에 처음으로 듣고. 처음으로 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전에서 나온 그 동기 그분들이 그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서 성경책도 이렇게 옆에서 곁에서 이렇게 보거든요. 네. 보면서 그분들 말도 들으면서 아 성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찬송가가 너무 많고 그거 다 이렇게 들으면서 와 진짜. 우리 하나님 믿어도 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1: 처음 그러면 성경책을 그렇게 접하시고 나서 사실 첫 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네. 이런 성경 구절들이잖아요.
0: 네.
1: 어떤 성경 구절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0: 네. 거기 성경에가

0: 그 요한복음
1: 네.
0: 3장 16절
1: 네.
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 이 구절이 너무나 아멘.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럼 믿는 자는 영생하리는 한다는 그런 그 뜻이 제일 가슴에 와닿았고 그래서 나는 무조건 믿어야 된다.
1: 네.
0: 네. 그래서 무조건 믿으면 잘 되고 평안만 있을 것이라고.
1: 아멘.
0: 네.
1: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네. 또 북한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라고 전해주셨는데
0: 네.
1: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꼭 한번 믿어보세요라는 말을
0: 네.
1: 소개를 해준다면 네. 왜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네. 꼭 믿어보세요라는 말을 전해준다면 어떻게 네. 할 수가 있을까요?
0: 네. 저는 그렇게 소개하고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인생이 순조롭고 나쁜 길로 갈 수가 없고 옳은 길로만 거둔 길로만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 외롭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동행한다 같이 있는다 하는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요. 네, 같이 하면 외롭지 않고
1: 네.
0: 우리 하나님이 다 우리를 뒤에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고 돌봐주신다고 생각하면 항상 평안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1: 네. 마지막으로 우리 북녘 주민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고향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0: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고향 분들이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참 좋은 나라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날만 온다 이런 거 알려주고 싶고 하나님 나라는 진짜 좋은 나라라는 거 알려주고 싶어요.
1: 아멘.
0: 네. 우리 하나님 꼭 한번 믿어보세요.
1: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와 너무 좋아요.
0: 네.
1: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
0: 네네.
1: 그리고 선생님이 이전 인터뷰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0: 네.
1: 감사의 고백들이 절로 나온다는
0: 네, 맞아요.
1: 은혜들을
0: 네. 진짜요. 또 모든 거에 모든 것이 감사해요.
1: 아멘.
0: 제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방송하게 되는 것도 너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죠.
1: 아멘.
0: 네.
1: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0: 네.
1: 것이 감사해.
0: 네.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현재나 미래나 다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는 네, 다 맡기고 싶어요.
1: 아멘. 네.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은혜의
0: 네.
1: 여정, 감사의 여정을
0: 네.
1: 우리 박진희 선생님의 그 하루하루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0: 네.
1: 이 얘기를 지금은 전파에 실어서 북녘 땅에 고향 땅에 보내지만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와서요.
0: 네.
1: 저희가 마주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0: 네.
1: 같이 그 은혜의 여정들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0: 네.
1: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1: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차의 박지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는 박지혜 자매 이야기와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 감사와 참 진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K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시편 10편 17절과 18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온유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소서.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귀를 기울여 고아와 억눌린 자를 정의로 도우시며 땅에서 난 자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이미 이기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이 세대가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제사장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문을 열어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글100원에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이사야 45장 9절과 10절,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본문으로 넘쳐야 할 감사 왜 막힐까요?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만드셨습니다. 육상 선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낍니다. 저게 영국이 자랑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에릭 리들의 이 간증입니다. 그러니까는 살아가면서 내가 빨리 달릴 수 있는 은사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에릭 리들이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을 때에 당시 전 세계 매스컴은 100m의 금메달은 에릭 리들이라고 다들 그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0m 예선전이 주일날로 잡힌 거예요. 그러자 나는 주일은 예배에 올인해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면서까지 내가 이럴 필요 없다고 그러고는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서 난리 났죠. 나라를 생각해야지. 네 개인 신앙 때문에 그러냐. 아랑곳하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고 난 금요일 날 파리 올림픽에 400m 경기가 있었어요. 당시 영국은 400m 유력한 메달 후보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100m 전공인 에릭 리들이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나가라고 400m를 뛰는데요. 경험이 없으니까 400m를 시작부터 100m 달리듯 한 거예요. 놀랍죠. 400m를 모두 끝까지 도는데 100m 달리는 그 마음으로 달려서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기대했던 육상 종목의 그 메달을 400m에서 땄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중시했던 에릭 리들은 삶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났지요. 그래서 이 깔뱅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려면 이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그런 게 없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게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로님 몇 분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중에 어느 장로님께서 요즘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그 장로님의 예배는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입장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러 왔는데 감사가 없다 그러면 지금 왜 여기 왔냐고, 아니 입장권도 없잖냐고, 감사 입장권이 없네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푸셨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든지 혹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건데요. 기억하되 그것을 분명하게 자세하게 바라보게 하는 현미경이 바로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귀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하는 말은 한번 감사하고 말라, 뭐 웅골지게 한번 감사해 보지,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가 습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세요, 모르세요? 알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이 있어요. 혹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럼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자,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영원한 독생자마저 대속죄물, 화목죄물 삼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그런 분이 불평거리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실 리가 없지요. 주실 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연단 차원에서 혹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있을지라도 그것은 불평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면 불평불만의 하수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질그릇 가운데서도 작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기를 지은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닥칠 것이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겠으며, 하나님 당신이 만든 것이 왜 내게는 손이 있으나 마나 재능이 있으나 마나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삶을 인도하느냐고 따질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았습니까 하는 자와 자기 어머니에게 내가 요모양 요꼴로 사는 나를 위해 왜 해산의 고통 겪었냐고 항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는 이사야 45장 1절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기름 부은 받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그런 대목, 이스라엘 해방시킬 것을 선언하는 대목에 이 말씀도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해방시키는 건 좋은데 왜 고레스 이방인 사람을 통해서 구원 주십니까? 아니, 구원은 좋지만 왜 우리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지 않겠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구원해야 됩니까? 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아니,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까지 동원시켜서 문제 해결해 주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일이죠. 아니, 고레스 이방인을 통해서 왜 해방시켜 주시건, 뭐 다윗 후손을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건, 해방의 은총 주시면 감사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핑계대면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님이, 야, 구원받아야 될 너를 구원해 주는 나 여호와의 방법은 어떠하든지 간에 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인간은 진흙입니다. 토기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나 진흙은 이러한 모양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원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원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 삶 역시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면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 전능성에 초점 맞춘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실 권리가 있다.

0: 있다. 여기에 초점 맞춘 게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면 다툼이 있겠지요? 그런 맥락에서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아니, 만사 결정할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이 결정한 걸 가지고, 진흙이 되어가지고,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뭔가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 하나님은 어이없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을 평가한다. 법을 지켜야 되는 준행자가 마치 법을 만들 입법자처럼 처신한다. 천부당 만부당 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에게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왜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십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낳아주신 것에 따지는 것은 불효가 되는 것처럼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불경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존재 이유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삶의 방식조차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어떤 분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지는 것은 하나님은 독재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등장하는 거예요. 고레스를 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시킬 때는 고레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세운 것은 고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를 통해 구원받을 너희들 이스라엘이 중요하다는 그겁니다. 그래, 우리가 도기장이신 조물주의 손안에 있는 진흙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저 말은요, 나는 그런 뭐야 그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사랑과 능력과 구원을 심하다 때마다 경험할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 의미인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 그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는 게 아니에요. 저런 절대 주권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영원한 독생자마저 대속죄물 화목죄물 삼아주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뭘 아끼겠다고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걸 꼭 붙들고 하나님의 속성을 꼭 붙들면서 현실 해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불평불만 안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잘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게, 그러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도 갖고 있고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에도 별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별로 감격도 없고 그러다가 범죄하고 범죄하다 얻어 터지면 울고 불고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웬걸 다음에 똑같은 상황 되면 울고 불고 다짐했던 것 싹 다 잃어버리고 마치 죄를 지으려고 기다렸다는 듯 똑같은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하겠다고 다짐했으면서도 다음번에 불평하듯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결단을 하고 그 결단에 걸맞는 액션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든든히 세워져서
1: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에서 튼튼해져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0: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심을 체험한 경험들이 있다고 하는 것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막 초신자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외에는. 그런데 저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한 번이면 끝나면 안 되고 계속 뿌리가 내려지는 것처럼 계속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 그의 삶 속에는 5만 번이나 기도응답되는 열매가 맺혔던 겁니다. 믿음의 영웅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 열매가 풍성할 수 있었어요? 밥은 한 끼만 먹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이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것도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게 일상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환경 여건의 먹구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의 날개로 박차고 비상하는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감사가 넘치는 삶. 이번부터 내가 감사해야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설교 오니까 나 이번 주부터 감사하도록 다짐했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처럼 불안해요. 왜 인간은 그렇게 해서는 가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넘치는 것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뿌리 내리는 이것이 되면 감사는 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의 뿌리 내려야 감사가 나와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분은 감사해요. 똑같이 투병 생활하는데도 감사해요. 똑같이 사업에 실패한 것 같은데도 어떤 분은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매사 불평하고 원망해요. 형편이 좋아지면 내가 이렇게 원망하겠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감사하지 투덜거리겠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도 감사하는데 왜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바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아니면 나 자신이라고 믿느냐의 차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 강조하는 본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으니? 주로 받았으니. 이 감사 넘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과 통치권의 주제자 주님, 이걸 믿는 것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인가? 이 질문을 다시 내게 던져보면 내가 지금까지 감사가 많았는지 불평이 많았는지 저절로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감사 많이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왔어요? 여러분 심리 뭐 상황 안 알아봐도 뻔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니까 불평, 불만, 원망, 짜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속성을 보면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언어는 감사고 불평은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언어예요.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정하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불평한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소용없어. 내가 인생 주인 되어야지. 이러면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신뢰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그럴 때 감사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보험업 있잖아요. 보험. 그 업에 종사하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존스 오트만 주니어라고 하는 분이 이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기독교인들을 만나도 그중에는 기독교인이 염려하고 낙심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아는 입장에서 아하.

0: 왜 감사가 없을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씩 둘씩 세어본다면 감사가 생길 텐데. 그래서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그걸 작사한 겁니다. 물론 주가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려면 주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 뿌리를 깊이 박혀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빈약하면 감사 열매도 빈약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믿음 뿌리가 잘 내리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리트머스가 있어요. 식음석이 있어요. 감사 열매 맺히는 거 보면 알아요. 감사 열매가 요즘 풍성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깊이 내려가고 있는 거고, 요즘 감사 열매가 거의 없다. 이런 믿음 뿌리가 지금 위태위태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자양분처럼 받아들여야 굳건한 믿음이 되고, 그래서 뿌리가 깊이 내리면서 감사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을 때에 말씀 받으니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굳게 세워지고, 그럴 때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게 바로 속사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인 다 똑같다. 교인이라고 똑같은 교인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교인이 있고 미성숙한 교인이 있어요. 그걸 뭐로 보고 알아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감사를 보면 알아요. 본래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불만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응답받으면 당연히 감사하고, 응답받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셔도 감사해요. 왜? 내게 소원을 주신 성령님이신데. 그럼 이건 분명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아직 하나님의 자세한 방법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인간이라. 그래도 그 하나님은 신뢰하잖아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건 감사 열매가 맺히는가 아닌가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예수 믿음에 맺히도록 돼 있어요.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듯이 말입니다. 이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작하지만, 감사가 넘치는 것은 감사하려고 애쓰기보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감사하려고 애쓰면 제가 불안하다니까요.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친밀해져 보세요. 예수님과 가까워져 보세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양분 받아들이면 저절로 열매 맺히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드리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 응답받아야 살맛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호흡인 기도도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1: 모든 일에
0: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 안 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왜 기도하면서도 염려해요? 감사거리가 쫙 빠지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까지 은혜 생각하면 염려가 안 되는데,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막 보는 영적인 현미경인 감사가 빠지니까 기도하면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2: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넘쳐야 할 감사 왜 막힐까요? 라는 주제로 이사야 45장 9절부터 10절,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12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현대 서울은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하늘빛이 많이 어두운데요. 오늘 북한 지역 역시 저녁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함경북도에서 5에서 20mm, 평안도와 함경남도, 황해도 지역에서는 5에서 10mm 안팎으로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비구름이 온종일 하늘을 가리면서 낮 동안에도 다소 선선하거나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19도, 서울과 강릉, 부산이 17도, 대구와 목포, 여수가 16도, 대전과 광주가 1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함흥과 춘천이 14도, 신의주 13도, 강계와 청진이 10도, 해산이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0도, 광주 29도, 대전 28도, 목포 27도, 춘천, 강릉, 서울, 부산과 여수가 26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제주가 25도, 평양과 신의주가 24도, 함흥 23도, 강계 21도, 해산 19도, 청진이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있겠고요.

서해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남과 북 모두 먹구름이 짙게 내려앉은 수요일이지만 어두운 구름 넘어 곧 다가올 소망의 그날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과잉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믿음과 감사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시나요? 은혜로 사는 인생을 사모하시나요? 주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90편 14절의 말씀이지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만족하게 되고 이렇게 은혜가 쌓여 평생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지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심으로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비로소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께 붙어있는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하지요. 찬송가 416장, 새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이나 처지에 구애받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역경을 이겨내며 충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내 힘으로가 아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성도는 은혜를 받아 위로와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성도는 시험에 들기도 하지요. 신앙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달려있는 것이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나눕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모두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은혜로 충만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94장, 새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은혜 받는 자이므로 주님을 악망하는 것이 은혜 받는 길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인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의심이나 원망의 눈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전폭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요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땅을 보지 않고 어둡고 복잡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앙망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502장, 새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송 함께 하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광주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23년째 전도가 본업인 제가 전도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전도해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 전도합시다. 전도는 순종만 하면 배워지는 것이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안 되고 어렵다면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전도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0: 와도 눈물이 글썽해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노방전도 하면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시게요. 이렇게 외칩니다. 전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하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꼭 전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웃사랑의 가장 큰 실천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해주시고 인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전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포도원 교회 홍공숙 장로님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7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심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유업의 일부를 살펴볼 텐데 열방의 유업과 기도응답의 유업을 한때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작은 첫 번째, 그러니까 열방의 유업 중에 작은 첫 번째, 열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열방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아까 읽은 본문 시편 2편 7절 8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사실 시편 2편은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나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열방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하반부에 보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네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걸 종의 노래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인 사복음서가 있듯이 이사야 하반부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인 종의 노래가 네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사야 42장 6절, 49장 6절을 제가 읽을 텐데 이 두 구절 다 그 종의 노래라고 학자들이 말하는 그 구절들에 속하는 내용들이거든요. 4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는 메시아를 가리켜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다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오늘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실 예수님께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지 않은 성령이 내리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학자들 다 동의하듯이 이 구절이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 하반부를

이렇게 합해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볼 때에 열방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열방은 우리의 유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자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공동상속자.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열방은 예수님에게 주신 유업인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받는 유업입니다. 그래서 열방은 우리의 유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것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잘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이 대적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생을 얻는 은혜를 너희에게 먼저 주셨는데 너희가 거부함으로 내가 이방인에게 향한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해요. 자, 읽어볼게요. 44절부터 그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을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면서 여기 잘 보세요.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더 읽을 텐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주된 통로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명하시되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근데 이 구절이 어느 구절이에요? 아까 제가 읽은, 그래서 제가 그 구절 읽은 거거든요. 정확하게 이사야서 42장 6절,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나온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이사야서 42장과 49장 6절에 나온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럼 사도 바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주신 건데 바울이 그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데. 아,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주신 약속이고 유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유업이 곧 우리에게 주신 유업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울러 열방은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명확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유업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제가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라는 책 따로 써 있잖아요. 거기서도 더 상세히 다뤘는데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보면 40장부터 66장까지 하반부에 보면 종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종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불충한 종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 하반부에는 또 다른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종, 세 종류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복음이 이렇게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 니키 건불 책에 보면 그게 나온 내용인데 아주 잘 이제 학자들이 표현한 거거든요. 이렇게 십자가 뭐 옆으로 나오는 거. 그럼 이스라엘이 종이죠. 하나님의 종. 근데 불충한 종이죠. 근데 예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이제 메시아, 종으로 오시되 참 이스라엘로 오십니다. 참 이스라엘, 저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신하고 대표하는 참 이스라엘.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뭐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이 포도나무인데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 말한 말은 내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을 성취하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새 백성을 모으십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죠. 저 예수님 안에 속한. 그래서 구약 성경인데도 이사야서 54장부터 나오는 내에는 신약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유업이 나옵니다. 특징적으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종이 단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복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그럼 이 정체가 누구냐는 거죠. 저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 54장 2구절이 신약의 교회에 대한 유업입니다. 명확하게 교회에 대한 유업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열방이죠. 열방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가 한편으로는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초점은 당연히 열방에 있어야 돼요. 아까 이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온 것처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열방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11장에 나온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선교가 그뿐만은 아닙니다만은 기존적으로만 해외 선교만 하더라도요. 원래 한국교회 해외 선교 침체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건 선교와 관련된 해외 선교와 관련된 단체나 종사하는 사람은 다 합니다. 급속도로. 왜요?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들이 너무나 이제 놀랍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기도할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행위가 크게 다섯 주체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한 게 더 피스잖아요. 저거. 그러면서 저기 더 피스 안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 모든 나라, 모든 세대,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주권과 생명을. 무슨 말이냐면 모든 나라, 그리고 그 모든 나라의 모든 세대,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영역에 선교 핵심이 뭡니까? 이곳에 예수님의 주대심이 실현되는 게 선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실현되어질 때 거기 하나님 생명이 넘치는 거잖아요. 이게 선교고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이게 교회가 햄쌀 선교고요. 그러면 저걸 더 피스라고 쓴 것은 우리 청년부에서 지은 이름인데 좋아서 차용해 왔는데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당신의 자리는 어디냐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리. 근데 이 삶을 살 때 핵심이 뭐냐? 결국 십자가 복음의 삶이고 이 삶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결국 성령.

행위도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이펙토. 자, 두 번째, 기도응답의 유업. 이게 연결돼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인데,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도응답하시는 것을 말하면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업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유업이 그거였어요. 그들이 부를 때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신이 어딨냐. 거기에 이스라엘의 위대함이 있었죠. 하나님 올바로 세워질 때. 여기에 교회의 위대함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강조하신 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하신 말씀이죠. 7절 이하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보세요. 그냥 기도하면 응답한다 이러면 될 텐데, 약간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만, 기도를 세 가지 면으로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뭐 하세요?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만큼 강조하시니 일곱 번에 걸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그러면서 그걸로도 예수님이 성이 안 차셨는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 그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라도 하늘 아버지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자식이 반복적으로 아버지에게 대들고 거스리면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 있나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아버지를 악한 자라고 표현할 만큼, 이게 대조법인데요.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인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악한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그런 의미에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제 대조법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만큼 강조하고 있어요. 작은 세 번째, 기도응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럼 이렇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 응답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기억하세요. 구약에서부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생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시면서 주신 그 놀라운 약속, 기도 응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랬는데 구약이건 신약이건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오늘날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 때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생명이 넘치는데, 하나님의 포괄적인 실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응답도 거기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기도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이잖아요. 반복적으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예수님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6장에 특별히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돼. 먼저 6장 9절부터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양쪽에 두 가지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둘 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한쪽에는 종교적인 의식만 내서 율법주의자들의 기도, 바리새인처럼. 다른 쪽에는 이방인의 기도.
이 둘을 딱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입는 것, 먹는 것, 주거 환경,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의식주의 문제가 그들의 핵심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요즘은 좀 잘 살니까 달라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먹는 거, 입는 거, 주거 환경, 명예 등 세상의 것들을 이방인들은 추구하면서 합니다. 그들이 구한다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떤 영어 성경을 run after 혹은 seek after라고 번역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이방인들이 추구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 그러니까 그들은 구하는 것도 그것을 위해 구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이 있다면 가서 뭘 위해 구합니까?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줄기차게 절박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할 줄로 아는 거죠.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다 안다고 하시면서 저들처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들과 똑같이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에 쭉 살펴보더라도 이거를 명확하게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포도나무의 삶,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데 포도나무의 삶을 살며 우리에게 주신 유익들이 쭉 나오잖아요. 제척 십자가 복음 1단원 3장에 나오죠. 그런데 기도응답은 무려 3번이나 나와요. 다른 건 한 번씩만 나오는데.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3번이나 나와요. 기도응답은 14장부터 나와요. 14장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도 보면 두 번 연속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니 한 번만 해도 되는데 두 번이라. 그만큼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신다. 성경은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되나? 안 돼요. 그럼 성경 거짓말이라고? 안 해요. 문맥을 보세요. 바로 위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1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아니하느냐. 상호교제, 친밀한 사랑의 교제. 이거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번 시리즈만 하더라도.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삶을 사시고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면 우리가 동일하게 이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성령의 인도와 임재와 인도와 능력으로 아까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그때 우리 각자가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일보다 질적인 면은 아닐지 몰라도 양적인 면에서 더 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거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거를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여기에 기도 응답은 뭐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나눈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3일째 사이의 상호 내주 그 친밀한 교제 교회가 그래 연합해서 그리로 초대를 받아서 함께하는데 이 영성과 섬교가 분리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

0: 삶을 살면서 거기에 있을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인류의 기도고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되 이방인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똑같은 말인데 제가 강조점을 달리 뒀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유업 중에 일부를 살펴보되 열방의 유업과 기도응답의 유업을 살펴봤는데 두 개 연결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너무나 놀라운 이 시기에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서고 또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각자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집요하게 주님을 찾는 자리로 나갈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

0: 에는 부산 극동 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신발을 신습니다. 신발을 신어야 어디든 갈 수가 있죠. 아기들도 걸음마를 시작하면 엄마는 아주 작지만 예쁜 신발을 신겨 걷도록 연습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신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신발을 신는 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매일 신발을 신고 공부하러 가고 일하러 가고 신발을 신고 사람들은 바쁜 세상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신발을 벗지요. 고단한 하루도 벗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쉼도 있습니다. 신발을 벗어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선 속된 세상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에 따라 세상을 살면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묻히고 걸어온 그 신발을 신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욕심의 신발, 교만의 신발, 증오의 신발, 아집의 신발, 세상의 신발은 모두 벗어버려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삶이 묻은 신발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깨끗한 발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땅을 딛고 주님만을 따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시편 120편 2절 말씀입니다. 믿지 못한다면.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LA공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출발 준비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남자가 승무원을 다급하게 찾았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내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었지만 남자의 딱한 사정을 들은 기장은 비행기를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리던 남자가 거짓말을 했다며 승무원에게 사과했습니다. 사실은 부부싸움을 하고 홧김에 혼자 한국으로 가려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비행기를 돌리지 않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번엔 또 다른 손님이 내리겠다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아까 혼자서 빠져나간 승객은 왜 다시 타지 않았죠? 테러리스트 아닌가요? 승무원들이 사정을 설명했지만 손님은 믿지 않고 다른 승객들의 짐과 기내를 다시 한번 조사해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그 손님 때문에 결국 300명의 승객들은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 짐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불신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비행기라도 믿지 못하면 탈 수가 없듯이 만고 불변의 진리라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믿는다면 곧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아이노스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십자가 그늘 밑에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인데요. 이 연주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린 곳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 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경,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센텀 지역에 위치한 부산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성경을 읽고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린고수 출연자들의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나의 목자는 여호와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시편의 진주 23편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표현은 아주 유명한 찰스 펄전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의 별명을 붙였어요. 시편의 진주라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진주알처럼 그렇게 영롱하고 귀하다고. 저도 여러분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니까 진짜 진주가 맞아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양이라면, 뭐요? 양. 양이라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을 풀도 필요하고 마실 물도 필요하고 비바람 막을 우리 집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수백 가지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딱 하나만 필요한 게 뭐냐고 물으면 답은 목자입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목자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양이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어. 풀밭도 가지고 있고 마실 강, 개울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목자가 없어.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에게 목자는 그냥 옆에 있는 사람 하나가 아니라 양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자는 뭐냐? 양을 책임지는 존재.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되 완전히 책임지는, 끝까지 책임지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게 목자예요. 그럼 고개가 끄덕여지죠? 아, 맞네. 다 없어도 목자만 있으면, 진짜 제대로 된 목자만 있으면 나한테는 없지만 다 있는 거네. 왜? 그분이 책임지고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에게 목자는 너무나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목자는 양에게 모든 것이고 전부입니다. 옆에 있는 그냥 사람 하나가 아니고 목자는 양에게 전부예요. 전부. 나한테는 없어도 이분에게는 있는 것, 나는 부족하지만 이분은 전능한 것, 전부예요. 전부. 오늘 23편 쭉 읽어보세요. 목자는 양을 이끕니다. 먹입니다. 물가에 가서 눕힙니다. 보호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여 마지막에는 목자의 집으로 함께 돌아옵니다. 그럼 본문을 보세요. 6절까지 전부 목자가 다예요. 그럼 놀라운 것은 모든 행위의 주어가 목자예요. 목자. 목사님, 그럼 양은 뭐 하는데? 목자 따라가면 되지.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양이 목자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끄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다 내려놓고 목자가 시키는 대로 이거 먹으라면 맛있게 먹으면 되고, 여기서 쉬라면 누우면 되고,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꾸나 하면 따라가면 되고. 여러분, 시편 23편은 한때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참 이쁘다, 문장이 이쁜 줄 알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이 감동, 이 감격, 이 기쁨, 여러분 어마무시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양에 비유합니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지가 양이래. 우리도 양입니다, 여러분. 목사이지만 저도 양입니다. 부족하죠.

일어나죠.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 날개가 있나 발톱이 있나 송곳니가 있나 우리는 다 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다 양이라면 우리에게 목자가 있어야 된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만약에 양이라면 목자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목자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 그게 무슨 말일까? 성도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사람은 자기 나름의 목자를 다 구하여 삽니다. 사람은요, 자기 나름의 목자를 다 구해놓고 만들어놓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 안 들키려고 감추어서 그렇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내 나름의 목자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념이 목자야. 신념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험이 목자야. 하나님 말씀은 귀전에도 안 들려. 내 경험이 나를 끄는 목자야. 그 목자를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일을 만난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요즘 최고로 각광받는 목자는 재물, 돈이죠. 여러분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라는 목자는요, 단순히 화폐가 아니라 진짜 목자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맡기고. 여러분 양은요, 목자가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이 재물이라는 목자 때문에 내가 안심이 돼. 이런 의미에서 목자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들켜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나름의 목자를 다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그 목자에게 의지하고 싶고 보호받고 싶고 기대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고 예수를 만나기 전 우리의 본능이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목자 삼고 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죠. 누가 진짜 어떤 목자가 진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건가? 여러분 나름의 목자 좋아요. 그러나 진짜 어떤 목자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건가? 나의 시련과 눈물에서 나를 위로하실 것이며 심지어 죄 가운데서도 그 죄를 책임져 줄 목자, 죽음 가운데서도 그 죽음과 죽음 이후를 책임져 줄 목자, 끝까지 나와 함께할 목자가 누구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 삼고 있는 그 목자가 과연 여러분을 끝까지 함께할까요?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며 그 죽음 너머에서도 끝까지 함께하는 목자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의지하고 따르는 그 목자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목자는 나도 유한하고 지도 유한하고 그 유한함의 정도의 차이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목자로 삼고 사는가 너무나 중요하죠. 나는 누구를 나의 목자 삼는가? 그 말은 나를 끝까지 죄와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까지 나와 함께하여 나를 책임져 줄 목자가 과연 누구인가? 여기서 다윗은 너무나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 여러분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누가 나를 책임져 주지? 누가 나를 끝까지 함께하여 그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영원한 세계까지 동행하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조금 바꾸어 보면 나의 목자는 여호와십니다. 친구야, 너의 목자는 뭔데? 나의 목자는 여호와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의 목자는 여호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 목자는 좋은 직업일까요? 그렇지 않는 직업일까요? 성도 여러분 의외로 우리는 이 목가적인 정서가 있어요. 양, 이쁜 놈. 성경의 양은 전혀 이쁜 놈이 아닙니다. 똥 묻히고 다니는 놈.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도 더러운 직업이에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보세요. 목자가 하찮고 더러운 직업이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를 해. 조금 불경스럽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이시고 영광이신데 이 세상 직업 가운데 하찮은 직업, 어쩌면 천직업, 목자. 이건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점을 보세요, 요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다윗, 살짝 기분 나쁘다. 나 거룩한 여호와야. 이런 나를 뭐? 목자? 나 살짝 기분 나빠. 하나님 절대 안 그러시죠. 다윗의 심정의 고백을 인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왜 천한 직업 목자를 하나님께 비유하느냐 이런 게 아니고 양과 목자는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관계. 나는 당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면 나는 외톨이 별똥별이 됩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는 친밀한 관계, 생명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소품들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나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쁜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고 나의 목자 여호와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시련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분이 책임져 주셨고,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배반을 당했을 때도 그분이 책임져 주셨고, 흉악한 죄에 빠졌을 때도 그 죄에서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잖아요. 그를 건져내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크던 말씀드리지만 한번 느껴보세요. 나의 목자는 여호와십니다. 이게 예쁜 문장이 아니라 감격. 나의 목자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랍니다. 감격과 감동과 영혼의 희열이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아, 다윗이 그랬을 것 같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안 하죠. 나의 목자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쩌면 에이 목사님 그거나 맞아요. 똑같은 의미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 자, 이런 뜻입니다. 모든 존재는 그 존재가 있게 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더 이상은 설명이 불가합니다.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 설명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피조물이 됩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속이 좀 답답해, 불안해, 천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거 어떡할까?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너. 하나님은 모든 계획과 결정을 스스로 하십니다. 유일한 주권자죠.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스스로 전능하신 분이에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힘이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충분히 전능하신 분.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이와 같이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신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요, 그 여호와는 언약의 이름이에요. 홀로 계시고 홀로 결정하시고 주관하시고 스스로 충분히 전능하신 분인데, 그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 여러분, 언약은 고대 사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혼. 결혼은 언약이에요. 하나는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웃 나라와 그 나라가. 그래서 힘이 센 나라에게 힘이 작은 나라가 조공을 바치며 조약을 맺어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를 사랑할게, 결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주종관계. 조공을 받고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이렇게 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언약을 맺으셨어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무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씨 아들이 없다고 많이 초조한데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내가 전에 말했잖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기다려봐. 그리고 또 하나님 뭘 하시냐면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내가 줄게. 근데 지금 주는 게 아니고 먼 훗날 너희들이 저 이방 나라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 돼. 그게 애굽의 400년이거든요.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되어 돌아와 네가 서 있는 이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거야. 그게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날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구원 프로젝트를 400년에 걸친 말씀을 하나님이 한 문장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귀를 당기고 아브라함 이리 와봐. 방금 잘 들었지? 이게 나의 프로젝트야. 근데 나의 이 프로젝트에 네가 키야. 네가 핵심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언약을 맺을 때 문화가 하나 있어요. 문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이거는 우리 초량교회 예배의 문화입니다. 우리 초량교회 예배의 문화는 어느 순간 이렇게 정착이 되었구나. 자, 언약을 맺는데 문화가 뭐냐면 살아있는 짐승을 끌고 와요. 살아있는 짐승을 끌고 와 보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짐승을 죽여 배를 갈라 두 쪽을 내요. 그리고 한 토막은 여기에, 한 토막은 여기에. 살아있는 놈을 끌고 와서 죽여서 두 토막을 내어서 한 토막, 한 토막. 그 가운데 언약을 맺는 너와 내가 지나가야 돼. 손을 잡고. 그럼 그게 뭘까요? 이 언약을 어기면 네가 이 짐승처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짐승이 뭔데? 죽었잖아요. 만약에 너나 나나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는 거야.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3년 된 암소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순양 한 마리,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요걸 각각 한 마리라 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섯 마리를 가져오라 합니다.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한 마리만 해도 돼요. 우리 목숨이 두 개인가? 목숨 걸고라는 말은 하나뿐인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뭐 다섯 개 겁니다. 바보잖아. 근데 하나님이 다섯 마리를 가져오랍니다. 제일 큰 놈, 소부터 제일 작은 놈, 집비둘기 새끼까지. 이게 뭘까요? 만약에 너와 내가 언약을 어기면 다섯 번 죽는 거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말이지만 다섯 개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섯 개의 언약, 목숨을 걸고. 자, 언약 체결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게 뭐죠? 가운데로 걸어가야지.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언약 당사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5장 17절 18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타는 횃불은 불이 확 오르는 횃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보세요. 그날에 언약을 맺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여러분 이게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했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몸이 둘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 자가 누굽니까? 이상하지만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목사님,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돼.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사이로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의 목숨 다섯 개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셔. 아브라함아, 이 언약은 나만 지나갈게. 나의 목숨 다섯 개를 걸어놓고 네하고 약속할게. 너는 안 지나와도 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지난 세월 은혜 주시면, 이거 되게 하시면, 살려주시면 골백 번도 더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그거 여러분 다 언약입니다. 언약. 그런데 못 지키죠. 사실은 언약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신 목숨 걸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 약속이 그냥 하나님의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뭐라?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느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는 당신의 목숨을 다섯 개를 걸어놓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느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목숨 걸고 우리 구원하셨지. 네 이거 지키면 너도 구원받는다 이래 하십니까? 우리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 십자가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나도 지키고 너도 지켜야 돼. 너 90점 이하면 천국 못 가. 그럼 우리가 다 못 가죠. 택도 없죠. 하나님이 목숨 걸고 세우신 이 구원의 은약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이게 그냥 이쁜 말이 아니라 와, 감동이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감격. 이런 여호와가, 친구들아, 나의 목자야. 세상아, 들어라. 이런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그 감동, 그 감격, 그 희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추상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얘들아, 너의 목자는 누구야?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너의 목자는 누구야?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목자 삼고 살아가는 그것이 나를 지키고 끝까지 나와 함께하며 나의 모든 걸 책임질까요? 내가 목자 삼은 모든 것, 나의 죽음과 함께 절대로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도 끝 끝까지 나와 함께하며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 나의 죽음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목자는 세상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그런 목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이제 이런 여호와가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십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격이고 감동이고 충격인데 이런 여호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세요. 오늘 주제로 하면 나의 목자가 되시려고 여호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분이 예수죠. 예수. 여러분, 여호와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칭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조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여호와는 아버지라 생각, 아니에요.
삼일째

하나님을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 여호와,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려고 오셨는데 그 목자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성이 뭡니까? 얘들아, 나 목자야. 나 너의 목자야. 나 너희들의 목자가 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 나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입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셨대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당신의 생명을 걸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나를 목자 삼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목자 삼고 나를 따라오는 나에게 기대는 그 양은 내가 책임지마.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당신의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속으로 고백해 봅시다. 나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나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지난 날까지 나는 목자 없는 양,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나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세상 친구도 말할 겁니다. 우리도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나의 목자는 십자가에서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목숨 걸고 이 세상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십니다.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런 든든함이, 이런 위로가, 이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 나의 목자는 여호와십니다. 생명 다섯 개 걸어놓고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우리, 나의 목자는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놓고 누구든지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상로에 위치한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465-0533번 초량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경험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핵심은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죽은 이를 기리는 제사 음식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단순한 고통의 참여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온 세대 교회 서태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자신의 지혜와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힘이 아니라 섬김으로 백성을 이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소외되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과 이 민족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앞날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하게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1: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게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즘 세상은 우리를 정말 많은 이름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MZ세대다, 알파세대다, 기성세대다 하면서요. 각자의 세대와 취향과 행동방식에 따라 우리를 하나의 틀로 정의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알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의 다스림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진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지금, 오늘, 내가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선택이 진짜 나의 정체성을

네, 조수아의 음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 찬양 함께 나누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견 PD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세웁니다라는 이 마음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저런 정보도 많고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속한 나 자신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도록 만들어가고 있죠. 즉, 세상이 정한 기준에 맞추게끔 애쓰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데요. 성경 속에 다니엘의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살았지만 그 나라의 정의나 압력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중심은 늘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왕이 뭐라 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대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란 묵상을 했는데요. 세상이 뭐라 하든 그 누가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 그 중심의 선택이 진짜 나의 정체성을 말해주지 않을까요? 오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힘차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나의 정체성을 과연 어떠한 것으로 표현할 것인가, 어떠한 것으로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곧 나의 정체성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힘차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말씀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 그리고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이 아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이 아침 되면 좋겠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는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아주 특별한 질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또 함께 나누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그 전에 부산극동방송에서 준비한 또 다른 선물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찬양 함께 나누고 그 소식 전해드린 후에 오늘의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문자 말씀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세요.

0: 찬양합니다.
1: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린 곳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경,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센텀 지역에 위치한 부산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성경을 읽고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린고수 출연자들의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부산 지역번호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교통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19분 막 지나가고 있어요. 부산교통 방송에서 준비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부산교통방송 아트홀에서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네,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찾아가고 있죠. 장대진 PD가 진행하고 있는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성경을 읽음으로써 주어지는 그 은혜와 놀라운 변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께 알짜배기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2026년을 절반을 지나

나가고 있어요. 이 지점에서 이제 앞으로 남은 2026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진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을 위해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전국에서 지금 다 신청이 몰려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산에 계신 방송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먼저 또 선보이고 싶어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 고수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주소 받으시고 입력을 해주셔야 신청이 완료되고요. 다시 한 번 더 저희 방송국에서 연락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꼭 지금 이 시간 고수라고 신청하시고 링크 주소 받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분의 목사님들 그리고 네 분의 출연진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 응답을 경험하신 말씀 세운 교회 이태재 목사님 그리고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 하우스의 조상현 목사님 그리고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 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그리고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 온 성도가 이 성경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동안 방송으로만 들으셨던 이 놀라운 기적의 시간 직접 체험하고 직접 현장에서 만나보길 원하시는 분들 지금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좌석이 빠르게 마감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침 여러분 이 소식 여러분께 가장 빨리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수라고 남기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앞서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세웁시다 라는 도전의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산극동방송에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같은 시간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이를 특별 세미나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청하니까요. 지금 이 시간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보내시면서 지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니까요. 여러분 날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신청 계속해서 받고요. 찬양 후에 오늘의 코너 아주 특별한 질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온전한 신앙과 삶을 찾아가는 시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과 마음을 찾습니다. 아주 특별한 질문. 네, 아주 특별한 아침의 대표 따뜻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죠. 아주 특별한 질문. 오늘 광진교회 정명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0: 네, 이제 6월을 맞이해서 또 목사님과 네. 오늘 함께하는데요. 목사님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1: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특별히 뭐 이제 6월달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전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0: 네. 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나라를 네. 위해. 혹시 목사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위해 방금 그 마음을 품으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가 네. 뭔가를 할 수 있을 만한 혹시 네. 목사님만의 작은 실천 방법이라든지 뭐. 뭐가 있을까요?
1: 뭐 가장 전 뭐 기본적인 거는 전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죠.
0: 아멘. 네.
1: 그래서 이제 저는 특별히 제가 이제 부산에 이렇게 이제 온 지 한 30년 됐는데
0: 네.
1: 그동안 저 잘 몰랐던 내용들을 이렇게 3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알게 됐는데 아주 그 전국적으로 부산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0: 어, 어딜까요?
1: 네, 유엔 묘지 공원이라고.
0: 아, 맞아요.
1: 네, 혹시 피디님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0: 네, 가봤습니다.
1: 네. 네네. 저는 최근에 이제 거기를 이제 방문하면서 아 이렇게 정말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소중한 전 장소가 있는데 이거를 좀 몰랐구나. 아, 좀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0: 네.
1: 또 새롭게 생각하는 전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0: 네네.
1: 네. 그래서 6월 달에 한번 우리 이제 부산에 계시는 분들 또 부산으로 이렇게 놀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꼭 방문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0: 맞아요. 남구에 네. 위치해 네. 있죠.

0: 네, 그곳에 꼭 방문하시면 네. 이제 공원처럼 되게 잘 돼 있는데 한쪽에는 네. 또 미니 박물관처럼 네. 그때 당시 6.25 전쟁 당시 이제 깃발이라든지 그분들의 네. 뭐 명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1: 네.
0: 이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6월달 함께 네. 보내면
1: 또
0: 좋겠습니다.
1: 이제 자녀들하고도
0: 맞아요.
1: 함께 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4만여 명의 그런 이제 유엔 참전 용사들이 있잖아요.
0: 네.
1: 이제 그 가운데 혹시 가장 최연소로 이렇게 참전했던 그 용사 병사가 네.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0: 아, 저는 목사님께서 네. 가장 최연소로 네. 참전한 그 사람의 나이는 몇 살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름은 네.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네. 근데 거기에 네네. 그 도운트 수로라고 있습니다. 한 110m 거리, 110m 길이 정도.
0: 네, 네, 네.
1: 이제 거기에 이제 가 보시면 이제 공원과 묘지 그 사이에 흐르는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수로 이름이 도운트 수로입니다.
0: 도운트 수로.
1: 예. 근데 그 도운트가 그 병사 이름이에요.
0: 아, 호주에, 최연소.
1: 예, 호주에서 참전했는데 17살.
0: 예. 세상에나.
1: 예, 참전을 했죠. 네. 그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여기 전쟁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어려 가지고 안 되니까 형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참전했다가 11일 만인가 이렇게 하여튼 그 전사를 네. 했습니다.
0: 세상에.
1: 그래서 그 최연소 전사자의 이름을 따서 도운트 수로라고 만들어놨는데 한번 뭐 가서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아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지켜주시는지를 아멘. 한번 이렇게 새겨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혹시 오늘 부산 남구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이라도
1: 그럼요.
0: 잠시 가볍게 네.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말을 활용해서 또 함께 방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멋진 마음 또 나라를 위한 마음 함께 나눠주신 광진교회 정명실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살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들렸던 아특문 PG가 아니어가지고 살짝 네. 놀라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이게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이제 미리 파일을 올려놓는데 네. 제가 잠시 다른 파일을 올려놔가지고 저도 잠시 멈칫해서 다른 PG를 올렸지만 늘 같은 마음보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같은 네. 코너지만 그 마음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특별한 질문 함께하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또 함께하게 될지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주제 퀴즈 함께 드리면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퀴즈 준비해 주셨죠?
1: 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 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깊은 데로 몰고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그는 배와 그물을 그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0: 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1: 안드레,
0: 2번
1: 베드로.
0: 과연 누구일지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밤낮으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깊은 데로 몰고 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때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한 이 제자입니다. 자, 과연 누구일지 정답 샷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0: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 하나 둘씩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목사님께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 힌트 한번 나눠주셔도 좋겠어요.
1: 네, 벌써 뭐 정답을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0: 네,
1: 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열두 제자 중에 수제자다.
0: 맞아요. 그렇죠?
1: 네,
0: 열두 제자 중에 늘 가장 먼저 언급되는 제자이기도 하죠.
1: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또 아주 크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또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또 칭찬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0: 맞아요. 네. 그리고 이 인물을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참 열정적이다.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1: 네.
0: 그 열정이 너무나도 넘쳐서 때로는 충동적이기도 하다.
1: 맞아요.
0: 라는 네.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네.
1: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또 바로 또 책망도 받죠.
0: 많이 네. 혼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참 수제자이겠다라는 네. 생각도 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과연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안드레, 2번 베드로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최명자님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질문 광진교회 정명실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각 아침 7시 40분 막 지났습니다. 자, 저희 오늘 주제와 관련된 몸풀기 퀴즈 드렸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맞춰주시는 거였는데요. 보기 1번 안드레, 2번 베드로였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퀴즈의 정답 발표해 주실까요?
1: 네, 정답은 베드로입니다.
0: 맞아요.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열정과 충동의 모습에 함께 있어서 예수님께 책망도 많이 받았지만 또 칭찬도 많이 들었던 네. 그런 제자였습니다. 정답은 베드로였어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9507번님, 1419번님, 3874번님, 또 2857번님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셨는데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3629번님은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 네. 할렐루야. 정답은 베드로입니다. 제가 천국 가면 만나고 싶은 선생님입니다.
0: 아, 꼭 만나보고 싶어. 어떤 네. 것 때문에 만나보고 싶으실지, 또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으신지 또 한번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천국 가면 만나보고 싶은 제자 베드로. 네, 029번님은 정답 보내주시면서 유엔 묘지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 수로에 깊은 사연이 있는지 오늘 처음 들었어요. 다음에 방문하면 돈투 수로 더 감사하면서 걸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고 한 번 더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8791번님 정답 보내주시면서 앞서서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성경의 무림고수 1일 특별 세미나 기대됩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 지금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매주 금요일 성경의 무림고수를 만나는 시간,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장대진 PD가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1일 특별 세미나가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부산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동안 방송으로만 들었던 성경의 무림고수 4분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요.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베드로 이 퀴즈를 드린 이유가 있죠. 오늘은 부르심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오늘 주제 보시고 어떠셨어요?
1: 네, 그 서두에도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사회적 여러 현상 속에서 그 세대를 지칭하는 네. 그런 이제 용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세대와 시간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고유한 또 명칭 그거를 우리가 잘 새기고 살아가야 될 시대가 아닌가 아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세대와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네. 그 명칭 오늘 함께 나누면서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오늘의 질문 드리면서 출발해볼게요. 오늘 베드로도 그렇고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1: 네,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부르심 그러면은 이제 제일 쉽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게 콜링인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르심 그러면 어떤 선교사나 목사나 어떤 성직자로의 맞아요. 부르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콜링이라고 하는 전 부르심 이제 우리가 흔히 소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전 가장 중요한 건 존재적인 어떤 관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원으로 부르신다.
0: 구원으로 네. 부르신다.
1: 그래서 그거는 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1차적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일차적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게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는 존재적인 부르심이다. 뭐 구원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0: 아멘.
1: 그다음이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특별한 그게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하는데 네.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미션이죠. 그거는 네. 콜링과 미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성경에서 말하는 부르심은 두 종류인데 첫 번째는

0: 존재적인 부르심, 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네. 이것은 소명이고, 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1: 해야
0: 각자를 향한
1: 그런,
0: 그렇죠. 각자를 향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미션을 부어주시는 것이 사명이다.
1: 그렇죠.
0: 네. 저희가 흔히 소명과 사명을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네.
0: 이 부르심이라는 말 앞에 주님 저는 아니지요라고
1: 그렇죠.
0: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1: 네, 예.
0: 오늘 이 시간 소명과 사명 명확하게 구분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1: 그렇습니다.
0: 또 그 다음 단계에서
1: 네, 각자에게 인전
0: 향한 네,
1: 특별한 저 사명
0: 네, 네. 이렇게 있다는 사실 꼭 선교사 뭐 목회자 이런 부르심만이 부르심은 아니다.
1: 그렇죠. 자녀됨 자녀로서의 네.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아멘. 부르심 네.
0: 아멘. 우리가 그것을 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도 실은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특히 이거는 사명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1: 네.
0: 내가 받은 사명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잘 모르겠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고 흔히 이제 네. 다음 세대 친구들이
1: 네.
0: 내 삶의 진로를 두고
1: 그렇죠.
0: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이제 곧 여름 방학 시즌에 또 수련회도 많이 할
1: 맞습니다.
0: 거고 캠프도 할 건데
1: 네.
0: 이럴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그 꿈
1: 네.
0: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놓고 기도합시다
1: 네.
0: 라고 기도 제목도 많이 던져요.
1: 맞아요.
0: 근데 그럴 때 흔히 이제 착각하기도 하는 게 엄청난 특별한 뭔가가 주어져야만
1: 네.
0: 내가 사명을 받은 자고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1: 네.
0: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명으로도 주어지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올까요?
1: 뭐 그냥 제 큰아들 얘기를 잠깐 조금 하면
0: 네.
1: 똑같아요. 고등학교 때 인전 그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가 인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저 기도하던 중에 그냥 자기 마음속에 나의 사랑을 노래하고 전하는 자가 되라 그런 전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0: 네.
1: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해야 될지를 알려달라. 그거는 이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알려달라.
0: 네,
1: 그랬는데 이제 사람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0: 네.
1: 입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목사로서의 길을 이제 가게 됐는데
0: 네.
1: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 그 다음 단계로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또 칼빈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온 아주 중요한 정신은 뭐냐면 일종의 직업 소명설이에요. 많이 이제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0: 네.
1: 그래서 그 이전에는 카톨릭 중심 세계에서는 성직이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사제 중심으로 구분을 했었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정신은 모든 직업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직업이죠.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삶이 모든 부분에서 오히려 주어진 삶의 자리를 마치 성직자인 것처럼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을 풀어준 거죠.
0: 네.
1: 네.
0: 그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은 실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어떠한 직업을 너는 뭐 의사가 되어라, 너는
1: 네.
0: 교사가 되어라 또 있겠지만 그 전에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까 큰아들에게
1: 네,
0: 말씀하신
1: 맞아요.
0: 것처럼
1: 네.
0: 노래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1: 네.
0: 제가 그런 삶을 살겠는데 어떤 직업일까요? 이런
1: 그렇죠. 저에게
0: 말씀해 주세요라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1: 네.
0: 받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직업 소명설. 모든
1: 그렇죠.
0: 직업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1: 네.
0: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특히 그 직업에 대한
1: 맞습니다.
0: 인식이라고 될까요?
1: 맞아요.
0: 너무 심한.

0: 하잖아요. 네. 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직업이고 예.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직업이 아니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펼치실 하나님의 미션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은 그렇다면 무엇인가요? 네. 라고 질문하며 나아가는 것.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이 말을 우리 부모님들이 네. 해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직업의 귀천에 대해서 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보다 일, 돈, 네. 성공,
1: 예.
0: 때로는 또 이것들을 위해서 걱정이 더 앞서 때도 있어요.
1: 네, 그렇죠.
0: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이런 것들이 더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나의 삶을 우선순위로 둘 때가 참 많이 네. 있거든요. 그럴 때 나의 우선순위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1: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 양창모라고 하는 분이 쓴 네. 책인데 아픔이 마중하는 세계에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분은 의사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그 강원도 춘천에서 그 소양강댐을 만들면서 이제 그 밑에 있었던 마을들이 이제 댐이 이제 높아지고 물이 차면서 거기에 있던 마을들을 전 이렇게 바깥으로
0: 네. 이전시키네.
1: 이전시키죠. 그래서 수몰 지역에서 특별히 이분이 하고 있는 건 왕진을 다니는 거예요. 의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진료소에서 그냥 진료실에서 오는 환자를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다니는. 이제 이분이 이제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속에서 정말 나이 드신 분들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을 경험하면서 요 책을 쓴 내용인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네. 종종 그 글 속에서 요런 멘트를 하나씩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이런 것을 계속 질문을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냥 우리가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제 크리스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아까 이제 묻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저는 이분이 했던 질문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고 계실까 끊임없이 네.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을 잘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0: 아멘.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명확한 방법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1: 네.
0: 라고 매 순간 질문하며 답을 구하는 것.
1: 네.
0: 이것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소명, 하나님의 그 소명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명이라고 보내주세요. 소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기도문 이미지 파일과 함께 그리고 오늘 방송 내용 방송 후에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명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명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우리 정영실 목사님께서 방송 가족분들을 향한 메시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 듣겠습니다.
1: 네, 오늘 그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전해지는 전 이야기 중에 조선 말기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아주 큰 전 어떻게 보면 전 그 권문 세도에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마부로 그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엄귀현이라고 하는 마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너무 이제 싱글벙글 이렇게 하고 이제 행복하게 일을 하니까 이제 이재영 이제 주인이죠. 아, 너는 뭐가 이렇게 좀 싱글벙글 하냐 그랬더니 아, 내가 인생의 최고의 주인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이렇게 마음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서 행복하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재영이 묻기를 아니 그러면 이 마부 종이 뭐 양반이라도 된다더냐. 그러면서 이제 약간 비꼰 거죠.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엄규현이라고 하는 마부가 아주 굉장히 뛰어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양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내가 마부로서 주인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소명,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깨닫는 것.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이렇게 이제 깨닫고 살아가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맛이라고 생각하고 멋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아멘.
1: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가족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멋진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아멘. 하나님의 소명을 품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맛과 멋을 찾는 오늘 아주 특별한 오늘 보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명이라고 보내시면서 그 마음 함께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였고요.
1: 네, 광진교회 정명식 목사였습니다.
0: 네, 목사님 제가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면 함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치면서 마칠게요.
1: 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0: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토기장의 손 안에서 다시 빚어지는 교회와 나라, The Church and Nation Remolded in the Potter's Hands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상한 장소로 보냅니다. 왕궁이 아닙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전쟁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토기장의 집, 즉 도의 공방으로 보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과 한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토기장의 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드러운 흙과 끊임없이 돌아가는 농로와 그리고 장인의 손입니다. 흙은 스스로 자기 모양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장인의 손이 방향을 정하죠. 그런데 어떤 흙은 부드럽게 순종하지만 어떤 흙은 굳어져서 손 안에서도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유다를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상 숭배와 거짓과 불의와 권력의 타락으로 가득 차 있었죠. 유다의 제18대 왕 여호야김에게 아부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를 외쳤고 정치 권력은 신앙과 정의를 짓밟았으며 백성은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 손 안에서 갈라지는 진흙처럼 잘못된 길로 파멸을 향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끊임없이 무시하다가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개인 경건을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여 우리 나라와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세 가지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교회와 나라를 다시 빚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God remolds a repentant church and nation. 예레미야 18장 3절 4절에 보니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고 말합니다. 토기장에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래야 제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가끔 흙이 구워지는 과정에서 도자기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터짐에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하트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금이 갔다는 정도가 아니라 부패하다, 망가지다, 파괴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유다는 단순히 실수한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썩어가고 있었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터진 흙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에 만들다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사입니다. 창조적인 형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재창조하시는 분이심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한국을 진단해 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교회와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선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살 길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둘째로, 오늘 예레미야 18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악함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와 나라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God judges a hardened church and nation. 유다는 하나님의 회개 명령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더욱더 완악해집니다. 예레미야 18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고 말합니다. 진리와 불의는 섞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면 충돌합니다. 본문에서 사람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완악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쉐리루트입니다. 굳어져 버린 고집과 변하지 않는 완고함을 뜻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하여 J.A. 탐슨은 예레미야서 주석에서 유다의 비극은 무지가 아니라 고의적인 반역이었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영적인 마취입니다. 죄를 보고 들어도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독재자의 사악함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들어도 불편해합니다. 거룩이나 정의보다 편안함을 원합니다. 부정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는 시대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설교의 왕 찰스 스펄전은 죄를 웃으며 다루는 시대는 심판 직전에 있는 시대라고 일침을 날리며 경고했습니다. 교회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도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18장은 하나님은 깨어진 시대 속에서 교회를 파수꾼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God raises the church as watchmen in a broken age. 본문은 단순히 악인의 멸망만을 경고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교회가 책임지라는 요구를 하십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고 하시죠. 교회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시대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옳았던 사람은 예레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도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말, 편안하다, 바벨론에 침공이 없을 것이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짓 예언을 하는 가짜 선지자들을 훨씬 더 좋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인기가 너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가짜라고 정죄했던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가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특정 정당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가와 권력을 판단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낙태법과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동성애법은 반드시 반대해야 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동성결혼도 반드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한 목소리로 반대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독재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은 견제해야 마땅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침묵하지 않았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침묵하지 않았으며 아모스는 부패한 권력 앞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침뱉음을 당하며 뺨을 맞으며 감옥에 갇히며 고문을 당하며 살해의 위협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왜 오늘 한국

0: 교회만 침묵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 소망은 정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분노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와야 합니다. 인간 권력은 결국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박수를 받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은 하나님의 손 아래 회개하는 교회와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라고 알려주시지만 완악함을 붙드는 교회와 나라, 회개하지 않는 교회와 나라는 결국 깨지고 멸망한다고 경고하십니다. 교회는 침묵하지 말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릴 파수꾼의 책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다시 전능하신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 아래로 겸손히 돌아가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으려면 악한 독재자의 불의와 사악함에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왜 무너졌습니까? 죄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적 긴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고 진리 없는 민주주의는 선동이 되며 회개 없는 권력은 반드시 폭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침묵하지 말아라, 깨어있으라, 진리를 선포하라, 회개를 외치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왜냐하면 교회가 잠들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이 나라를 새롭게 빚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수영로 295번에 위치한 젊은이들의 요람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625-0691 말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중부노회 교회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17일 수요일까지 사직동 교회에서 제44회 부산 중부노회 여름 교사 강습회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교회학교 지도교역자 및 교사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0550-00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현제의 말씀그라피 선교회와 부산 극동방송이 6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 부산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제3회 청현제의 찬양 캘리그라피전 감사예배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야곱의 축복 등의 김인식 목사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7118-616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주빌리 통일구구 기도회가 6월 18일 목요일 수영로 교회에서 2026 부울경 통일소망축제를 개최합니다.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 그리고 특별 전시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740-467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교회가 7월 첫 주부터 사역할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우대 사항은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 또는 010-5336-696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교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신교회에서 제8회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005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가 열립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그동안 무린 곳에 출연해서 가장 큰 감동과 도전을 주셨던 네 분의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성경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생생하고 구체적인 간증과 노하우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30년 시편 낭독으로 영적 돌파와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말씀세움교회 이태재 목사님, 로마서 천독, 성경 천독으로 삶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기적을 소개할 레제나 하우스 조상현 목사님, 말씀 읊조리기 하가다를 통해 난치병이 치유되고 우울증이 떠나는 기적을 경험한 인천광명교회 신대호 목사님, 매일 5분의 말씀 선포로 교회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고 온 교회가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에덴중앙감리교회 박봉렬 목사님이 강사로 나섭니다.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경,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해운대구 센텀 지역에 위치한 부산 극동방송으로 오시면 성경을 읽고 선포하며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무린고수 출연자들의 간증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세미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고수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부산 지역 번호 051-759-6000번, 051-759-6000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무린 곳을 찾아서 1일 특별 세미나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경남 양산시 북포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3: 내가 그 분야의 비전문가인데도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사람들을 꾸며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깊이 연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를 않습니다.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치열하게 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적어집니다. 오늘 이런 시대를 가리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열매를 맺는 일도 집을 지어가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등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를 설교하셨습니다. 그 후에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있고 자비로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일인데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어야 하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이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43절과 4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겠습니까? 찔레에서 포도 열매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인간 세상에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 기타 등등의 사람들, 이들은 모두가 나쁜 나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나쁜 나무인 걸 가리고 위장합니다. 자기 인생의 가지에 무화과 열매를 걸어둡니다. 자기 인생의 가지에 포도 열매를 걸어둡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멀리서 보면 저 나무가 가시나무인데 무화과 열매가 걸려있으니 무화과 나무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꾸미고 위장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정확하게 맺는데 사람은 위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에서 기도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1회에 두 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빙자해서 바리새인은 세리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입술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입술이 되고 있습니다. 길거리 사거리에 가서 큰 소리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금덩이를 올려놓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헌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으로 가난한 자, 백성들에게는 나누어 주지는 않습니다. 베풀고 나누지 않습니다. 지극히 이중적입니다. 이들은 원래가 나쁜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인 것처럼 열매를 그들의 가지에 걸어두고 사람을 속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가 있고 나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걸고 좋은 나무인 양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인물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 제대로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니까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을까? 대단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직책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회계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헌금도 합니다. 먹을 걸 드시라고 물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다 관리하는 회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둑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돈계를 맡았는데 그걸 조금씩 조금씩 빼돌려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결국 그 돈 좋아하는 일이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을 멀리 떠나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이 좋은 나무인 것처럼 꾸미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예수님의 발에 평생 동안 모았던 시집 미천이었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은 팔면 300데나리온 어치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합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는 이걸 왜 허비해 버리느냐고. 객관적으로 보면 대단히 사회적인 정의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대단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정말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예수님의 발에 이걸 다 그냥 쏟아부어 버리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구제할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의 속이 시커먼 도둑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제자 공동체에 가지고 왔더라면, 좋은데 써주십시오 하고 왔더라면 유다가 이걸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가 동결을 맡은 도둑입니다. 그는 중간에서 그걸 떼먹었을 겁니다. 그게 아까워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둬서도 안 되고,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보고 가까이 할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 사람에게 나무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무는 원래부터 좋은 나무가 있고 원래부터 나쁜 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와 씨레처럼 나쁜 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원래부터, 날 때부터 좋은 사람이 있고, 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좋은 사람은 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겠다고 작정하시고, 원래부터 악한 사람은 너는 만세 전부터 지옥이다라고 정해 놓으셨을까요? 만약 우리 하나님이 그랬다면,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철저한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악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는 것부터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추악하고, 내 마음속에 정욕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냥 그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 백성이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나쁜 나무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좋은 나무가 되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또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는 말인가? 교회 안에 있으라는 말인가? 도대체 이게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원래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좋지 않은 나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람나무 주인이신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감람나무와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악한 사람들이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 진액을 뿌리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두셨다면 농장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우린 그렇게 나쁜 나무로 태어나서 나쁜 나무로 살다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에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접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접붙임 받아서 진액을 공급받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습니까? 돈을 들여서 나를 접붙여 주십시오. 나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빌어서 그래 그러면 너 얼마를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 돈을 들여서 접붙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가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접붙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나무, 좋은 나무,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린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자에게 바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나무였다가 접붙임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진액을 잘 공급받고 뿌리로부터 주시는 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 주인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지마다 가지마다 풍성하게 맺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갚아야 될 은혜이고 사명입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을 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도덕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선이라는 건 좋은 것 아닙니까?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접붙임 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걸 표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선한 걸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내 마음에 쌓는 것, 무엇을 쌓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미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고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다 덜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그걸 하나하나 쌓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선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 성장 아닙니까? 어떻게 성장하라 그랬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지식이 성장의 두 가지 기둥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접붙임 받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는 마치 그릇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을 주셨습니다.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 그릇 안에 우리가 지식을 채워가야 됩니다. 그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관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야 됩니다. 그렇게 쌓고 채우고 쌓아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선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호칭을 두 번 겹쳐서 부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건 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는 건 이 사람이 주님과 친하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과 가까우니 내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니 주여 주여 두 번이나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친한 겁니까? 친하지 않은 겁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만큼 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사는 집에 가셨습니다. 마르다가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언니를 돕지 않으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말합니다. 내 동생을 명하여 나를 좀 도와주라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이나 겹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마르다를 책망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르다야 내가 매우 아끼는 마르다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겹쳐서 하실 만큼 유대인들은 호칭을 두 번 부르는 건 사랑의 표현이고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그분과 친밀하다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쳐서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에서 4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상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사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건기에는 비가 잘 내리지 않아서 건조하고 흙이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이 흙을 파고 땅을 파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와 자기의 식구들이 살 집을 짓습니다. 깊이 깊이 기초를 합니다. 지금처럼 야간에 공사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되지도 않습니다. 야간에 비출 불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해야 됩니다. 땅을 파고 내려가 보면 석회암 암반을 만납니다. 암반을 깨고 뚫고 들어가서 거기에 집 기초를 짓습니다. 말이 이렇게 쉽지 직접 해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한여름 무더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 기초를 하기 위해서 바위를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을 올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집이 좀 좁은 것 같다. 이쁘지 않다. 그런데 주인은 압니다. 이 집이 얼마나 튼튼한지. 내가 땅을 팠기 때문에 내가 깊숙이 깊숙이 내려가서 기초를 했기 때문에 주인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이분이 땅을 파보니 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낮에 도저히 이거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깊이 내려가려다가 흙만 걷어내고 그 위에 그냥 집을 지었습니다. 넓게 지었습니다.

높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칭찬합니다. 좋은 집을 지었다고. 주인은 압니다. 이 집이 불안하다는 것을. 땅속 깊이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10월 중순이 지나면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금방 찾아옵니다. 우기가 되면 비가 내리는데 어떤 지역에는 국지성 호우가 내립니다. 순식간에 비가 내리면 거센 탕류가 불어닥치고 큰 물길이 생깁니다. 거대한 물길이 집을 때립니다. 두 집을 같이 때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튼튼하게 기초를 한 집은 끄떡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흙 위에 흙을 걷어내고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집니다. 파괴됩니다. 파괴됨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께서 하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참 좋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베풀고 나누어 주십시오. 말씀 들을 때는 매우 좋습니다. 참 좋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뒤돌아서자마자 우리는 남을 비판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정죄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한여름 뙤약볕 때 땅 파는 것보다 힘들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 파고 내려가서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것보다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돈을 벌어오는 게 낫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용서해야 그게 자비라고 그래서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나누어 줘야 되는데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한여름 뙤약볕 때땅 파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세찬 비바람이 불어오고 큰 물결을 이루어서 내 인생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다 찾아옵니다. 크고 작은 환난들, 어려움들, 그거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 인생의 집이 튼튼하게 견디려면 우리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지켜낸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굴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파괴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는 교회에 비바람이 닥쳐도 교회는 튼튼하고 든든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다 보면 어려움을 왜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이 가정이 온전하려면 가정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한여름 뙤약볕 때 땅 파는 것 같이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노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 방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입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120년 동안 방주 짓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뚝딱 지어져서 선물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네가 방주를 너의 손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끝내지 않습니다. 1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랬기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늘이 뚫린 것처럼 세찬 비바람이 40일 동안 내려도 그들이 방주에 올라타고 살아남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은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 다 말씀

0: 말씀 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만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비가 올 것이라고, 거대한 홍수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았습니다. 땅 파는 수고를 하지 않은 자들은 홍수가 올 때 다 쓸려가 버립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그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평소에 땅 파는 실력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못된 나무들이었습니다. 쓸모없는 돌감람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감람 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진액을 함께 받았습니다.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었고 그 그릇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차곡차곡 담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담았다면 그 담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야 됩니다. 땅 파는 수고로 열심히 땅을 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든든한 집이 세워집니다. 열매도 아름답게 맺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고 원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지막 결론, 설교의 결론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튼튼한 집을 짓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남전화 055-386-2447번 양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오늘도 아침이 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시진 않으셨나요? 벌써부터 어깨가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몇 달째 직장 문제로 불안한 마음을 안고 매일 출근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을 나서며 짧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가는 그곳에 먼저 가 주세요. 그날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뜻밖의 방식으로 풀렸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을 믿었더니 걸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0: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